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발달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공유해 주시나요?
1: 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점 차이라는 건데요. 제가 수년간 많은 보호자들과 자녀 발달을 위해서 어른의 역할을 다루고 코칭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애를 쓸 작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구나 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이 S만에는 좀 마음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어릴수록 그런데요. 단기간에 집중 치료 교육해서 정상 발달 범주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다른 분은 아 발달이 느린 이 상황이 지속이 되겠구나 장기간. 그렇다면 길게 볼 때 이 유아기의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지금 우선일까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0: 예, 부모의 마음이 어떤 쪽이든 자녀에 대한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자녀의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양육해 나가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맞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모두 어차피 최선을 다할 작정인데요. 이 애쓴의 내용이나 방법, 결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발달을 위해서 집중해서 애쓰는 기간 설정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영유아기라면 초등학교 가기 전 몇 년을 단기 목표로 두고 애쓰는 부모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너무 애쓰려다 보니 조바심이 극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2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근데요. 한편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안 그래도 이 아이가 인지력이나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 부분이 좀 느리다 보니 다른 건 놔두고 집에서 생활하고 씻고 먹고 어린이집에서 동료들과 지내는 것도 사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데요. 아, 내 엄마 아빠를 보니까요. 내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임이 좀 분명한 것 같고 느낌상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갑자기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아이는요. 어린이집 마치고 오후에 엄마랑 같이 마트도 가고 집 놀이터에도 가고 뭐 이것저것 엄마는 집안 일하고 나는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치료실, 복지관 이렇게 어린이집 마치고 하루에 두세 가지씩 하니 아이는 피곤하기 쉽고요. 짜증이 늘어나고 집에 와서도 엄마가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를 말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집에 와도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0: 조기 개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의 조바심이 앞설수록 치료와 교육이 과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그 적절한 그 시간과 양이 적절해야지 정말 되는데 부모가 일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예.
1: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치료와 교육이요. 가서 상담받아보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전부 다 시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인지력도 올려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의사소통도 뭐 이 연령대보다 좀 낮다, 또 올려야 되죠. 또 의사소통도 어렵고 인지력 낮다 보니 당연히 사회성이 좀 또 낮은 거죠. 또 뭐 신체 조절력 민감성 뭐 이런 부분도 느리다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지나치십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만나는 그 부모를 만나는 모든 전문가들이요. 한 분야 국소부위 전문가라 하더라도 뭐 아이 발달 전체를 좀 보고 일상을 전체를 보고 이 아이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 종합적으로 보고 수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면서 부모님한테 적절한 코멘트를 주는 게 중요한데 아마 그렇게들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라면요. 제게 찾아온 보호자의 자녀를 봤더니 평가해봤더니 체력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좀 우선인 것 같고 이 약한 체력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당장 오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주 2일, 3일 오기보다는 하루만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수면이나 식사나 휴식을 좀 우선으로 하면서 어린이집부터 좀 편안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니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난 다음에 체력이 좀 올라오고 안정이 되면 그때 또 다시 한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와봐라 해도 되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조바심을 낸다면은 어린이 선생님하고 제가 좀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린이집 안에서 인지력과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임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아이 발달 상황과 아이 일상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1: 네,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요,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경기활동을 하고 외벌이 가정인데요. 아이의 발달이 늦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검사 결과 조기에 어떻게 집중 투자를 하면 발달을 확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조바심이 나는 그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요. 본격적으로 돌입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의 그 대부분의 수입을 아이 치료비로 모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금세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 추가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생활비로 충당하고 집중 투입까지 했는데요. 정작 아이는요. 갑자기 감당 안 될 정도의 그 일상을 마비하면서 짜증이 늘고 화도 늘고요. 그다음에 인내심도 줄어들고 소리 지르고 거부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까지 나타나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줄이자. 가장 급한 건 뭘까 한번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택해보자 이렇게 상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0: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들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기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 상황을 고려해서 과하지 않은 적절한 개입이 꼭 필요하겠죠?
1: 네, 꼭 해야 되는 교육부터 일단은 한두 가지 정하고요. 나머지 어린이집 마치고 비어진 시간에는요. 사실 많은 치료를 넣을 경우 치료가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데리고 있는 시간이 불안해서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내가 치료실 데리고 다니지 않는 동안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좋은 반응법을 배워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막 주입식으로 집어넣으면 다 아이가 소화시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아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렵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는 더더욱 학습 동기나 학습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뭔가 실행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어렵죠. 그다음 중요한 요소면 아이가 흥미로운 것,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런 걸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놀이처럼 하다 보면 놀이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이 되고요. 그 끼웠다가 안 들어가면 바꿔보고 이러는 중에 크기 개념, 그다음에 수 개념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움이요. 의외로 어린이집이나 집에서나 외부에서나 일반화라고 하죠. 어디 가든지 간에 발휘할 수 있는 인지력이 되기도 합니다.
0: 예,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오늘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발달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의 주제가 말을 바꾸면 운동이 달라진답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나요?
2: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현장에서는 보통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이 응원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 상태가 매일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추석 이후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평소보다 숨이 더 차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운동보다는 내 몸 상태를 존중하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신장장애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 맞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쪽 피로감은 굉장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무심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하루 에너지를 거의 다 사용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강하게 하기보다는 몸 순환을 깨우고 근육을 조금씩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단계별로 좀 배워볼까요?
2: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 순환을 깨우고 그 다음 하체 근력을 사용하고 상체를 열어둔 뒤 마지막에는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몸이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순환 깨우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주세요. 앉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발끝을 천천히 들어볼게요. 종아리와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들어주고 둘, 숨은 편안하게 이어가고 셋, 내 몸 속도에 맞춰 움직입니다.
1: 예, 저는 지금 앉아서 따라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동작인데도 다리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우리의 발목과 종아리는 몸 순환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목만 움직여줘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들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무릎도 동일하게 들었다 내립니다. 이때 높이 드는 것보다는 허벅지를 들어올리는 느낌, 배에 힘이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천천히 들고 둘, 내릴 때 쿵 내려놓지 않습니다. 셋, 이때 숨은 참지 않아요.
1: 예.
2: 지금 몸에게 이제 움직여도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몸이 조금 더 깨어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다음 단계는 어떤 동작인가요?
2: 자, 이번에는 2단계 하체 근력 단계입니다. 자, 먼저 의자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볼게요. 하나,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둘,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고 셋, 이때 무릎은 너무 꽉 잠그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 움직임과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1: 예, 이 동작은 조금 힘이 드는군요. 허벅지가 금방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지금

0: 내 몸에 큰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벽 스쿼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발은 한 걸음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굽혀 보겠습니다. 자,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느낌입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가고 둘, 내 허벅지 힘을 느껴봅니다. 셋, 발바닥, 바닥을 밀며 다시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이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주 얕게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 느낌입니다.
1: 하체를 계속 이렇게 쓰고 나니까 하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인데요.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계 상체 열기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 볼게요. 그리고 양손을 벽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벽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자, 하나, 두 손으로 벽을 밀고, 둘, 이때 등이 넓어집니다. 셋, 어깨 힘은 툭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몸 앞쪽만 많이 쓰고 등은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처럼 등을 열어주면 호흡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보겠습니다. 가슴 앞쪽이 활짝 열린다는 느낌입니다. 자, 하나, 양팔이 길어지고, 둘,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내듯, 셋, 숨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1: 예, 이렇게 상체까지 열리니까 자세가 예, 훨씬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꾸 웅크러지고 호흡도 얕아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열어주는 움직임만으로 몸 전체 긴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가슴을 여는 동작 한 번만 더 이어갈게요.
1: 예.
0: 자, 하나, 양팔 양옆으로 활짝 가슴이 길어지고요. 둘, 이때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내듯. 셋, 숨 내쉬며 천천히 돌아오며 상체를 열어줍니다. 자, 이 상체의 개운함, 가벼움을 간직한 채 이제 마지막 4단계 회복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보겠습니다. 하나, 뒤꿈치 바닥으로 밀고, 둘, 이때 종아리가 길어지는지 느껴봅니다. 셋, 숨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뒤꿈치로 바닥을 꾹 밀어내고, 둘, 내 종아리 근육이 길어지는지 느껴봅니다. 셋,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어때요? 다리 뒤쪽이 좀 풀리시나요?
1: 정말로 다리 뒤쪽이 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이번에는 다리 힘을 툭 털어내 보겠습니다. 양 다리를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무릎도 살짝 털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크게 한번 으쓱 올렸다가 숨 내쉬며 툭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힘 주는 것뿐만 아니라 힘 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동작 우리 함께 이어가 볼게요. 하나, 어깨 올리고, 둘, 내쉬며 힘 빼고, 셋, 턱 힘까지 같이 풀어냅니다. 몸은 이렇게 마지막에 긴장을 정리해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오늘은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지친다, 덜 지친다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특히 신장장애처럼 피로와 컨디션 변화가 큰 경우에는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순환을 깨우고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회복까지 연결하는 흐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단 오늘 내 몸 상태를 잘 살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오래 가는 것이라는 걸요.
1: 예, 운동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오래 가는 것,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장혜와 피트니스, 지금까지 대한 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리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정연순의 저 기차.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그 꿈을 무대에서 펼쳐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장애예술인들의 특별한 도전과 성장을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제3회 특별한 취업 뷰 앙상블 콘서트인데요. 이 공연은 장애예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뷰 앙상블 소속 연주자들이 선보인 무대였습니다.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또 연주자들에게는 꿈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0: 예, 피아노 선율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관객분들도 공연에 정말 푹 빠져들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방금 들으신 연주가 피아니스트 이강현 씨가 동료 연주자와 함께 포핸즈로, 그러니까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건데요. 그만큼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선율도 풍성하게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날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모두 뷰 앙상블 소속의 전문 연주자들입니다. 뷰 앙상블은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7개 기업에 28명의 장애인 연주자가 취업을 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뷰티풀 마인드 유수현 국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뷰 앙상블은 뷰티풀 마인드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적 재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활동 모델을 찾기 어려운 장애예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전문 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21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예술인들이 공연 기회를 일회성으로 얻는 경우가 많았다면 뷰 앙상블은 기업 소속의 아티스트로서 되게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음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각 기업의 일원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사내 행사, 사회 공헌 연주, 장애인식 개선 공연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술 활동의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속감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자들이 단순히 공연을 하는 사람을 넘어 기업의 일원이다,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연습할 수 있고 무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으면서 음악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또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경험이 연주자들의 삶에 그리고 연주자들의 부모님들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음악이라는 꿈을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참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1: 맞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피아니스트 이강현 씨 역시 어린 시절부터 뷰티풀 마인드와 인연을 맺어온 연주자입니다. 음악을 배우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 연주자로 성장해서 무대에 서고 있었는데,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이강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뷰 앙상블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기업 소속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직장이 된 느낌도 있고요.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고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연주를 많이 하고 다니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하고 같이 하는 비전 피아노 앙상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함께하는 그 친구가 작곡가거든요. 그 친구가 곡을 만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포엔즈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쓴 곡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뷰 앙상블 연주의 날 포엔즈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연주 좋게 봐주신 거는 물론이고요. 저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물론 힘들고 괴로웠지만 요즘 연주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재미가 더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끝으로 더욱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로 활동 많이 하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복한 연주자로 이루고 싶습니다.
0: 예, 이강현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요. 다음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엄희준 씨를 만났습니다. 엄희준 씨 역시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희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 단원을 하고 있는 엄희준이라고 합니다. 직업 연주에 1회, 2회 다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멘델스존 곡이 제가 예전에 형들과 같이 했던 곡이어서 이번 연주회 때 후배랑 하게 돼서 그때 그 곡이 생각나서 더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연주자가 되면서 어디에서든 연주를 하면서 소속감과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연주를 한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 연주하는 음악은 마음으로 담아 연주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연 많이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이어간다는 게 참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1: 네,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엄희준 씨는 어린 시절부터 11년째 뷰티풀 마인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음악의 길을 걸어온 끝에 최근에는 전문 연주자로 첫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주 활동은 물론이고 자신처럼 음악을 꿈꾸는 후배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공연을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넷 뷰티풀 마인드에 있는 엄희준 엄마입니다. 이름은 윤현정입니다. 어릴 때는 재활로 피아노를 하게 되면서 시각장애 학교를 가면서 초등학교 때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뷰티풀 마인드의 도움으로 그래도 직업까지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저희 아들이 정말 어딘가에 취직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막연한 꿈이었는데 지금은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항상 무대에 올라가면 뿌듯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직업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보다 친구들, 후배,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자 해서 그 길을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장애 예술인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무대였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은 장애를 갖고 있는 전문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이 무대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제3회 특별한 취업 뷰 앙상블 콘서트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바로 이제 세종 시대에 뭐 훈민정음 장자 반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청주의 초수리가 한 그런 내용까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세종시대는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것에 대한 뭐 자부심이라든가 애정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1: 예.
2: 뭐 우리의 농법, 과학, 문화, 음악에까지 정말 우리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성과물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성과물은 대부분 백성들을 위한 것.
1: 아.
2: 그래서 이 세종은 누구보다도 민생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직접 실천하는 왕이었다. 이런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 세종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성과물이 나온 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대표적으로 1429년에 농사직설이 강행됩니다. 이 소위 말해서 농사 짓는 법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의 독자적인 농업서가 없고 중국에서 수입된 농서인 농상지묘라는 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조금 아무래도 생산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그 상황에서 세종이 정말 우리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사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찬하게 한 책이 농사직설이었습니다.
1: 농사직설.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사책이 나온 거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농사직설을 간행하기 전부터 이런 그 정초 병기랑과 같은 학자들을 시켜서 이 그 지방에서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도 특별하게 농사 수확량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있겠죠.
2: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음식점 가면 줄 서는 맛집 있듯이 그래서 이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 많은 이런 농부들이 짓는 농사법을 다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가서 또 그것도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표준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표준 매뉴얼이라 할까요? 그래서 농사직설은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한 책이었고 그래서 그 서문에 천지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작물에 따른 농법이 따로 있어 예책과 내용이 맞지 않음을 아시고 각도의 관찰사, 요즘에 도지사이겠죠. 고울의 지혜 많은 농부들이 경험한 바를 모두 적어 올리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1: 농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후와 토질이 중요한데요. 세종은 우리 땅에 적합한 농사책을 완성을 하셨군요.
2: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꼼꼼하시게 직접 그 궁궐 후원에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보는 친경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이거 뭐 KBS 드라마 아니었지만 예전에 그 드라마 보시면 세종이 직접 농사를 짓는 그때 한숙규 배우가 그 장면이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게 결국 세종이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는 그런 친경의식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조금 오버한 장면은 세종이 똥걸음지게 지시고 농사를 짓게 그렇게 연출이 되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1: 그거는 아니다.
2: 아무리 그래도
1: 그거는 약간 뭐 드라마적인 재미를 위해서.
2: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또 수확을 해보고 그 효과를 판단을 해서 또 뭐 이렇게 뭐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해 나가면서 이런 장면들은 왕이 직접 실천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그 보급회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챙겨서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그 파악한 후에 이 농사직설의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보급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현실을 알고 인생을 챙긴 그런 장면입니다.
1: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겠죠. 의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죠.
2: 비슷한 패턴인데 의학 분야에서도 그전까지는 주로 뭐 백성들이 병이 생기거나 하면 중국산 약재를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일단 이 중국 약재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종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 향약입니다. 이것을 잘 이제 그 분석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법을 제시한 책이 향약을 통해서 요거를 잘 모아서 처방법을 완성한 책. 그래서 향약 집성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바탕으로 그 처방법을 제시한 책, 향약 집성방, 맞죠?
2: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좋고 효과도 훨씬 좋죠. 우리 뭐 흔히 신토불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요 향약 집성방을 통해 가지고 크게 57개의 큰 항목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안과, 외과, 내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해당하는 외과 같으면 뭐 화상을 입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다리를 다쳤을 때 959개의 소항목을 달아서 각각에 맞는 그 약재,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이 조선시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들이 잘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뭐 영아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거 이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농업 생산력 향상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1: 예, 향약이 우리 향토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의미하는 예. 거죠. 예, 그렇군요. 세종시대에는 또 과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들이 있었죠.
2: 그래서 이제 과학하고 농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어쨌든 농사에서 농시라 그래가지고 이 천문 관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시간 개념도 중요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이 이거 만화연구원 집회에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1: 온천이 예, 기억이 예, 나요.
2: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구일구 해시계 솟붙자요. 솟지 위로 향한 그 해시계라는 뜻이에요. 안구일구. 그래서 이런 그 해시계가 또 대거 만들어지면서 이 농사를 짓는 그 시간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바로 요 해시계는 좀 한계가 있죠.
1: 그래서 해시계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장영실이 발명한 물시계가 맞죠?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계는 실내라든가 야간 이런 데는 작동하기에는 그렇죠. 한계가 있다 보니 이 세종이 수건 사업이 전천후 작동하는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장영실인데 또 감동적인 게 장영실은 신분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 장영실의 어머니가 부산 동래연의 관기였다 이렇게 나도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 기생은 천민 신분이고 그 신분이 세습되니까 자식도 천민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관직에 등용될 수 없지만 세종이 그 능력을 보고 최고의 과학자로 만든 그런 또 사례입니다. 또 장영실은 아버지도 기록에 보면 중국의 소주 항주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다문화 가정의 이런 그 청소년 이런 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정말 능력을 보고 발탁을 했고 그 세종의 기대에 부응해서 물의 힘으로 작동한다. 물이 스스로 시간을 알린다 해서 스스로 자 칠격 그렇게 해서 자경루라고
1: 부르죠.
2: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 세종께서는 그 인재를 보는 안목에 있어서도 뭐 신분보다는 그 능력을 보고
1: 예.
2: 그 사람을 발탁을 했고 최고의 그 또 과학자로 만든 이런 점에서도 뭐 또 이 세종이라는 왕이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뤄낸 농업, 의학, 과학 분야의 성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소에 가면 먼저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게 되죠. 기표소 안에는 기표 용구가 있는데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사람 인처럼 생긴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람 인이 아니고요. 한자로 점복, 복자입니다. 자, 근데 하필 투표 도장에 왜 점복자를 쓰게 된 걸까요? 1985년 이전까지는 동그라미 표기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잉크를 묻혀서 도장을 찍고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이 동그라미가 반대쪽에 묻어서 다른 후보에 투표한 걸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무효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제14대 총선부터는 동그라미 표시 안에 사람인 무늬를 넣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사람인 무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 첫 글자인 시옷을 암시한다는 논란이 생겼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점복자로 표기를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점복자는 거북의 등껍질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옛날엔 거북의 등껍질을 태웠을 때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점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점복자로 찍은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당선된 분들, 제발 그 무게를 잊지 말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요. 자, 6월 3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10cm가 부릅니다. 너에게 닿기를.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기념일 전문가인 우리 지상진 씨가 이런 날을 그냥 보내지 않겠죠. 그죠? 우리 사회의 일꾼을 뽑는 오늘 같은 날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을 추천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일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오디오북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 등 6월에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여러 기념일이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번 6월엔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상할 영화,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네. 상진 씨는 혹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 투표를 하던 날 기억하세요?
1: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임용된 다음 해부터 3년간 모든 선거를 경험했었거든요. 네,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투표사무원으로 참여했었죠. 덕분에 투표의 과정은 익숙했었어요. 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첫 해에는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네, 투표를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요.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최종 투표율이 66.2%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도 나중에 알았었지만요. 네.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직장에 복직하고 나서였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었던 동료가 해준 안내가 도움이 되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0: 그 시각장애인은 동반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네. 투표할 때 점자 투표 보조기구를 네. 사용하죠.
1: 맞아요. 각 투표지마다 덕시워 고정시키는 점자 투표 보조구가 있어요. 특수 봉투 형태인 보조구 겉면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고 네. 그 오른편에 기표용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손끝으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보면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점자를 읽기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 테지만요. 장애가 있든 없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책을 그런 책을 들고 왔습니다.
0: 네. 어떤 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1: 네. 최재천 교수의 숙론입니다.
0: 숙론.
1: 네. 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간의 치열한 토론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0: 네. 네.
1: 저자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대화법으로
0: 대화법?
1: 네, 숙론을 제안합니다. 숙론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의 답을 찾아서 함께 숙성시켜가는 깊은 대화를 뜻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틀이라면 숙론은 그 형식을 채우는 알맹이가 될 텐데요. 서로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요.
1: 바람은 할 수 있잖아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재천 교수 유명한 네. 생태학자시잖아요.
1: 맞아요.
0: 생태학뿐만 아니라 또 네. 이런 대화에 관련된 책을 내셨네요.
1: 맞아요. 최재천 교수는 평생 자연과 인간을 관찰하는 생태학자이자 학문간 경계를 허무는 통섭의 전도사로 불립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를 거치면서 동물의 행태를 탐구했었고요.
0: 네. 네,
1: 한국에 돌아와서는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국립생태원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의 수많은 갈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교수님은 개미와 침팬지 같은 동물의 사리에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을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해 왔는데요.
0: 거기가 낫지 않을까요?
1: 평화롭고 네. 수십 권의 저서와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실천해온 만큼 인간이 가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고도화된 방법으로 숙론을 제시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좀 네. 단어가 낯설어요.
1: 네.
0: 야, 우리 숙론해보자 이런 말은 안 해본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토론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랑 숙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1: 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이 상대를 공격해 굴복시키는 언쟁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해요. 토론의 한자를 살펴보면 칠토의 논할 논이라고
0: 칠토의?
1: 네.
0: 친다?
1: 너? 친다.
0: 내가 너 친다 할 때
1: 그러니까요.
0: 아, 네. 예.
1: 토자는 원래 공격하고 정벌한다는 거친 뜻을 품고 있죠. 반면 숙론은 여럿이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질을 함께 해결하려는 진지한 담론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의 얘기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다듬는 숙론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0: 저는 이제 80년대생이어서 토론 수업 같은 걸 많이 안 했는데 네. 요즘은 진짜 토론 수업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0: 이 책에는 이 배움의 현장에 대한 통찰이 또 담겨 있다고요.
1: 맞아요. 작가는 배우는 이유도 모른 채 입시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안타까워해요. 반면 진정한 배움이란 배우는 동안 배우는 줄도 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의식으로 주입되는 지식보다 함께 논의하는 숙론의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가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일화를 예로 드는데요. 그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후 관련 다큐멘터리로 성공했던 비결이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였던 배우 토미 리 존스 덕분이었다고 짐작합니다. 당시 책으로만 발표하려고 했었던 불편한 진실은 영상화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0: 네.
1: 두 인재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0: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가미된 토론이 아니라
1: 네.
0: 함께 논의하는 숙론.
1: 네.
0: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1: 맞아요.
0: 예, 예.
1: 네. 자연의 섭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진화론의 거장 윌리엄 해밀턴은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네. 단언합니다.
0: 순수를 네. 혐오한다?
1: 맞아요. 네. 끊임없이 섞이면서 다양해질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의미죠.
0: 네. 네.
1: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교육의 형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디언 학교의 일화가 인상 깊은데요.
0: 네.
1: 시험을 보려는데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자
0: 시험인데?
1: 시험인데
0: 칸막이 없고
1: 그러니까요. 그럴 때 교사가 떨어져 앉으라고 주의를 주게 되겠죠. 그러자 아이들은 의아해해요.
0: 네.
1: 어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논의하려고 배웠다면서요.
0: 이거 이 친구들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1: 똑똑한 거죠 이게.
0: 네. 네.
1: 자연에서도 적자 생존이란 1등만 살아남는 학살의 기록이 아닙니다. 네. 서로 돕고 버티는 상대적인 공생의 방식이죠.
0: 아 네. 그러면은 네.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최 교수 최재천 교수는
1: 네.
0: 실제로 강의실에서 시험 볼 때 만약에 학생이 네? 칸막이 내리고 교수님
1: 같이 하자
0: 순론하라면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0: 네네.
1: 최재천 교수는 평생 생태학자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0: 네.
1: 자연이란 손잡은 생물들이 아직 미처 손잡지 못한 생물들을 물리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0: 네.
1: 수업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학성어인 경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팀을 꾸려서 공동의 성과를 내야 하는 동시에 그러한 감상을 에세이로 남기는 개인의 역량도 평가받게 되는데요.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함께 나눈 자료를 읽고 쓰고 말하면서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네. 결국 학생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0: 만약에 모두가 손을 잡으면.
1: 그럼 도움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죠.
0: 알겠습니다. 2층 해석으로는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1: 네, 책에는 승론을 이렇게 한 실질적인 방법과 저자가 겪은 수많은 사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0: 네. 네,
1: 하지만 최재천 교수는 말합니다. 소통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이 한 표 역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0: 네. 네.
1: 점자 보조구를 만들고 투표소를 점검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한 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오늘입니다.
0: 네. 네.
1: 성숙한 어른으로서 누리는 이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죠.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낼 소중한 지침서로서 이 책을 추천드려요.
0: 최재천 교수의 숙론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강서 점자 도서관에서 음성 자료와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추천곡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뭘 할까 궁금합니다. 네,
1: 숙론과 투표 둘 다 자신의 말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네, 이석훈의 어른이 됐고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갔다 왔어요. 근데 작년에 4학년이 끝나서 지금은 5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지만 사실 제 메인은 복수전공인 일본어학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만큼은 제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저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먼저 많이 듣고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점자가 와도 딱히 곤란하지 않고요. 한자를 뺀다면 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어민 교수님들이 계세요. 일본인인데 그런 수업도 그냥 이제 평범하게 듣고 그렇습니다. 일본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취업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취업도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창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저의 영혼을 자극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캐릭터나 스토리를 창작을 하거든요. 또 그림 선생님이 그러길 저만의 그림체가 있다고 합니다. 저만의 독특한 창작자로서 성장하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학과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 대학생 최소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 독학을 했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야, 정말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계획을 세우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서 애니메이터의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타임캡슐.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남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네. 오늘은 첫 순서로 2016년에 개봉한 이재한 감독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했어요.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 달 만에 낙동강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긴 상황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8인의 첩보 부대를 투입하죠. 대북 첩보 작전에 투입된 해군 첩보 부대 대위 장학수는 배우 이정재, 또 인천 방어지구 총사령관을 맡은 인민군 림계진은 이범수, 맥아더는 리암 니슨이 연기했어요.
0: 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네. 리암 니슨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
1: 맞아요.
0: 캐스팅 자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1950년에 9월 평양에서 인천으로 가는 기차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육군 중자 박남철과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인민군복을 입은 장학수와 대원들이 박남철 일행을 순식간에 제압해서 강으로 다 내던집니다. 그렇게 장학수는 박남철로 위장해서 인천에 잠입하고 작전 참모 유장충과 함께 방어지구 사령부로 가서 림계진을 만나죠. 작전 설명회 중에 장학수는 기뢰 부설 해도를 보자고 하는데요. 네네. 림계진은 최고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자기가 한다면 내주지 않아요.
0: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작전이 성공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뢰 부설해도 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1: 네. 네. 장학수 일행은 켈로 부대한테 전보를 해서 북한군의 현황을 보고하고 전달을 받은 맥아더는 해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림계진은 이념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개인의 몫이라고 애매하게 답을 하는 장학수를 미심쩍어하고요. 최고사령부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박남철의 왼쪽 목덜미에는 흉터가 있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장학수는 정치장교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작전부를 긴급 점검해서 해도를 찾아보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림계진을 찾아가요.
0: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작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해설의 김두리 성우, 더빙은 탁원재, 송두석, 이상헌, 권성혁 성우입니다.
2: 방어사령관 동지, 이거의 나이트 언론 보고서입니다. 기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수루마다 제대로 깔았는지 내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도 주십시오.
3: 림계진이 이승만 표적을 쏘아 맞추고 총알을 새로 끼운다.
4: 이보 박동, 기뢰에 관심이 천만수. 어째 기뢰에 그렇게 집착한매?
2: 내가 여기 온 목적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내 말했지 비. 거기는 내사 직접 평양에 보고하게 됐다고. 기뢰도 보고 싶네?
2: 사령관 동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어째 기뢰에게만 남은 공지를 빼십니다.
3: 림계진이 장학수 코앞에 총구를 겨눈다. 장학수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림계진을 노려보는데 총구가 장학수의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내려간다. 림계진이 총끝으로 옷깃을 젖히고 왼쪽 목덜미의 상처를 확인한다. 그제야 림계진이 총을 내리고 싱그 돋는다.

0: 야, 프렌즈.
1: 미안하오.
2: 림계진이 허리춤에 찬 청집에 권총을 꽂는다.
1: 사방에 워낙 첩자들이 많아서.
0: 비준을 까레스케시피온 밥슈.
2: 동경 연합군 사령부.
3: 상륙 작전들에 대한 교란 정보를 날려라. 특히 원산과 주문진, 군산 일대. 확실히 도청되게끔 하고 허위 정보를 대량 살포해.
0: 네.
3: 아, 뭔가?
4: 기뢰 정보를 아직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0: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천의 좁은 수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4: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3: 명령이라. 신에게 연결해서 메가도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해.
2: 메가더가 인천과 월미도의 입체 모형 지도를 들여다본다. 평양 김일성궁 중앙정보관제실에서 군복 차림의 여비서들이 무전과 전화 내용을 타이핑한다. 9월 2일 원산 폭격 예정, 10월 14일 주문진으로 상륙하라, 9월 19일 120척 함대 군산 집결, 9월 12일 영덕 장사동 상륙.
5: 중위 동지, 9월 6일 연합군이 고배항으로 집결, 락동강 전선으로 합류해 총공세를 펼친다는 전신입니다.
2: 보고서를 받은 여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비서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최고사령관에게 전문을 건네준 뒤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돌아서 나온다.
6: 도대체 어디로 온다는 게야?
2: 누군가의 무전 내용. 림계진을 포섭하라. 림계진의 신임을 얻어 주요 정보를 획득한 뒤 빠르게 철수하라.
7: 대장.
2: 첩보 부대원들 숙소.
7: 림계진을 포섭하랍니다.
2: 림계진이 집무실 창가에 있던 보드카를 한 병 집어 들고 오더니 장학수에게 한 잔 따라준다.
0: 박동문은 메카사가 어디로 올 것 같소? 인천이 분명한데.
2: 림계진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장학수를 쳐다본다.
0: 평양에 가서 돌대가리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한 방이 부족하며.
2: 장학수가 태연하게 보드카를 마신다.
0: 박남철 동무는 총리 시절 정보관리국에서 복무한 걸로 아는데 들은 거 좀 없어? 아, 그 소련이나 중공에서 긁어모은 것 말이며.
8: 상부에서는 인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디요. 제 생각에 메카더는 인천으로 올 겁니다.
2: 림계진이 흥미롭게 쳐다본다.
8: 미제놈들이 점치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디요?
0: 5천분의 1?
8: 불가능이디요. 헌데 확률이 적은 인천으로 왜 오갔습니까?
0: 영웅으로 남고 싶어서. 어? 그들 그리 노르망디 다음에 조선반도에서도.
9: 말대로라면 진짜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작전을 강행했던 메가더의 그 안목과 의지가 대단한 것 같네요.
10: 그렇죠. 네. 네, 그 조수 간만의 차나 해안에 쌓인 높은 방벽 도 있고 또 기뢰의 문제까지 해서 실패 요소들이 많았는데 메가더는 전쟁터에서 본 맨몸의 한 소년이 총을 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소년병의 나라를 꼭 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과 회의하던 림계진은 메가더가 원하는 건 미국 대통령일 거라며 인천으로 들어올 게 확실하다고 하죠. 한편 림계진의 단골 이발소 사장 최석중은 켈로 부대원이었는데요. 네. 장학수가 다음날 자정까지 해도를 가져올 때 운반책을 마련해 주기로 해요.
9: 장학수와 부대원들이 뭔가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군요.
10: 네. 장학수가 장교클럽에서 림계진과 유장춘과 함께 있는 사이에 부대원 남기성은 인민군 사령부에서 보초병들의 군기를 잡고요. 네. 그 사이에 조인국이 림계진의 사무실에 침투를 해요. 혼자 사령부로 온 유장춘은 남기성과 조인국에게 제압당해서 해도가 받은 금고를 열고 라이터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총격전이 시작되고 불타는 해도를 들고 달아나려던 조인국은 결국 류장춘의 총을 맞아서 죽고요.
9: 아, 네.
10: 네, 남기성은 조인국의 시신과 해도를 다 포기하면서 도망칩니다. 류장춘은 바로 림계진에게 전화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며 남조선 첩자들이라는 걸 알려주죠.
9: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작전 계속 만나보시죠.
2: 림계진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0: 박남철이,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동호 소련파지. 우리 소련파들끼리는 서로 다 아는 얘기가 있지. 어떤 놈이 있었는데 지 애비가 부르주아 반동 분자라 쏴 죽이라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부가 쏴 죽였더니 지 동지들을 다 쏴 죽이고 남조선으로 도망쳤지. 소련 유학파 얼굴을 내가 다 아는데 내 그놈 얼굴만 몰라요.
2: 림계진이 긴장한 장학수의 얼굴을 보며 권총집에 손을 얹는다.
0: 이름이 뭐였더라?
2: 림계진이 권총집 단추를 풀고 장학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6: 장학수.
0: 그래, 장학수. 장학수.
2: 장학수도 권총집 단추를 연다.
0: 장학수, 네 어째 여기 있니?
2: 장학수와 림계진이 동시에 일어서며 총을 겨누는데 주위의 장교들도 반사적으로 일어나 총을 겨눈다.
0: 대답해라, 장학수.
2: 천달중과 오대수도 총을 겨누고 있다.
7: 기다리라.
2: 이때 양판동과 송상득이 뛰쳐들어오며 인민군 장교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한다. 림계진이 바닥에 엎드려 총격을 피하는 사이 장학수와 대원들이 문 쪽으로 후퇴한다.
11: 나를 도와요!
2: 천달중이 구두닦이 소년을 피신시키고 어무사격을 하는데 장학수가 나가라며 등을 떱니다. 림계진이 마담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 방패로 세우더니 양판동에게 조준 사격을 한다. 양판동은 기관총을 쏘며 뒤로 넘어진다. 격분한 오대수가 마구잡이로 총을 쏴대는데 송상득이 샹들리에를 쏘아 떨어뜨린다. 천달중과 송상득에 이어 장학수가 기관총 난사를 하며 뒷걸음질로 클럽을 빠져나간다. 이때 인민군들이 달려온다.
11: 나동님이 안에서! 빨리 가라!
2: 장학수가 인민군들을 클럽 안으로 유인해 밀어넣고 뒤에서 기관총 사격을 해 몰살시킨다. 장학수와 송상득, 천달중이 문 양쪽에 붙어서서 계속 사격을 한다. 이때 남기성과 강봉포가 지프를 타고 온다. 오대수가 클럽 안에 혼자 고립돼 있다. 이를 본 천달중이 안으로 뛰어든다. 남기성과 강봉포도 지프 위에서 대응사격을 한다. 가세하러 달려오던 인민군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천달중이 오대수를 들쳐매고 빠져나오는데 어무사격을 하던 송상득이 다리에 총을 맞는다. 장학수는 부상 입은 송상득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은 인민군의 수류탄을 안에 던져놓는다.
11: 빨리 와!
2: 장학수와 송상득이 골목에서 나타난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이는데 송상득이 등에 총을 맞는다. 장학수가 송상득 쪽으로 뛰는 사이 클럽 안에서 인민군들이 나온다.
0: 가란 말이야!
2: 송상득은 혼자서 적들을 맞아 싸우다 또 가슴에 총을 맞는다. 남기성은 장학수를 억지로 끌어다 지프에 태우고 송상득은 쓰러진 후에도 마지막 힘을 짜내 방아쇠를 당긴다. 지프가 출발한 직후 방아쇠에 건 송상득의 손가락이 툭 빠진다. 뛰어나온 문계종이 지프를 향해 총을 발사하지만 끝내 놓치고 만다.
9: 아이고, 이거 대원들이 여럿 희생됐는데 결국에 해도는 손에 넣지 못하고 상황만 안 좋아졌네요.
10: 네. 림계진은 보초병을 사살하면서 분노하고요. 미제 총을 갖고 있다가 잡힌 소년에게 총을 누가 줬냐고 물어봅니다. 김일성 시계를 차고 있던 사람이라는 답에 림계진은 자기가 시계를 선물했던 최석중이 간첩인 걸 알아채죠. 최석중은 조카 한채선에게 재갈을 불려서 장학수 일행을 집 지하 밀실에 숨겨주고 이발소로 가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던 림계진이 총을 겨누어요. 인민군들은 최석중을 끌고 와서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하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장학수 일행은 벽돌 한 장을 빼서 집 밖을 지켜봅니다.
9: 이대로라면 최석중은 진짜 죽은 목숨일 것 같아요.
10: 네. 예. 그 림계진과 안면이 있던 한채선은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장학수에게 부탁해서 밖으로 얼른 나가지만 최석중은 간발의 차이로 총살되고 말아요. 장교는 반동죄로 채선을 폭행하지만 림계진은 그만하라고 명령하고 떠나고요. 장학수 일행은 서진철이 이끄는 켈로 부대원들과 접선을 하고 마지막 작전으로 기뢰 부설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류정춘을 직접 납치해서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네. 작전 직전에 장학수는 먼 발치에서 어머니를 본 뒤에 발길을 돌리고요. 간호사인 한채선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로 위장하고 병원에 잠입하죠.
9: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시립병원에서 최선이 약품쟁반을 들고 표정 없이 복도를 걸어와 병실에 들어선다. 장학수는 의식 잃은 의사를 옮기고 림계진은 병원 계단을 올라온다. 대원들은 약제실에서 수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대원들이 복도로 나오다가 림계진을 발견한다. 대원들은 재빨리 등을 돌리고 걷다가 암무 병실에나 들어간다. 뒤에 따라온 림계진이 병실 편말을 올려다본다. 채선이 주사기를 들고 망설이는데 림계진이 병실에 들어온다.
6: 수고가 많소.
2: 류장춘이 입원해 있다.
12: 사령관 동지.
2: 옆 병실의 대원들.
13: 이장 갑니까?
6: 한채선 동무. 최석중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이번 기회에 한채선 동무의 당성을 더 높이시오. 이념은 피보다 더 진하다잖소?
2: 채선이 눈을 질끈 감으며 분노를 누르고 주사기에 담은 약물을 류장춘의 링거병에 투여한다.
14: 조금 졸리실 거예요.
2: 류장춘이 고개를 끄덕인다. 채선은 차분하게 침대 바퀴를 푼다.
6: 어디 갔네?
14: 엑스레이 촬영해야 돼요. 총알 파편이 남아있거든요.
2: 림계진이 도와주려 한다.
14: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2: 림계진이 머쓱해진 표정으로 손을 거두고 채선을 바라본다. 채선은 병실을 나서기 직전 멈칫 림계진을 돌아본다.
14: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시겠어요?
6: 좋소.
2: 채선이 류장춘의 침대를 밀고 나가자 부관 하룡이 병실 문을 닫는다. 림계진은 병실에 있는 라디오를 켠다. 병실 앞 복도에서 대원들이 류장춘의 침대를 채간다. 림계진은 병실에 앉아 러시아어로 쓴 책을 읽고 있다. 채선도 대원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남기성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류장춘에게 주먹을 날리고 장학수는 도중에 마주친 인민군들을 소음총으로 사살하는데 다른 인민군에게 발각된다. 장학수가 경사로 난간을 훌쩍 넘어 내려와 어무사격을 한다. 채선은 대원들과 함께 침대를 밀며 이동하고 장학수는 그 뒤를 따르며 총성을 듣고 달려온 림계진에게 대응사격을 한다. 침대가 1층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인민군들이 무더기로 몰려온다.
12: 여기요.
2: 김하균이 차를 대기해 놓고 있다. 뛰어. 트럭에 탑승하여 김계진이 지프에 탄다.
12: 조치라!
2: 트럭 짐칸에서 대원들이 의사가운을 벗고 무기를 챙긴다.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서있다. 김학윤은 트럭을 돌진시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달려나간다. 인민군들이 탄 지프와 장갑차가 뒤를 쫓고 있다. 트럭이 코너를 돌아 달려가는데 무전 연락을 받은 인민군들이 건물 옥상에서 사격을 해댔다. 여기에 화영이 대응 사격을 한다. 장학수가 짐칸 천막을 벗기고 림계진이 탄 차량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한다. 화영은 차 밖으로 상처를 입고 길가 벙커에 있던 인민군들을 쏜다.
9: 자, 일단은 류장춘을 납치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 총격전의 결말 어떻게 되나요?
10: 아, 오대수와 천달중은 인민군들에게 잡히고요. 켈로부대원 김화영도 총을 맞아서 죽고 말아요. 장학수 일행은 김화영의 묘를 마련해주고 수송기 한 대가 갈고리를 내려서 류장춘을 잡아갑니다.
9: 네네.
10: 맥아더는 류장춘의 발설로 기뢰 부설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장학수와 켈로부대원들에게 팔미도 등대를 장악하라고 명령해요. 장학수 일행은 오대수와 천달중이 인민 재판에서 즉결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고요. 그 와중에 림계진은 장학수를 찾지만 발견하진 못해요.
9: 네, 장학수는 이제 희생당한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네. 더 결의를 불태우겠네요.
10: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9월 14일 밤에 연합군 함선들은 폭풍우를 뚫으며 인천으로 향하고요. 맥아더는 전투기와 함포들을 동원해서 인천에 사전 포격을 명령합니다. 켈로부대가 팔미도 등대로 접근하는 사이에 장학수는 남기성과 강봉포와 함께 월미도로 방향을 틀고 접전 끝에 자주포 장갑차를 확보합니다.
9: 네.
10: 서진철은 몇 명의 대원들을 잃었지만 팔미도 등대를 장악하고 바다를 불빛으로 비춰요. 마침내 유엔 연합군 상륙정들이 월미도로 출항하죠.
9: 네.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작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2: 9월 15일 0시 40분 림계진이 망원경으로 상륙정들을 확인한다.
13: 와라, 날려와라. 이 인천 앞바다에 모조리 쓸어 넣어 죽었어. 날려와라.
15: 사람과 동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 부관 하룡이 병사들과 함께 분주히 달려나간다.
15: 따라오라.
2: 상륙정들이 거센 물살을 타고 전진해오는 그때 포연이 피어오르는 산 언덕에 자주포 전차가 나타난다.
16: 드디어 때가 왔다. 미제놈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전투 준비!
17: 전투 준비!
16: 가자!
2: 불바다가 된 월미도 요새에서 인민군들이 전투 준비를 서두르며 지하 요새로 물자를 나른다. 자주포 전차가 월미도 진지로 접근한다.
15: 경제! 경제! 전체!
2: 남기성이 망원경을 눈에 대고 해안 쪽을 살핀다.
15: 대장! 빔! 빔!
2: 장학수가 망원경을 넘겨받아 같은 방향을 살핀다. 인민군들이 해안에 폭탄을 매설하고 있다.
15: 메가더 씨도 알고 계십니까?
8: 우리가 보고 안 했으면 모를 겁니다. 연합군들 들어올 때 저거 터뜨리면 다 죽습니다.
15: 어떡하죠? 우리가 터뜨리는 겁니까?
8: 우리가 해야죠.
15: 엄마야!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2: 자주포 전차가 속도를 높이며 달려간다. 인민군들은 바다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포탄들이 함대 주변으로 날아와 떨어져 거대한 함정들이 흔들린다. 작은 상륙정들도 요동을 치고 있다.
18: 함선 두 척과 선발대 한 척이 파괴되었습니다.
19: 없어진 모터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를 돌릴까요?
18: 아직 만조 전입니다. 안 됩니다. 선발대가 이미 상륙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 대응 사격할까요?
20: 선발대들의 속도를 높여
3: 최대치로.
17: 예, 속도 높여.
2: 상륙정들이 속도를 높인다.
11: 뭐야? 대포 불빛 파지. 예, 포문 앞으로. 포문 앞으로.
2: 장학수는 포문 쪽을 보느라 남기성이 부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기성은 장총 한 자루를 메고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뛰어내린다.
11: 형님!
2: 장학수가 그때서야 놀라 돌아보지만 남기성은 벌써 해안 절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때 장학수가 뭔가를 발견하고 자세를 낮춘다.
11: 대장! 대장! 대장!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 강봉포가 자주포 전차의 속도를 줄인다. 전차는 인민군들이 북적이는 진지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장학수는 자세를 낮춘 채 주변을 살핀다. 남기성은 절벽을 다 내려와 해안으로 달리고 자주포 전차는 거대포가 설치된 포문 가까이 접근한다. 남기성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TNT를 매설 중인 인민군들을 살핀다.
11: 저쪽으로! 저쪽으로!
2: 포문이 시야에 들어온다.
11: 정신!
2: 자주포 전차가 포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며 멈춰선다. 인민군들은 전혀 아랑곳 없이 주변에 박격포를 설치하고 있다. 장학수는 전차 창문으로 거대포 쪽을 주시한다.
13: 메카도는 무조건 맨 앞에 있을기야.
2: 장학수가 팔뚝보다 굵은 포탄을 자주포에 장전한다.
13: 맨 앞에 선 것부터 때려붙으라!
20: 가로 3.5도! 위로 2.3도!
2: 메가더는 월미도 쪽을 주시하고 장학수는 자주포 발사 준비를 한다.
20: 오, 1발 장전!
21: 1발 장전!
2: 거대포가 발사되기 직전 장학수가 먼저 자주포를 발사한다. 포탄이 요새에 적중해 지하 요새에 흙더미가 쏟아진다. 장학수가 다시 발사 준비를 하는데 림계진이 망원경으로 장학수의 얼굴을 확인한다.
13: 장학수.
2: 장학수가 발사한 포탄이 지하 요새한 포탄 상자에 꽂힌다.
9: 야, 지하 요새를 붕괴하는데 성공했을까요?
10: 장학수가 네. 기관총 세례를 퍼붓고 수류탄을 던지는 사이에 전차를 운전하던 강봉포는 폭발한 파편을 가슴에 맞고 중상을 아이고. 입어요. 네, 남기성은 적들을 칼로 베고 몸싸움을 벌이고요. 결국 다리에도 총을 맞은 남기성은 땅에 파놓은 참호로 들어가서 발파 장치를 눌러서 자폭하고 맙니다. 요새의 폭발에서 살아남은 림계진은 탱크를 타고 장학수의 자주포를 공격하지만 네. 곧바로 장학수가 쏜 포탄에 탱크는 반파되고 말아요. 장학수는 정신을 잃어가던 강봉포한테 조명탄을 받아서 네. 총으로 밤하늘에 세 방을 쏘죠.
9: 그러니까 작전은 성공을 알리기 위한 거죠. 하늘에 땅땅땅 쏘는 게.
10: 맞습니다.
9: 네, 메가더의 상륙 작전 시작되겠네요.
10: 네, 그 사이에 탱크에서 살아나온 림계진이 강봉포를 총살하고요. 장학수와 총격을 벌이면서 겨우 버티는데 사격을 하려는 순간. 네, 총알이 없어서 장학수의 총 두 발을 맞고 죽게 돼요. 장학수도 죽은 부대원들과 어머니를 떠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요. 한편 한채선과 켈로부대 연합군이 월미도에 도착합니다. 메가더와 장교들은 전사한 장학수의 시신을 향해서 경례하고 네. 한채선은 오열을 하죠. 장학수의 모친과 남기성의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국군 환영 행사를 나가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어요.
9: 아, 슬프네요. 자, 혹시 영화 속의 인물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걸까요?
10: 장학수의 모티브가 된 고 임병래 해군 중위는 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에 네, 해군 첩보대원들과 같이 북한군한테 포위됐다고 해요. 네, 임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다른 대원들을 탈출시키고 작전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는 실제 엑스레이 작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의 사진이 뜨면서 끝이 나고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하고 평양까지 탈환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3년 동안의 긴 공방전을 이어가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뤄지면서 양측에 300만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리게 돼요.
9: 네, 영화 인천상륙작전 지금까지

0: 면에서 작가 이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지막 곡으로 하현상의 등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SNS가 만든 건강 판타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는가?

알고리즘이 먼저 권하는 건강. 예전에는 건강정보가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팸플릿을 뒤적거리거나 적어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두통 원인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정보는 능동적으로 손을 뻗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열고 유튜브를 틀고 무심코 쇼츠와 릴스를 몇 개 넘기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퇴근 후 부기 빼는 법 영상을 3초 이상 보고 지나갔거나 만성 피로 날리는 영양제 조합 게시글에서 더보기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 날 아침 내 피드는 이미 재편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른다. 대신 무엇을 오래 쳐다보았는지, 어떤 자극적인 제목에서 스크롤을 멈췄는지는 주치의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 결과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의 맞춤형 공포와 해결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아침마다 피곤한 진짜 이유, 간 때문이 아닙니다. 약사들은 절대 안 먹는 영양제 세 가지. 이거 끊고 나서 피부 트러블 싹 사라졌어요. 충격 비포 애프터. 건강 정보를 찾아 나서기도 전에 건강 콘텐츠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도 아주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위협적인 얼굴로. 그리고 그 콘텐츠의 한가운데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건강 콘텐츠의 문법. 플랫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건강 콘텐츠에는 일정한 흥행 문법이 있다. 첫째, 1초 만에 꽂히는 공포의 후기다. 유튜브나 틱톡의 쇼폼 영상은 첫 1, 2초 안에 승부가 난다. 그래서 장황한 서론은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시작한다. 이 영양제 당장 갖다 버리세요. 이 신호 무시하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먹이는 것. 정확한 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짧고 강력한 문구다. 인스타그램이 비교를 통해 욕망을 자극한다면 유튜브와 틱톡의 알고리즘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평온하고 이성적인 정보보다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정보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는 식의 뻔한 조언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이 증상 있으면 암 초기입니다. 당신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 지금 당장 이걸 끊으세요. 같은 섬뜩한 썸네일이 선택받는다.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중한 문장도 이 생태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곳에서 신중함은 지루함이고 지루함은 곧 알고리즘의 사형 선고다. 둘째, 포맷의 표준화, 말하자면 워너비의 전시다. 과거의 건강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내 몸의 느낌이 기준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지금 건강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건강은 시각적 스펙이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5운1 오늘 운동 완료를 검색해보라. 그곳에 있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전시된 몸이다. 선명한 복근, 완벽한 레깅스 핏, 땀에 젖은 채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 소셜미디어는 건강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승인받아야 하는 일종의 수행으로 바꿔놓았다. #모닝루틴, #건강한 아침,

샵 셀프케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이런 영상이 수백만 개 넘게 올라와 있다. 누구나 카메라와 개성만 있으면 자신만의 건강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틱톡만 해도 샵 헬스 태그가 붙은 영상이 천만 개가 넘고 샵 셀프케어 같은 관련 해시태그까지 합치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아침 레몬 워터부터 저녁에 슬리피 걸 목테일까지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기록한다. 너무 사적인 공간도 너무 평범한 일상도 없다. 모든 것이 의례이자 루틴이 된다.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게 연출된다.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미니멀한 화이트 톤 주방, 원목 식탁 위에 놓인 예쁜 유리컵, 얇게 썬 레몬 조각, 감각적인 타이포그래피가 박힌 보틀과 알약, 헬스장 라커룸에 무심하게 놓인 단백질 보충제. 카메라는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를 ASMR처럼 담아내고 그 위로 감성적인 자막이 뜬다. 내 몸을 깨우는 미라클 모닝 루틴.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영양제 타임.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제의 성분 함량이나 흡수율이 아니다. 아침부터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여유롭고 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다. 시청자는 영양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가 놓인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를 소비한다. 셋째, 클릭을 부르는 마법의 단어들이다. 디톡스, 리셋, 장 청소, 항산화, 림프순환, 호르몬 밸런스, 코르티솔 관리. 과학적으로는 정의가 모호하거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조절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몸속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고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 직관적인 쾌감을 준다. 정확한 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대신 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지 모르는 독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바로 그래서 나는 이걸 먹었다는 한 줄짜리 후기와 구매 링크로 이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1분 닥터들이다. 주의! 진짜 의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은 복잡한 인체의 생리를 단 60초 만에 진단하고 처방한다. 피곤한가? 부신 피로다. 살이 안 빠지는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집중이 안 되는가? 뇌에 염증이 생겨서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어김없이 쉽고 단순한 기적의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특정 영양제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혈관이 뚫립니다. 기생충 제거 키트로 만성질환을 해결하세요. 이런 주장들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경우가 많다. 영국의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사이언스 워싱을 경고한다. 사이언스 워싱이란 전문 용어를 섞어 쓰거나 관련 없는 논문을 짜깁기에 가짜 정보를 마치 대단한 과학적 발견인 양 포장하는 수법을 말한다. 문제는 이 단순화된 논리가 대중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검사를 해봐야 한다. 원인이 복합적이다 라며 답답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1분 닥터는 원인은 이것 하나, 해결책도 이것 하나 라고 시원하게 말해준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위안은 없다. 비록 그것이 거짓 위안일지라도.

이미지로 포장된 효능.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광고 문구에는 늘 과로치고 깨알 같은 글씨가 따라붙는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개인 채널은 법망의 회색지대에서 훨씬 과감하게 질주한다. 이거 먹고 2주 만에 뱃살 5kg 빠졌어요. 오후 3시만 되면 기절했는데 이거 먹고 야근까지 거뜨네요. 병원 약으로도 안 잡히던 염증이 이 조합으로 잡혔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효능 입증이 아니라 개인 체험담이다. 과학의 세계에서 체험담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라는 무대 위에서 몇 가지 장치가 더해지면 이 경험담은 논문보다 강력한 준과학의 권위를 얻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포 애프터 사진이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칙칙한 조명 아래 찍힌 과거의 나, 그와 대비되는 밝은 조명 아래 복부에 힘을 주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지금의 나. 두 사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말 그 영양제 때문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인간은 시각에 지배되는 동물이다. 실제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보다 두 장의 사진이 주는 시각적 대비가 뇌에 내리꽂는 충격이 훨씬 크다. 여기에 딱 이것만 바꿨다는 내레이션이 쐐기를 박는다. 운동은 숨쉬기밖에 안 했고요. 식단은 평소대로 먹었는데 이 효소 하나 추가했다고 라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주기,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같은 수많은 변수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인과관계보다는 A를 했더니 B가 되었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인과성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이 방어기제를 무장해제시킨다.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차가운 과학자의 팩트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내 피드에 등장해 내적 친밀감을 쌓은 인플루언서가 어머, 언니 믿고 한번 먹어봐. 내가 효과 봤다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호소력은 수천 명 대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압도한다. 플랫폼 속에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로 전달된 이야기가 된다. 여러 개를 겹쳐 먹는 루틴이라는 새로운 표준.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 혹은 비타민 C 하나를 생각날 때 챙겨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틴이라는 단어 하나가 섭취 트렌드를 통째로 바꿔놨다. 아침 공복, 유산균 더하기 미지근한 물은 장 깨우기, 아침 식후, 비타민 B군 더하기 비타민 C 더하기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부스팅, 점심 식후, 오메가3 더하기 비타민 D는 지용성 흡수, 운동 전, 아르기닌 더하기 카르니틴은 부스터, 취침 전, 마그네슘 더하기 테아닌 더하기 콜라겐은 숙면과 재생. 유튜브 속 건강한 하루 영상에는 한 컷 안에 대여섯 개의 영양제 병이 동시에 등장하고 약통에 소분하는 탁탁탁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든다.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색색깔로 놓인 영양제들은 이제 건강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종의 건강 인테리어이자 전시용 오브제가 되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정말 그 모든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다. 더 많은 조합, 더 복잡한 루틴을 수행할수록 나는 내 건강을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끊임없이 이 기준선을 높인다. 이 정도는 30대 기본 루틴이에요. 이건 최소한으로 챙겨야 하는 현대인 필수템 5종. 여기서 필수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이 이 정도는 깔아놓고 먹더라는 인상 비평에서 만들어진다. 방송 매체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모든 영양제의 세세한 시간대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다. 방송 작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맷이기도 하다. 보기에도 구성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며 영양제를 하나 둘 장바구니에 담는 쪽으로 움직인다. 언제부턴가 내 몸을 위해 비우는 것보다 더하고 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운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더하기의 결과는 통계 수치로 드러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국의 식이보충제, 영양제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94년 약 4,000종이던 시판 제품 수가 오늘날에는 9만 5천 종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영양제를 먹다 보면 그중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몸 상태가 좋아져도 무엇 덕분인지 알 수 없고 속이 더부룩해져도 뭘 먹고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는 건 불안하니 한 번 만들어진 루틴을 바꾸기 쉽지 않다. 줄이려는 순간 마치 나 자신을 덜 챙기는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루틴과 더하기 문화는 인플루언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약사도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규범에 따르게 된다. 다음은 전문가들마저 이 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건강구독사회는 현대인이 건강을 믿고 소비하는 방식을 과학과 심리의 언어로 해부하는 책입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와 마온자로,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 주사, 식탁 위에 필수품이 된 오메가3와 비타민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약과 영양제들은 성행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나 경고의 정확성은 임의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왜 부작용이 명확한 약은 불안해하면서 효능이 불분명한 영양제는 아무 의심 없이 삼킬까요? 언제부터 먹는 것, 맞는 것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고단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약사는 약은 위험하고 영양제는 안전하다는 익숙한 믿음이 SNS,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짚고, 이제는 오히려 효과가 확실한 약이 영양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무엇을 먹고 맞고 믿어야 하는지를 정답처럼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몸을 소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약과 영양제로 몸을 튜닝하는 시대,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시호 정세연.

0: 근데 여기는 어디야?
1: 케이시. 저기 표지판 있잖아.
0: 케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니 여기 와본 적 있어?
1: 중학교 때 와봤었어. 수학 경시대회 하러. 저쪽 큰 길가에 마트가 있을 거야. 가보자.
0: 아, 좀만 앉았다 가면 안 돼?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1: 그래, 잠깐 쉬자.
0: 아무것도 없네 이제. 다 젖었는데 갈아입을 속옷도 없고 거지가 됐어. 씨.
1: 그래도 살아있잖아.
0: 살아있다고? 이런 걸로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1: 어차피 세상은 망했어. 필요한 건 그때그때 구하면 돼.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으니까.
0: 배고파.
1: 편지?
0: 친절맨이 준 편지. 그 배낭에 있는데.
1: 근데
0: 그놈들이 편지 읽었겠지? 읽고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생수랑 먹을 걸 준비한 그 애. 그 애가 세상에 바란 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망나니들이.
1: 우리가 이해했잖아. 그럼 된 거야. 가자, 먹을 거 구하러.

0: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긴 이미 다 털렸어.
1: 마트도 텅 비었던데.
0: 아, 목말라 죽겠어.
1: 길 건너에 쇼핑몰 있어. 거기 가보자.
0: 비 온다.
1: 그 뭐해?
0: 빗물이라도 받아 먹게. 언니도 입 벌려.
1: 노란비잖아. 안 보여? 이거 맞으면 피부가 썩어 들어갈지도 몰라.
0: 어떡하지? 저기 시체 덮어놓은 비닐 있다. 우리 저거라도 뒤집어 쓰자.
2: 비를 뚫고 쇼핑몰로 달려갔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 이미 다 털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 식당에 입가심용 캔디 하나도 없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젤리까지 싹 다 쓸어갔더라고.
1: 이상해. 뭔가 조직적인 털이범들이 있는 것 같아.
2: 언니, 쟤 좀 봐. 쓰레기 봉지 뒤진다. 초딩 같은데?
0: 얘, 너 혼자야?
3: 응, 엄마 아빠 다 죽었어.
1: 집에 먹을 거 없어?
3: 없어. 형이랑 누나들이 다 가져갔어.
1: 형이랑 누나들?
3: 응, 맨날 몰려다니면서 싹 다 훔쳐간대.
1: 그래. 일단 주택가로 가보자. 응.

0: 아무것도 없어. 쌀한 톨도 밀가루 한 줌도 없어.
1: 엑스자 표시.
0: 엑스자?
1: 대문마다 빨간 엑스자 표시가 돼 있었잖아. 이 집도 그렇고 이미 다 털어갔다는 표시였어.
0: 아, 그 몰려다닌다는 애들?
1: 어떤 조직이 있는 게 틀림없어.
0: 그럼

0: 엑스 표시 없는 집을 찾아보자.
1: 우린 주택가를 샅샅이 뒤져 작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2층 집을 찾아냈다.
0: 됐어! 문 열었어! 넌 1층을 뒤져? 난 2층을 뒤질 테니까.
1: 여기가 안방인가? 침대, 장롱, 장식장.
0: 어? 저건? 사탕, 사탕통이야. 어, 왜 안 열려? 아씨. 어? 이게 뭐야? 알았는데 사탕 들었을 줄 알았는데
2: 엄마도 빈 쿠키 깡통에다 실이랑 반을 담아놓고 썼었어.
0: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1: 배낭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
2: 뭐?
0: 괜히 배낭을 버려가지고.
2: 그럼 배낭 끌어안은 채로 그놈들한테 잡혔으면 그놈들하고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다. 그치?
0: 적어도 굶지는 않았겠지.
2: 아, 그럼 다시 돌아가. 가서 같이 놀자 그래.
1: 애초에 집을 나온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2: 뭐? 너도 떠나는데 찬성했잖아.
0: 네가 떠나자고 했으니까.
2: 또 내 탓이야? 또 내 잘못이니?
0: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2: 악쓰지 마. 에너지 아껴.
0: 잘났어. 네 꼴을 봐. 뼈다귀만 남은 좀비 같아.
2: 너도 똑같아.
0: 넌 이 와중에 나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니?
2: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야 돼? 세상이 망한 게 나 때문이니?
0: 그래! 언니 때문이야. 언니 같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차라리 핵폭발로 한 번에 다 죽는 게 나았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남겨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2: 그래도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된다고.
1: 아니야, 죽는 게 나아.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죽었으면 난 더 행복했을 거야. 나 아팠을 때 그냥 죽게 놔두지 그랬어? 그게 더 나을 뻔했잖아. 근데 너 혼자 남을까봐 굳이 날 살려놓은 거잖아. 그치?
2: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어!
2: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날 살렸잖아. 그 빈집에서.
1: 난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 언니가 부모님이랑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으니까. 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고. 이런 데서 남의 집이나 뒤지고 있는 것도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2: 그만해. 난 뭐 너랑 같이 남고 싶었을 것 같니? 너 귀찮고 짐스러워. 알아? 그러니까 떠나고 싶으면 가.
1: 이제서 본심이 나오시네. 그래, 알았어. 갈게. 간다고. 너 같은 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0: 여기가 어디지? 불빛 한 점 없네. 깜짝이야.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날 안 붙잡는 거 보면 내가 나가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엄마를 대신해서 날 돌봐준다고? 웃기시네. 어릴 때부터 날 동생으로 인정 안 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 앞에서 눈물 안 흘린 건 진짜 잘한 거야. 맨날 싸우면 마지막에 내가 울고 자기 눈 하나 깜빡 안 했지. 사이코패스 같은. 어? 가만. 여긴 X자 표시가 없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좀 자야겠다. 빈 침대에 눕자 온갖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언니, 물 여기 있어. 물 마셔. 자.
1: 너는 안 먹어?
2: 이거 네가 발라. 선크림이야.
0: 언니는?
2: 난 안 발라도 돼. 넌 죽은 깨도 있고 그게 콤플렉스잖아.
0: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마지막 인사도 못했고 집 떠나 굶는 것도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3: 그 말은 하지 말걸. 상처받았을 텐데.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나 좀 데려가줘.

0: 여기가 어디지? 하늘인가? 꿈속에서 나는 날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1: 안녕. 난 너의 수호천사야. 넌 이 고난을 통과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0: 새로운 존재?
1: 그래.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류미아로.
0: 근데 누구시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세요?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1: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널 지켜내.
0: 네? 어떻게 지켜요? 여보세요? 저기요!
2: 조장! 얘 눈 떴어! 깼나봐!
3: 안녕?
0: 누구세요?
2: 우리 뭐라 해야 되지?
3: 순찰 때?
4: 조장이라 불리는 여자애가 새까만 조약돌 같은 눈동자를 빛내며 내게 다가왔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짙은 눈썹, 큰 키에 단단한 몸을 가진 여자애였다.
0: 순찰 때? 뭘 순찰하는데?
2: 쓸만한 것들을 찾는 거지. 주로 먹는 거랑 생필품. 근데 넌 혼자야?
0: 나? 언니가 있다고 하면 언니를 찾아내겠지?

0: 잡혀가더라도 나 혼자 당하는 게 나. 어, 혼자야.
1: 아, 여자애가 혼자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
2: 그럼 너 그 병에 걸렸던 적 있어?
0: 무슨 병?
2: 피터팬 바이러스.
0: 있어. 2주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살아났어.
2: 그래. 야, 일으켜 세워.
0: 조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아이들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조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2: 예, 데려가자.
3: 뭐? 데려간다고?
2: 불만 있어?
3: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2: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4: 난 모르겠어.
2: 다들 알겠지만 우린 이번 주 내내 실적이 부진했어. 오늘도 실적은 바닥이야. 그리고 난 우리 조가 바닥을 허우적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
1: 하지만 조장, 이 주변엔 더는 쓸만한 게 없는 걸.
2: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다른 조도 상황은 마찬가지니까. 차로아, 문지기가 오늘 네 가방을 보고 만족할 것 같아? 이대로는 벙커 출입문 구경도 못할걸?
1: 문지기 그 자식은 내가 생수 10통을 가져가도 만족하지 않을 놈이야. 욕망 덩어리니까.
2: 어쨌든 넌 생수 10통이 없고 우린 부족분을 채워야 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야. 따라서 난 우리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거야.
1: 그래서 얘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2: 빙고.
0: 야, 이런 애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3: 맞아, 짐밖에 안 될 거야. 삐쩍 말라가지고.
2: 아니, 바이러스의 면역도 있고 눈빛이 살아있잖아. 잘 다루면 제법 쓸모가 있을 거야.
0: 쓸모? 그럼 날 노예로 만들겠다는 건가? 얘들 인신매매범들인 거야?

낯선 소리에 소초무들의 표정이 변했다. 정확히 목을 조준하고 날린 자신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지 본 연희의 입이 해벌어졌다. 라투스가 날아오는 연희의 화살을 앞발로 쳐낸 것이다. 좀 전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 놈은 다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0: 라투스는 얼빠진 채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두를 쓸어버릴 듯 길고 굵은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에게 달려오던 라투스는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렸다. 그러고는 예진을 걸쳐둔 나무를 향해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소초모들과 달리 연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팔을 들고 라투스의 뒤를 따라 달렸다.
1: 연희야! 안 돼! 참아! 혼자서는 안 돼! 아까 안 됐잖아!
2: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0: 뉴라의 간절한 외침도 무시한 채 연희는 재빠르게 라투스의 뒤를 쫓았다. 화살로 맞히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채로 놈을 놓칠 수는 없었다. 라투스가 예진이 있는 곳에 멈춰서자 연희도 가까운 곳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올린 뒤 팔꿈치와 어깨,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1: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히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유라의 고함을 들은 순간 연희가 서 있는 곳은 더는 숲속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양궁장, 단체전이 진행되던 그곳이 갑자기 연희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초인이라는 오해 때문에 뒤에서 부원들에게 한참 욕을 먹던 때였다.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서 실수가 연발하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친구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연희와 눈을 마주했다.
3: 연희야, 있잖아. 너 개인전은 잘했잖아. 이거 10점 못 맞히면 오늘 이 경기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다 네 탓이라고. 알지?
0: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시합 내내 그랬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 화살이 맞힌 점수는 9점이었다. 그 시합 이후 연희는 초인인데 아닌 척하려고 단체전을 망친 애가 돼 있었다. 개인전은 완벽하게 잘해냈기에 친구들의 미움은 더욱 컸다. 그때 그 순간처럼 손이 덜덜 떨려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4: 왜 하필 지금...
0: 눈앞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혜진을 들고 도망가려는 라투스의 뒷모습이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4: 맞출 수 있을 거야.
0: 연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4: 있어. 하던 대로 하면 돼.
0: 연희는 허리에 매단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냈다.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순간 뉴라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을 울렸다.
1: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히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헉하며 연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숨의 리듬이 깨지는 동시에 연희는 화살을 놓쳤다. 화살은 숲을 가로지르며 날아가 라투스 옆에 나무에 박혔다. 누군가 뒤에서 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연희의 귓가를 스쳤다. 라투스의 어깨에 매달린 예진이 순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살려달라는 듯 소리를 질렀다. 연희는 다급히 다시 화살을 뽑아들어 라투스를 겨냥해 쏘았지만 허사였다. 화살은 라투스를 스치며 날아가 버렸고 라투스는 너무나 빠르게 소초모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연희의 손은 계속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연희의 활을 확 낚아챘다. 유라였다.
1: 야, 서연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혜진 맞았으면 어쩌려고!
0: 옆에 따라온 현우는 연유의 새하얗게 질린 표정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계속해서 바들바들 떨리는 연유의 손을 본 현우는 연유에게서 활을 받아들고 연유의 손을 잡아줬다. 하지만 연유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방금 중요한 두 발을 마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단체전에서 했던 실수가 또 한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이 맴돌고 있었다. 연유는 옆에서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는 유라에게도 할 말이 없었다. 초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였다.
5: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가 라투스가 도망갔어요?
6: 내가 무리하지 말랬는데 혼자 잡을 수 있다고 뛰어가더니 이렇게 됐어. 대체 저길 쏜 이유가 뭐야 너? 정확히 라투스를 맞췄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쏘면 또 튕겨내기라도 할 것 같았어? 내가 그러니까 기다리랬지.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지.
0: 유라가 쉴 틈 없이 쏘아붙였다. 연유는 얼빠진 표정으로 유라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5: 다른 데를 쐈어? 연유가?
0: 현우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5: 연유야, 혹시 다른 데 쏜 게 아니라 못 맞힌 거야? 아니지?
0: 예상치 못하게 전곡을 찌른 현우의 질문에 연유는 더욱 할 말이 없어졌다. 유라마저 입을 다물었다.
7: 재령아! 빨리 오라고!
0: 효석이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다. 효석이 있는 곳을 보고 다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쓰러진 란주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6: 괜찮아? 란주 괜찮냐고?
7: 몰라. 나 손이 너무 떨려서.
6: 비켜!
0: 유라는 눈물 범벅으로 손을 떨고 있는 효석을 밀치고 란주에게 가까이 갔다. 라투스의 발톱은 옷을 찢고 란주의 몸에 깊은 상처를 냈다. 구름에 다친 것인지 얼굴도 긁혀 피투성이었다. 줄줄 흐르는 피를 본 채령이 란주의 팔과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란주의 몸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이다.

0: 지후 뜻밖의 조 은광구 청소년 실종사건 수사팀에 지후와 일부 퍼스트, 세컨드 요원들이 추가되자 수사에 조금씩 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 실종됐다 살아 돌아온 장서윤의 말에 의하면 실종사건의 범인은 초대형 라투스였다. 하지만 서윤이 목격한 놈의 모습은 일반적인 라투스의 생김새와 달랐다. 지능도 보통의 라투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았다. 지후는 대형 라투스와도 전투를 벌여본 요원이었다. 대형 라투스는 중형과 개체별 특성이 꽤 다르다. 놈이 머무른 곳의 흔적들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지후는 이 라투스가 최소 대형 이상의 변종임을 확신했다. 중형 라투스는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를 매우 좋아해서 놈들이 머무른 곳에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의 흔적이 꼭 있었다. 이 라투스의 네스트에는 오로지 잡아먹힌 동물들과 실종자들의 시체만 있었을 뿐 음식물 쓰레기의 흔적은 없었다. 중형 라투스를 나름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이놈이 머리를 쓰는 변종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예진이 실종된 뒤 지우는 이예진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하며 예진과 라투스가 만났을 경로를 추측했다. 그리고 대형 라투스를 잘 아는 요원들과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수사에서 태곤을 제외하자 이제껏 왜 이렇게 막혔나 싶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초대형 라투스였다. 놈은 치밀하게 자신의 발자국과 흔적을 지워뒀다. 흔적이 있어서 뒤쫓다 보면 중소형 라투스의 서식지가 나오길 수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은광천 근처의 두 번째 경로를 조사하던 중 지후와 일행은 강둑에서 놈이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을 발견했다. 출입 불가 지역인 천변숲을 둘러쳐놓은 철조망의 윗부분에 찢어진 미래여고 교복이 걸려있었다. 그렇게 숲으로 들어가자 뜨문뜨문 놈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놈은 영리한 편이니 주의하라는 특별 지시를 요원들에게 내렸다. 그리고 A와 B 두 팀으로 나뉘어 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A팀을 데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을 무렵 악을 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고? 이예진이 살아있는 것인가? 지우는 요원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우의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라투스와 이예진이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무리와 낯익은 여자아이 하나였다. 아이들은 지후와 A팀이 근방까지 다가왔는데도 쳐다보지 않았다. 낯익은 여자아이는 계속 가운데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있었다. 팀원들이 다가가려 하자 지후는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다. 이윽고 낯익은 여자아이가 건너편에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1: 야, 성난주!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0: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반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누워있는 여자아이 귀에 냅다 소리를 질렀다. 잠깐 정막이 흘렀다.
2: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0: 누워있던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이쯤 되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목을 가다듬고 낯익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3: 채령.
0: 확신이 없는 지우의 목소리에 긴 머리카락의 소녀가 돌아섰다. 소녀의 얼굴을 확인한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채령도 놀라기는 매한가지인 듯했다.
3: 언니?
4: 네가 왜 여기에?
0: 지우는 머리가 멈춘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냥 놀란 채로만 있을 수 없었다. 지우만큼이나 놀란 다른 요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상황을 얼른 정리해야만 했다.
3: 여기는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하나 있네.
0: 굵직하고 능글거리는 불쾌한 목소리. 태곤이었다. 출동팀에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태곤은 B팀과 함께 우거진 풀숲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체령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모습이 매우 수상했다. 요원복을 차려입은 태곤이 위압적으로 묻자 체령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고 태곤을 본 체령의 얼굴은 확 일그러졌다. 체령이 왜 태곤을 보며 불쾌해하는지 지우는 의아했다. 조금은 어리빠진 얼굴로 지우는 체령과 함께 있는 일행을 바라봤다. 그들은 각자 못을 박아놓은 강목과 어설프게 만든 방패를 쥐고 있었고 한 명은 심지어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다. 한 남자의 주변엔 고양이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장서인이 구출된 배수로굴에서 중형 라투스를 처치한 이들, 즉 감시 결과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4: 우선 손에 든 것들을 내려

0: 놓고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건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요.
1: 지후의 말에 채령이 고개를 돌려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2: 그쪽이 누군데 우리가 설명해야 하죠?
1: 쇼커스란 여자아이가 냉랭하게 말하며 아이들에게 고개짓하자 아이들은 눈에 띄게 한 발짝씩 자꾸만 뒤로 물러났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범초본 사원증을 꺼내 들어보였다.
0: 우린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이제 손에 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1: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지우와 요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3: 지금이야!
1: 채령이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지후와 태곤 일행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아이들 사이에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채령이 달리는 것을 본 태곤과 지후 그리고 요원들도 그들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B팀 중 빠른 달리기가 능력인 제로 요원이 금세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맨 앞에 있는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허리를 붙들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여자아이가 요원에게 각목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먹였다.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당황한 요원은 놀라 남자아이를 놓쳤지만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려 B팀 요원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의 머리도 두들겨 패고 있었다.
4: 야! 손난주! 나야! 나!
1: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는 요원의 소나기에서 남자아이를 잡아 뺀 뒤 무성한 풀숲 안으로 함께 모습을 감췄다. 잠시 보이지 않던 그들은 어느새 하나 둘 철조망 건너편 뚝으로 넘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우보다 한 발 앞서 달리던 이평화 제로가 도망치려던 남자아이의 한 발을 염력으로 잡아당겼다. 남자아이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나가려다 평화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어당겨졌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5%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오전 11시까지 671만 3,316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보다 3%포인트 높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서울의 투표율은 14.3%, 부산 15.5%, 울산 16%, 충남 16.4%, 그리고 경남의 투표율은 1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첫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나고 저녁 7시 30분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SNS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며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갈

수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잘 고르면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SNS에 주권자의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내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오늘 역사가 증명하듯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산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위대하고 강력한 한 표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한 표가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 그리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를 인용하며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 소란 관련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두 8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모두 14건, 교통불편에 관한 신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구로구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소를 재안내받자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 분석한 결과를 받았다며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며 오늘 사망자들의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우회전하던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 들어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2도,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여러분 잘 쉬면서 투표도 잘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날, 바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하나 바꿀 때도요, 약정이 얼마나 되는지, 사은품은 뭘 주는지, 어디가 제일 싼지, 또 좋은지 나쁜지 꼼꼼하게 비교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 또 우리 아이가 자랄 이 지역의 4년치 살림살이를 맡길 사람을 뽑는 일, 요것도 꼼꼼히 살펴볼 것도 많고 체크할 것도 많습니다.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어 하지 마시고요. 오늘만큼은 내 소중한 한 표 꼭 책임감 있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동네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응원하면서 오늘 첫 곡 소찬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현명한 선택.

투표한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11시,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구의 전국 동시 지방 투표율이요. 15%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을 찾아서 투표한 분들이고요. 사전 투표는 포함되지 않은 투표율이 지금 11시 기준 15%라고 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동시간대 투표율 3% 높은 수치여서 오늘 아마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보너스 같은 공휴일인데요. 좋은 곳으로 나들이 가시더라도 투표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겠죠.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사는 동네와 이 나라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시면서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주가 피처링한 언타이틀의 오늘 밤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의 뜨거운 라이브. 나른한 점심시간을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두 남자. 오늘은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김영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두 분 투표하셨나요? 또 진지하게 물어봤나?
1: 저는 사전투표.
2: 아, 사전투표?
1: 네네.
3: 저도 오늘 이 강원래 노래 선물에

0: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네. 사전투표.
1: 사전투표.
2: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1: 저만 아직 투표를 못했네요. 네. 오늘 저녁 6시까지.
0: 6시까지요.
1: 아, 그래요.
2: 주민등록증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1: 그 부분은 강인복 씨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0: 지금요?
1: 네, 지금 한번 해주세요.
0: 네, 오늘 준비 전력을 꼭 다해주세요. 하셔야 되는 게 네.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벌써 시작했죠. 네. 오후 6시까지입니다.
1: 저녁 6시까지입니다.
0: 네. 주민등록증이나 뭐 면허증 같은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되는데 화면 캡처한 건 안 된대요.
1: 아, 캡처한 건 안 네, 되고.
0: 모바일 신분증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표상에 그 전용 도장이 있거든요. 찍는. 그것만 사용하셔야지 그냥 본인 개인 도장이나 아니면 뭐 지장 찍으신다거나.
1: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0: 예, 그러면 무효 출입입니다. 그리고 이중 기표하시면 역시도 무효가 됩니다.
1: 그리고 한번 찍었는데 잘 안 찍겠다고 해서 한번 더 찍지 마시고. 아, 예.
0: 그냥
1: 한번 찍으면 그걸로 이제 끝.
0: 인정이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1: 그래요. 그리고 또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0: 금지죠.
1: 거.
0: 예. 거기서 뭐 손가락 모양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1: 또 나오셔가지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손가락 표현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투표하는 건 물론 그럼요. 내가 어떻게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는 되지만
0: 저녁 6시까지 아직 투표가 남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또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1: 아, 그리고 1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제구의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9%까지 올라갔네요.
2: 19%요?
1: 네, 19%. 그러니까 지난 22년 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약 4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0: 4포인트면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1: 그만큼 이제
0: 관심들이
1: 투표에
0: 거죠.
1: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저녁 6시까지니까 아까 강인봉 씨가 설명했듯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 내가 저번 투표는 누구랑 했더라? 어디서 했더라? 이런 기억도 중요하지만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상처가 되는 기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힘이 됐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기억으로 정해봤습니다. 기억. 그 기억미연 할 때 기억이 아니라 기억.
0: 기억 참 중요하죠.
1: 너나 기억나? 그때 그거 기억나? 야, 그 이런 야, 기억.
2: 지금 가면
0: 좀 무서운데?
1: 네?
0: 너나 알아?
1: 아, 너나? 그것도 하나 기억이.
2: 기억나?
1: 내 눈지 아나?
0: 약간 무서운 것 같아.
1: 아, 그래요. 그런 기억도 있지만 야, 그때 그 시절 기억나니?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옛 추억 이게 떠오를 때 보면 하면 너무 이렇게 뭔가 이 친구랑 나랑 기억이 비슷할 때 같은 추억을 갖고 있을 때 참 기억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0: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머리 하얀 어르신들께서도 네. 정말 좀 육두문자도 섞어가시면서
1: 근데 이게 맞아요.
0: 야이 누구야 옛날 별명 있잖아요.
1: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 명이서 모여서 어린 추억 얘기하다 보면 또 기억이 다를 수도 있어요.
0: 서로 기억하기는 다를 수 있어요.
1: 너 그때 거기서 내가 봤는데 난 거기 간 적이 없는데 맞아. 거기가 아니라 거기였어. 아, 맞아. 이렇게 해서 또 기억이 바뀔 수도 있지만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기억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기억과 관련된 노래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싸이의 어땠을까라는 노래인데요. 박정현 씨가 피처링을 했네요. 이 노래가 사실은 강남스타일과 같은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싸이 6과 파트 1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강남스타일이 워낙 크게 히트라는 부분에 노래가 좀 묻혀있는 그런 노래가 할 수 있죠.
1: 뭔가 좀 잔잔하면서
0: 예.
1: 가슴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멜로디의 노래인 것 같아요.
0: 헤어진 옛 연인에 대한 아련한 후회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낸 싸이표 흔치 않은 싸이표 발라드입니다.
1: 어땠을까. 그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고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억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또 어떻게 됐을까.
0: 하지 말아야 될 기억이에요.
1: 하지 말아야 될 기억인가?
0: 지나간 거는 되도록 털털털.
1: 아니 근데 고마운 기억도 있어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0: 그런 건 좋은 기억이죠.
1: 네,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현이 피처링한 싸이의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싸이와 박정현이 함께한 어땠을까 듣고 왔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기억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기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홍성민 씨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작사 작곡을 오태호 씨가 하셨네요. 홍성민 씨는 1987년 당시 20세였던 천재 기타리스트 오태호 씨가 주축이 된 4인조 밴드 공중전화의 보컬로 데뷔를 했습니다. 1989년에 한국 락의 전설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앨범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명곡 그 기억날 그날이 와도를 처음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으로 밴드는 해체가 됐지만, 그 음악적 동반자였던 오태호 씨의 그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홍성민 씨는 솔로 가수로 새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기억날 그날이 와도를 솔로 1집에서 재수록하면서 메가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에서 엔시아가 리메이크를 했고요. 그리고 불의의 명곡에서 정인 씨가 또 불러서 시대를 넘는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0: 그래요. 이 노래
1: 그 홍성민 씨가, 그리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네, 2007년이죠. 44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그 급성 뇌출혈로 아쉽게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0: 그래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 노래 뒷이야기를 우리가 또 노래 선물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승환 씨 곡 중에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네, 그 노래를 원래 홍성민 씨가 부르기로 했었는데, 아, 그 곡 역시 오태호 씨
1: 작품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승환 씨가 부르게 됐다고 해서, 야, 그러면 어떻게? 아니, 또 곡 하나 다 써줄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해서 기억날 그날이 와도 이런 가사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그런, 네, 가사인데. 아, 근데 정말 이 그날이 와도 다시 우리가 어떤

0: 선택을 할까, 어땠을까 하고 약간 이어집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어떠세요? 최근에 좀 약간 그때 내가 선택을 이랬더라면, 아니면 그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의 이 자리가 왔다.
1: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0: 어떤 프로그램?
1: 그 이희재 씨가
0: 맞아.
1: 두 가지 선택을 해서 뭐 있었는데. 그렇죠.
0: 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저 선택을 하면 저렇게 되고. 어떠세요?
1: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후회되고 보람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후회되고 그냥. 후회도 하지만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강인봉 씨는 어떠세요?
2: 생각해 보면은 굵직굵직한 선택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0: 맞아요. 최근에 영화 마이크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 예.
0: 와, 그쵸. 형님도 약간 저는 보면서
2: 저 세 번 봤거든요.
0: 아, 저 세 번, 저 두 번, 전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는데 그 너무 그 뭐랄까. 그 좀 느낀 점이 그래도 아 저렇게 좀 세게 컸기 때문에 세졌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2: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본 것 같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2: 세 번 보니까 아 이제 알 것 같아.
0: 그 마이클 잭슨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댄서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춤을 안 추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2: 다른 일을 했을 수 있죠.
0: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2: 일찍 가셨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0: 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2: 저는 그냥 그래서 다음 편을 기대해 보고 있어요.
0: 다음 편.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까?
2: 있는 그대로.
0: 있는 그대로.
2: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던.
0: 맞아요. 그
2: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 오해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땠을까라는 가사 그리고 또 기억날 그날이 와도 보면 아 그때 만약에 춤을 안 췄더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내가 노래를 안 불렀다면 또 왜 하필이면 그 음악을 하는 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자랐을까? 막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
2: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지만 어쨌건 지나간 선택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후회하지 않는 게 좋죠.
0: 그래요. 자, 잘 견뎌냅시다. 그리고 잘 활용합시다. 약점을 강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기억의 힘이 아닐까 하는데. 자,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이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0: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한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기억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기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뭐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전람회 정규 1집 타이틀곡으로 김동률 씨가 작사 작곡 편곡을 좀 도맡아서 한 뭐 인생 작품, 인생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발매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지난 2012년도에 영화 건축학개론의 메인 테마로 사용이 되면서 정말 전 국민적인 국민가요가 됐죠. 첫사랑의 좀 아련한 슬픔, 후회 그런 느낌을 담아낸 가사인데,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라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 절묘한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기억의 습작이라는 곡, 예전에 그 건축학개론에서 다시 쓰임으로써 히트가 돼서, 근데 몇 번을 들어도 저는 이게 무슨 가사야?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 담당 PD님에게 물어봤더니 습작이래요. 그냥 습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메모에다가 누구 생각날 때마다 그냥 아 그래.
1: 끄적끄적 그러는 거.
0: 끄적끄적 뭐 꿈들이라든가 말해봐 너의 마음속 꿈들 막 이렇게 막 쓴 그런 습작이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근데 계속 들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랑을 고백하는 건지 헤어짐인지.
1: 좋은데요? 네? 습작이라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잖아.
0: 아 그렇죠.
2: 그냥 다 연결이 되네.
0: 그냥 내
2: 그냥 용서가 되네. 뭐 절대 뭐 연결적인 부분도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단어 몇 개 올려놓고 그냥.
0: 근데 멜로디가 또 워낙 좋고 또 김동률 씨의 목소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요. 머릿속에 우리 많은 그런 잔재들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노트 한번 해보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근데 사람 머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웬만한 외장 하드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때 그 친구들 만나서 그 얘기, 부모님 만나서 그 얘기, 또 날짜가 되면 또 그런 이야기들 기억이 계속 나는 거 보면
1: 사람 뇌가 더 대단한 게요. 네. 나한테 불리한 건 금세 잊어버려.
0: 아 그래요? 싹싹싹 지우나?
1: 빨리빨리 지우더라고요.
0: 근데 또 안 좋은 기억도 많아요. 아무튼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람회입니다. 기억의 습작.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주제의 기억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기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저비 체커의 Let's Twist Again.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다 함께 트위스트를 추자.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보면은 그거 한편 보면은 트위스트는 뛸 것 같아요.
0: 아, 트위스트 춤을 이제 배울 수 있다.
1: 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위스트를 대표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트위스트라는 댄스가 나오면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대부분이 그 페어, 그러니까 두 명이 춰야 되는 춤들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지터벅.
0: 뭐 지루박이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지루박, 맘보, 탱고 이런 건 남녀가 손을 잡고 추는 춤이라 가지고 약간 좀 안 좋은 시선도 있었는데.
1: 네, 트위스트가 물론 뭐 둘이 출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출 수 있는 댄스가 돼서 이때부터 좀 자유롭게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그러니까 트위스트라는 이름도 참 잘 만든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보면 락앤 노래 맞춰서 춤을 추는 그렇죠. 건데 락앤 노래라는 장르보다는 트위스트. 아, 또 우리 소름도 형님께서 또 상하이. 아, 상하이 하니까 또 그 광고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트위스트. 아우, 신나게. 다시 한번 쳐볼까요? 한번 신나게?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그렇죠.
0: 자, 그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이브입니다.

0: 강양 이 노래 들으니 강양 그때 그 기억이 그 나이트클럽
1: 트위스트 주셨어요?
0: 아니 트위스트 준 게 아니라 그 나이트클럽의 그 댄스 아, 타임 마지막 곡으로
1: 플러의 그 네. 뭐야
0: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아니면 이 레스 트위스터 게인 뭐 이런 노래들이 많이 좀 빨라지는 노래 나오면 아 디스코 타임 끝났나 보다 들어가자 하면서 자리를 잡던가 아니면 부르스출 상대를 이렇게 찾던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1: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얼굴인데요.
0: 아, 그러니까 노래 한 곡들인가 막 그 기억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럴게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시절로 확 돌아가는 그런
2: 맞아요.
0: 생각이 들기도
1: 그런 하고.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네.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10배 많대요. 그런데 하나의 좋은 일로 그 기억으로 나쁜 일 10개 100개 있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0: 맞다 맞다. 그게 아이 키울 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애가 울고 싸고 떼부리고 뭐 뜯어내고 막 그래도 한번 웃어줄 때 그렇죠. 그 기분.
1: 웃음 한 번으로.
0: 아, 그리고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분. 아. 자 오늘 기억이란 노래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기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소라 씨의 기억해줘. 이 노래는 1996년이죠. 12월에 발매가 되었는데 작사를 이소라 씨가 하시고 작곡을 김광진 씨가 하셨네요.
0: 아, 광진이 형.
2: 예. 오호. 이소라 씨가 직접 작사한 가사로 헤어짐의 순간에도 그 달라진 날 기대한다면 이제 그만 끝내라고 말하는 이별의 아픔과 현실적인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0: 이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 예. 네.
2: 1집 타이틀곡인 난 행복해 메가히트에 이어서 이 곡 역시 방송 3사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하면서 이소라를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여왕으로 예, 자리하게 되는 예,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후배 보컬리스트들이 또 리메이크를 많이 했는데 규현 씨, 그리고 다비치, 적재, 태연 씨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를 했네요.
0: 그래요. 김광진 씨를 만나고 이소라 씨도 마찬가지죠. 김현철 씨를 만나고 이런 만남도 참
2: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모습, 이소라 씨의 그 모습, 김현철 씨의 그 모습, 김광진 씨의 그 모습. 두 분은 어떠세요? 내 기억 속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 만난 기억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 나 그 사람 만나봤어. 내 기억에 말이야.
2: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시인과 천장을 엄청 동경을 해서 네. 음악도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 임봉영이랑 저랑 나무자전거 때 약간 그 트리비트 개념으로 해서 네. 시인과 천장의 비둘기에게를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직접 찾아 이걸 들고 그 학교로 찾아갔어요.
0: 어떤 분?
2: 하덕규
0: 씨.
2: 예. 아하. 백석대학교를 찾아가서 네. 직접 CD를 드리면서 아 이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와 그때는 진짜 너무 떨리고
0: 그 기억에 예. 아, 가슴이 콩닥콩닥
2: 예. 그랬군요. 참 그때 기억이 아주 예.
0: 강희봉 씨는 어떻습니까? 나 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만났던 기억이 있네.
1: 대통령이요.
0: 대통령?
2: 네. 어떤 대통령 만났어요?
1: 누군지는 지금 밝히기 좀.
0: 아,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형님 저는.
1: 아니, 저 군악대 있었잖아요.
0: 아?
1: 군악대.
0: 아 군악대 때.
2: 아 그러면
1: 뭐 해외 나가고 들어오고 이럴 때.
0: 아 나갔다 들어오고 막 그럴 때 군악대가 이제 빰빠라빰빰빰빰빠라마. 아, 야 그렇구나. 저도 그런 기억이 있네요. KBS 열린음악회 96년도거든요.
2: 네.
0: 그때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김대중 네.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그 외국 사 이렇게 외국 대통령이 오면 차 타고 쫙 내려가지고 막 비서진들 아주 문 열어주는 거기 바로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꿍따리 잡아라 불렀다니까. 그 기억이 있네.
1: 거기서 의장 인사도 해요.
0: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청와대 들어간 데 밥 먹는데 뭐 또 검사하고 화장실 간 데 검사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소라의 기억해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투표하셨다니까 저는 끝나고 꼭 투표할 테니까 투표 결과 기다려 주시고 오늘 밤 아마 한 11시쯤이면 예. 판가름이 날 거고 좀 각축전을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은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투표 결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내리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투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 때리셔봐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공보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는 투표 보조인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글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방선거일이기도 하지만 80번째 농아인의 날인데요.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의 표심을 잡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공약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과 공약을 평가하러 갈 수 있는 이동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을 넘어 단 한 명의 시민도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투표소는 모두에게 평등한 정보를 허락하는 그런 곳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한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한철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를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장에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장총의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전국장애인 사격대회에서 김정남 선수가 6관왕에 올랐다는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우리 대표팀 선수 소식들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맹학교 중학교 3학년 우민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피아노도 몇 번 쳤었고 성우활동으로 녹음도 몇 번 했고 6학년 때 잠시 동화를 USB에 담아주신 담임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오디오북 녹음하는 그런 오디션을 본대요. 그래서 그 파일 읽고 읽으면서 소리 내서 연습도 해보고 그러다가 오디션 준비로 영상을 찍었는데 뽑혀서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때 몰입하는 게 재밌었어요. 상상하면서 내가 이 역할이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재밌었어요. 성악 콩쿨도 나갔고 옛날에 동요 대회도 다 했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노래하는 게 즐거워서 뭔가 음을 맞춰서 소리를 내는 게 재밌었어요. 다른 소리에 따라서 목소리를 맞춰서 내는 게 저한테도 뭔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대 경험을 하면서 마음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피아노랑 노래를 같이 하는 그런 음악가도 되고 싶고 안마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만나볼 보조기기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기기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부상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된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조끼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센서와 에어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감지되면 에어백이 순식간에 팽창해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중심으로 충격을 완화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는 스마트 보조기기로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접목된 개인 안전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져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과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을 경험한 후에는 다시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이나 신체 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력과 균형 능력이 더욱 약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낙상을 예방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와 안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이 낙상 보호 에어백 조끼 어떻게 생겼습니까?
1: 낙상 보호 에어백 조끼는 이름만 들으면 다소 특별한 장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일반 조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민소매 조끼 형태로 제작되어서 옷 위에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에어백이 들어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조끼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끼 안쪽에는 센서와 에어백, 배터리 등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넘어질 때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골반과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보호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은 무게를 줄이고 착용감을 개선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0: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해당 보조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는 점인데요. 조끼 안에는 가속도 센서와 자세 감지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어 평소 움직임과 넘어지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게 되고 사람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 아주 짧은 순간에 에어백이 팽창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에어백이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특히 고관절과 골반, 허리 부위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 골절이나 중증 부상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저 에어백은 주로 고관절이나 골반, 허리 부위를 보호해 주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어르신들이 넘어질 때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골반과 고관절 부위가 주요 보호 대상인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살펴보면 엉덩이 부분이 먼저 바닥에 부딪히면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팽창하면 골반과 엉덩이 주변을 감싸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허리와 꼬리뼈는 물론 목과 머리 뒤쪽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해 설계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넘어질 때 에어백이 얼마나 빨리 작동합니까?
1: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의 핵심은 바로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호 장비라도 넘어지고 난 뒤에 작동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해당 보조기기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다가 낙상 위험을 감지하면 약 0.2초 안에 에어백을 팽창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0.6초에서 1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어백은 충돌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먼저 팽창해 골반과 고관절 부위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통해 낙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혹시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1: 많은 분들이 에어백이라고 하면 혹시 걷거나 앉을 때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보조기기는 일상적인 움직임과 실제 낙상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끼에 탑재된 센서가 사용자의 자세 변화와 움직임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의자에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몸을 숙이는 행동만으로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오작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일반 조끼처럼 편안하게 착용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호 기능이 작동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에어백이 한번 터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 일반적으로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에어백이 한번 전개되면 가스 카트리지를 교체하거나 점검을 받은 후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에어백처럼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조끼의 손상 여부와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점검 방법과 교체 주기를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에어백 조끼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배터리 사용 기간도 궁금하고 충전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센서와 제어 장치가 내장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충전하면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며칠 동안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USB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센서와 에어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충전이 중요합니다.
0: 혹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지요?
1: 네. 최근 출시되는 일부 보조기기에는 스마트 기술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낙상 알림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넘어져 에어백이 작동하거나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활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외출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위급 상황 발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이 낙상보

0: 과거 낙상 사고를 경험했거나 고관절 수술 후 재활 중인 분들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낙상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기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 조끼는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언제든 착용할 수 있는 거죠?
0: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낙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장보기, 병원 방문과 같은 외출 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욕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또는 야간에 이동이 많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낙상 경험이 있거나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착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 환경을 고려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015B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yo, you wanna dance?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장애계 입장과 또 장애계 요구안 그리고 주요 정당의 장애계 공약들까지 소개하고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올해 사전투표율이 그동안의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사무처장님은 투표하셨죠?
1: 네, 사전투표 저는 하고 왔습니다.
0: 예, 예, 예, 그러셨군요. 저도 이제 미리 하고 왔는데 방송 때문에 저희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투표해야 할 게 이번에 보니까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먼저 올해 지방선거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본투표 지금 예정하신 분들도 공보물을 보셨으면 네.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아유, 또 이해를 도의원, 하시고 시의원, 계실 텐데요. 네. 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자치단체장을 이제 뽑는 거죠.
0: 예.
1: 세 가지 크게 나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 지방교육자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0: 교육도 있었죠. 예.
1: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뭐 시도지사 네. 뭐 쉽게 이해하면 예. 되겠고 그렇죠. 시군구의 장 선거가 있겠죠. 지방의회는 지역구 비례대표로 또 나뉘고요.
0: 예.
1: 지역구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또 시군구 의원 선거가 있고 맞아요. 각각의 예. 비례대표 선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선거로 교육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뭐 해보고 했지만 네. 7장의 투표용지를 아마 맞아요. 받으시게 될 겁니다.
0: 네. 그리고 올해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고 있잖아요.
1: 네. 아주 많이 겹치는 그런 또 선거가 되겠죠. 뭐 부산이나 대구 인천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 제주나 전북까지 네. 그래서 재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뭐 미니 총선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0: 예.
1: 각 당의 또 유력한 인사들이 또 경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7장에 하나 더 해서 네. 8장 투표를 아우, 또 해야 네. 되는 곳들이 이제 있는 거죠.
0: 투표 용지도 많고 후보자도 정말 많은 선거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장애계 인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좀 관심이 쏠리게 되거든요. 비례대표로 15명이 후보에 올랐죠?
1: 네.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15명입니다. 광역 기준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모두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고요.
0: 아.
1: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 장애계 인사라고 보통 하죠.
0: 네네.
1: 장애계 활동을 했던 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정당별로 보면 일단 숫자로는 광역 기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2명으로 많아요.
0: 예.
1: 국민의힘 12명, 2명, 개혁신당이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대전, 대구, 충북, 충남이 없어요.
0: 아,
1: 광역에.
0: 예.
1: 그리고 나머지는 한 명씩 고루 이제 편성이 포진이 됐는데 전남, 광주가 이번에 합쳐졌죠. 그래서
0: 아, 그렇죠.
1: 전남, 광주에도 2명이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15명이라는 숫자를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비례대표는 이게 몇 번에 배정되는지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 이 당선권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0: 아, 당선권. 네. 네,
1: 정당이 표를 받게 되는 비율에 따라서 이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각계 각층의 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만든 제도긴 한데요.
0: 네네.
1: 사실은 이 앞번호를 받게 되는 당선권에 있어야 당선 확률이 높은 거죠.
0: 맞아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후보가 결정됐을 때 이 몇 번에 배정되느냐 이것도

0: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예.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각 지역에 이 배포된 부분이 지금 오픈이 돼 있거든요.
1: 네네.
0: 서울이 이제 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12번 좀 뒤쪽에 있고요. 기타 지역을 뭐 1번에서 3번 안에 드는 쪽으로 보면 뭐 경기라든가 전남 광주는 1번, 7번을 받았고요.
1: 아, 예.
0: 울산 또 세종, 강원, 전북은 다 1번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뭐 인천이나 경북, 경남, 제주는 다 5번 이상 아유, 뒤쪽으로 가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경기인데 각각 6번을 지금 받은 그래요. 상태죠. 개혁신당은 제주에서 1번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지방선거에서 정당별로 이 장인 후보 분포를 관심 갖고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광역 중심으로 후보를 많이 냈고요.
1: 예.
0: 지역별로는 이 무공천 또 당선 가능권 배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저희가 사후 평가에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장애인 후보가 73명이다. 이렇게
1: 맞아요.
0: 양적으로는 발표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인 명단이나 순번
1: 네.
0: 또 지역별 배치가 지금 충분히 공개되지가 않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 무소속 같은 경우는 이 핫한 이슈들이 있죠. 이 이동이라든가 탈시설 그리고 노동권 활동지원 이런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에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좀 예.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1: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로 선출되는 후보가 참 없다는 점이거든요.
0: 네.
1: 한국장총에서도 이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제도 개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사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모든 뭐 장애 정책이 그렇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안에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1: 예, 예.
0: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또 공적 생활에 이 참여도 이 부분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죠.
1: 예.
0: 2022년 저희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견해를 낼 때도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언급하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현재 뭐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 의원 비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1: 그렇군요.
0: 상황인 거죠.
1: 아, 예.
0: 장애 인구 대비는 물론이고 대표성 확산 이런 취지에도 뒤처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 이번 선거에서도 이 공천 과정의 기준을 강화하고요. 또 당선권 내에 장애인을 배치할 것, 그걸 당원 당규에 명시할 것. 그리고 장애인 할당제 이런 부분을 공통으로 각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이번에는 장애인 후보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에 대한 지원 지침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1: 예.
0: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할 때 지원체계 이런 부분을 세 개 분야로 좀 제시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1: 예.
0: 당선권 배치를 보장하는 거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눈에 확 띄게 이제 개선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각 정당의 장애인 공약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4대 분야 66개의 공약을 선정했는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네,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1: 네.
0: 뭐 정부의 정책 발표와도 유사한 정도의 숫자인데 분야별로 뭐 이동, 노동, 교육, 건강 이런 쪽 보장을 핵심으로 했다, 담았다.
1: 네.
0: 또 14대 분야 66개 정책 공약에 그것을 녹였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거죠.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각 당의 장애인위원회가 주도하는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권리 보장이 기반한 공약이다.
1: 네.
0: 자립 지원,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담아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동권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체계 또 운전원에 대한 이슈가 요즘 많은데요.
1: 네.
0: 예산이나 인력 기준 개선 통합적인 배차 시스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요. 활동 지원이나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자체 부담 이런 지자체 지원 확대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노동권은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이런 부분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건강권도 건강권법에 따라서 이제 종합계획이 올해 1월에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뭐 친화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지정 확대 또 지역의 의료 접근성 이런 지역 이슈를 얘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자립주거 이런 부분이 있죠. 탈시설과 관련된 건데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또 주거지원 확대를 담고 있고요. 생활안전이나 경제적 안전망 또 감각장애인 또 정신장애인 여러 분야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국민의힘의 장애인 공약입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죠?
1: 국민의힘은 권리 증진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 참여 또 기본 영역에서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걸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5대 공약을 이제 밝혔어요.
0: 네.
1: 사실 첫 번째 공약은 장애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중심으로 법적 활동을 좀 담았습니다. 장애 영향평가나 인지예산제 또 장애인 정책위원회의 실효성 이런 부분을 법에 금가하는 걸 담았고요. 두 번째부터가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관광시설 배리어프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거나 디지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관광에 대한 걸 두 번째 담은 게 좀 특색 있죠.
0: 네네.
1: 세 번째가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그래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산을 투여해서 이동 환경을 구현하겠다 해서 바우처 제도를 제안한 것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지원 주택 주거 서비스 확대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또 보조기기 거점 센터 이런 센터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0: 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모든 그 정당들의 공약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공약은 이동권과 활동 지원 그리고 노동권 등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생활이나 문화에 좀 집중된 느낌인데 이 공약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요. 집권 여당의 경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중심으로 폭넓게
0: 예.
1: 분야별로 이제 언급을 한 형태가 연계해서. 되겠고요.
0: 예.
1: 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법적인 활동에 근간한 또 기존의 주요 활동
0: 네.
1: 또는 특정 분야 관심 분야의 공약을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이제 제시한 거죠.
0: 예.
1: 근데 다만 둘 다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이 핵심적인 철학이나 각 당의 비전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이번에는 장애계의 요구사항도 한번 짚어보죠. 워낙 그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또 단체별로 기대하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징적인 내용도 좀 정리해볼까요?
1: 네, 한국장총 같은 경우도 전국에 지금 14개 권역의 지역장총이 회원단체로 있어서요. 지역장총과 함께 지역에서 이제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꾸려서 활동합니다.
0: 예.
1: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앙사무처가 25개 단체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공통적인 공약으로 지금 법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통합돌봄에 관한 부분 또 장애인 건강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0: 예.
1: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자체 역할도 중요한 게 또 같은 공통점입니다.
0: 그렇죠. 예.
1: 그래서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노인 중심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데 장애 쪽을 살필 수 있게 인력과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확대 이런 쪽에 준비를 지자체에 요구를 했고요. 건강권도 기본적인 지역 기반의 의료기반 마련 또 지역 안에서의 연계 강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통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안들 그리고 유형별 단체별 현안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죠.
0: 예, 예.
1: 그래서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21개 지원 필요한 정책을 요구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장애 접근성과 투표 편의성 문제인데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1: 사실 그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은 본 투표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전 투표에 대한 퍼센트가 아직 100%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좀 특징인 거죠.
0: 예, 예.
1: 그리고 중요한 건 시청각 이런 감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는 것,
0: 예.
1: 또 현장에서 투표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두 가지인데요. 여전히 아직 문제가
0: 어려워요.
1: 많이 있는 걸로 예. 나오고요. 특히 사전투표 당시에 현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단체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 사전투표 포함해서 살펴보겠다. 특히 본투표 중심으로 개선안을 살펴보도록 현장에서 지시하는 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0: 예, 예.
1: 이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이 주된 방향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있다면요. 6시까지 신분증 갖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의 도움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시아가 부릅니다. 사랑의 인사.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직지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에서 국가대표 김정남 선수가 6관왕에 올랐네요.
1: 네. 파리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죠. BDH 파라스 소속 김정남 선수가 지난달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P1 남자 공기권총, 그리고 P3 혼성 25m 권총, P5 혼성 스탠다드 공기권총 등 세 번의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그리고 P3 혼성 25m 권총, P4 혼성 50m 권총, P5 혼성 스탠다드 권총까지 3개의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면서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R5 공기소총 복사와 R9 화약 소총 복사에서 우승한 광주시청 박승우 선수도 단체전까지 금메달 5개를 따냈는데요. 네. 아쉽게도 R4 공기소총 입사에서는 준우승하면서 6관왕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1: 5관왕에 머물렀군요. 예. 장애인 태권도 간판 주정훈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에서 준우승했죠?
0: 네. 주정훈 선수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회 파라아시아 태권도 선수권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K44등급 남자 겨루기 80kg급 이하급에서 준우승했던 주정훈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같은 곳에서 이어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패러아시안 게임 예선에서는 80kg 이상급에 출전한 임재천 선수가 3위에 오르면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1: 네. 전북 익산시가 장애인 사이클 팀을 창단했네요.
0: 네. 익산시가 강원도 홍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사이클 팀을 창단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원광대병원과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 선수들의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지원 시스템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영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요. 현 국가대표인 박준영과 석호진 등 4명의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1: 네. 자, 롯데케미칼이 국가대표 선수단에 쌀을 후원했다고요?
0: 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9일 국가대표 선수단 쌀 후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를 준비 중인 우리 선수단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롯데케미칼 이 대신공장 인근 지역 농가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의 또 일환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선수촌 식당에서 네. 이 쌀을 먹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계속해서 비장애 스포츠계 소식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고지대에서 훈련하며 이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평가전에서 무려 5-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반갑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5월 31일 미국 유타주 브리검 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전반 40분 김문환의 땅볼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했고요. 또 3분 뒤에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네. 올 시즌 사실 LAFC에서 도움은 많았는데 득점이 없었던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네. 이 원톱으로 나서서 두 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조규성 선수도 두 골을 넣었고요. 네. 황희찬 선수도 페널티킥 골을 뽑아냈습니다. 즉 우리 대표팀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모두 골을 넣었다는 네. 점이 아주 긍정적이었죠. 예, 사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피파랭킹은 102위로 좀 낮은 네, 팀이지만 우리의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또 최근에 연패였잖아요. 네. 좀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 근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그 수비수 조유빈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결국 본선에 나갈 수 없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조유빈 선수 이날 경기에서 상대 돌파를 막다가 좀 발목을 삐끗해서 스태프 등에 얹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검진 결과 오른 발바닥, 발꿈치 족저근막 부분 파열 전치 아유.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쉽게도 꿈꿔왔던 월드컵 출전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함께 훈련을 해왔던 전북현대 수비수죠 조휘재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또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도 이날 상대의 좀 위험한 태클을 당해서 예, 좀 있었죠. 고통스러워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행히. 이제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부상으로 좀 전력 손실을 그렇지. 입을까 맞아요. 대표팀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 때문에 걱정했던 황인범 선수 큰 문제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네. 이제 내일 오전 10시죠.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멕시코로 이동을 합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의 첫 상대죠. 체코도 26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했죠.
0: 네. 체코는 1일 프라하에서 치러진 코소보와 평가전에서 2-1로 이겼고요. 경기 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간 12일 오전 11시에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우리 대표팀과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르는데요. 네. 눈길을 끄는 게 절반이 넘는 17명이 자국 선수로 꾸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10명의 선수가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괜찮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물론 주요 선수들은 해외파 선수들입니다. 예, 레버쿠젠의 공격수죠. 파트리크 시크. 시크. 그리고 네. 대표팀 역대 최다인 89경기에 나선 웨스트햄의 토반시 소우체크. 그리고 리옹의 미드필더 파벨 슐츠가 경기 대상입니다. 네. 특히 체코는 이 190이 넘는 장신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세트피스 득점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세트피스 실점도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과 방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5안타를 때려냈다고요?
0: 네. 1일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5번 타자로 나서서 6타수 5안타 2타점 1득점을 올렸습니다. 예. 이정후 선수 허리 근육통 때문에 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달 30일 콜로라도전에 돌아왔는데요. 네. 첫 경기 4안타, 두 번째 경기 2안타, 그리고 5안타까지 폭발했습니다. 예. 시즌 타율도 드디어 3할대로 다시 올라갔고요. 예. 그동안 4안타를 4번 기록했던 이정후 선수인데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경기 5안타도 기록했습니다.
1: 5안타가 없었군요.
0: 그동안. 네, 그동안 추신수, 강정호, 김하성 뭐 이런 선수들도 5안타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때려낸 타구들이 굉장히 힘있고 정확하게 날아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쿼스필드긴 합니다만 그동안 배럴 타구, 뭐 하드히트 이런 좋은 타구 비율이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이었던 이정후 선수의 네. 스윙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죠. 안세영 선수.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네요.
0: 네, 안세영은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세계 3위죠.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1게임을 따냈는데요. 2게임에서는 9대3으로 앞서다 역전패했습니다. 네. 사실 3게임도 16대19까지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는데 연이어 5점을 뽑아내는 이 안세영 선수의 뒷심이 드러나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 선수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 아시아 개인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까지 올해 4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프로농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선수가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됐네요.
0: 네. KBL은 1일 2026 FA 자유협상 결과 대상 선수 48명 중 22명이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관장의 변준영, 서울 SK 오세근, DB의 정효근, LG 정인덕, 모비스 조현진 선수 등 12명이 원소속 구단에 남았는데요. 변준영 선수는 특히 계약기간 3년, 첫해 보수 총액 8억 원,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정효근 선수도 계약기간 2년에 총액 3억 6천만 원에 협상했고요. 정인덕 선수도 계약기간 4년 보수 총액 3억 5천만 원에 사인했습니다. 박준영 선수는 이제 KT를 떠나서 한국가스공사와 계약기간 3년 총액 4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네. 함지훈, 김근현, 차바위 선수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일본의 테니스 스타죠. 오사카 나오미. 프랑스 오픈에서 의상 때문에 논란이 일으켰는데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저는 네. 패션쇼장인 줄 알았어요.
0: 네. 사실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의상이었는데 예. 이제 오사카 선수가 이번에 파격적인 유니폼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1회전에서는 이제 후원사 경기복들을 개조한 코르셋 그리고 주름 치마에 이 황금빛 드레스가 눈길을 끌었고요. 예. 이날 경기에서 패했던 상대 선수가 이 과도한 의상 때문에 경기 흐름이 좀 끊겼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 선수는 이후에도 계속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뭐 운동선수를 뭐 쇼 비즈니스나 엔터테이너라고도 하지 않느냐. 예. 좀 자신이 엔터테이너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 후보들이 좀 연이어 탈락하고 있습니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야닉 신네르 선수는 2회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조코비치도 3회전에서 랭킹 32 선수에게 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 좀 더 더위가 심해서 이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박민지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했네요.
0: 네, 박민지는 5월 31일 더스타 휴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SH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8개로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종 합계 10원 더파로 신인 김지훈 선수를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네. 박민지 선수는 2016년 KLPGA 투어에 합류했고요. 10년 만에 20승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고 구호키 선수와 신지에 이은 역대 세 번째이고요. 뭐 박민지 선수 하면 꾸준한 선수잖아요. 예. 매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고 이 높은 그린 적중률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나라가 20세 이하 육상 경기 선수권 남자 400m 계주에서 우승했어요?
0: 네. 최명진, 김동진, 최성원, 전채민이 나선 한국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39초 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선 기록은 40초 04였는데요. 결선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남자 포환 던지기의 간판이죠. 박시훈 선수가 20m 65를 던져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시훈 선수는 주니어 규격인 6kg으로 던진 이번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세운 2011년 기록을 15년 만에 2cm 경신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빅뱅이 부르는 붉은 노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1시 기준 46%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오후 1시까지 2051만 8,553명이 투표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보다 7.7%포인트 높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서울의 투표율은 46.1%, 부산 45.1, 울산 46.9, 충남 45.6, 그리고 경남 49.4% 등입니다. 개표 시작 이후 후보자 간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 전부터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 달에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 액수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달가량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기초연금 액수로 월 40만 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폭염인 날에 고위험군 노인에게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서 전화, 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 경보 시에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쪽방 주민의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 시 2일 1회,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1회 안부를 묻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티빙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객 식별정보, 네 자리 암호,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입니다. 티빙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같은 계정 정보를 쓰는 티빙과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서 의사상자 지정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고등학생 17살 A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5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23살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안흥나래교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낚시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안해경은 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뒤 40여 분 만에 이들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갯바위에 낚시하러 들어갔다가 물대를 몰라 고립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 33품목 중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표기하지 않은 제품 3종에서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제된 데 따라 실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쉽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망설이시는 편인가요? 선택과 결정은 생각이 간단할수록 수월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선택과 결정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어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따지면 선택과 결정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걸 고르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차례로 꼽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하셨나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치러진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1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건데요.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오늘 주중의 공휴일을 홀가분하게 온전히 즐길 수 있겠네요. 오늘과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투표할 기회는 사흘 동안 모두 36시간이나 되는 거니까 이런 편의성을 생각하면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자시대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일상회복 지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불규칙한 식사와 관계 단절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며 단순한 소득보다 주관적 빈곤감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처방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 참여 노인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면, 식사 패턴을 조기에 파악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고령층 소비자를 겨냥한 실버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건강 생활용품에 가짜 특허를 내세워 노인들을 속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주요 오픈 마켓에서 판매된 고령 친화 제품 만 건을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총 341건의 허위 특허 디자인 상표 표시를 확인하고 전량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내세운 사례가 많았고, 확대경, 찜질팩, 보행 보조기구 등 노인들이 자주 찾는 제품이 집중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판매자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고령층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업활동과 공동체를 활용해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1곳을 육성했고 올해 6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농촌 돌봄 농장은 5년 동안 2억 5천만 원, 생활 돌봄 공동체는 3억 2,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안동의 사회적 기업은 발달장애인 농작업 교육과 반찬 나눔을, 청도군 단체는 반찬 배달과 세탁 지원,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박미예요. 날 보러 와요.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 전화를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삼킴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사고,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1: 네네.
2: 영유아는 좌석이나 동전 같은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떡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질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삼킴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네네. 이번 삼킴사고는 어떻게 조사된 건가요?
2: 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삼킴사고 건 4,1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1: 네.
2: 영유아에게 발생한 이물질 삼킴 사고는 2,700건이었는데 68%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이 중 2세 이하가 전체 영유아 사고의 56%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네.
2: 또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혀 이송된 환자가 총 1,10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84%를 차지했습니다.
1: 아, 네.
2: 이 수치들은 삼킴 사고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은 먼저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부터 살펴보죠. 아이들이 주로 삼키는 물건 어떤 것들이었어요?
2: 네. 주요 위해 품목을 보면 자석이 14%로 가장 많았고,
1: 네.
2: 왕구가 10%, 동전이 9.6%였습니다.
1: 네.
2: 그 밖에도 구슬, 스티커, 건전지 같은 물건들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네.
2: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1: 네, 네.
2: 예를 들어 자석은 여러 개를 삼키면 장 안에서 서로 붙으면서 장 천공 같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1: 아.
2: 건전지는 식도나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또 동전이나 구슬은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1: 네.
2: 또한 2세 이하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1: 네네.
2: 그래서 보호자는 아직 어려서 괜찮겠지가 아니라 바로 이 시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 네네. 정말 단순히 작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실제 사례도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1세 남아가 구슬 모양 자석 10개를 한꺼번에 삼켜 입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아, 네.
2: 또 다른 1세 남아는 직경 2cm 리튬 전지를 삼켜 식도 천공이 발생해 입원했고요.
1: 네.

0: 이런 사례를 보면 영유아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애초에 아이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않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정말 손주 돌보는 조부모님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고령자 경우는 어떤가요?
0: 네, 고령자는 영유아와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1: 네.
0: 영유아는 호기심 때문에 작은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많지만 고령자는 식사 중에 기도가 막히는 질식사고가 많습니다.
1: 네.
0: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해 기침 반사가 저하되고 삼키는 기능도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떡이나 고구마처럼 점성이 있거나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을 먹을 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1: 네.
0: 실제로 73세 남성이 자택에서 고구마를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1: 네.
0: 83세 여성이 요양병원에서 귤을 먹다가 기도 폐쇄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1: 아.
0: 참고로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음식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가 4,300여 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이 91%였습니다.
1: 네.
0: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보면 고령층의 음식물 질식 사고는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네. 고령자의 음식물 걸림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네요.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고령자가 음식물에 걸려 숨을 쉬기 어렵고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질식 증세를 보이면 즉시 기도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하임리히법 같은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질식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네.
0: 반면 영유아가 자석이나 동전, 건전지 같은 이물질을 삼킨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손가락을 넣어 꺼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오히려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식도와 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네.
0: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상태를 유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1: 네네.
0: 즉 음식물 질식과 이물질 삼킴은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네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겠네요. 그럼 끝으로 예방법을 정리를 해보죠. 먼저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예방 수칙을 알려주세요.
0: 네. 자석, 건전지, 동전처럼 작은 물건은 반드시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 영유아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1: 네네.
0: 또 바닥, 침대 및 소파 사이처럼 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험 물건이 없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완구도 아무거나 주면 안 되고 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오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 놀이 중에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고령자 음식물 질식 사고 예방 수칙을 좀 정리해 주세요.
0: 네, 음식은 한 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특히 떡처럼 점성이 높은 음식은 더 잘게 나눠 삼키기 편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식사 전에는 물을 조금 마셔 입안과 목을 적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네.
0: 다만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국물을 마셔 강제로 삼키는 것은 오히려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잘 씹어 삼키고 식사 도중 말을 하거나 웃으면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화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보호자나 가족은 고령자의 식사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네. 시니어 소비자시대 오늘은 삼킴 사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담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전시의 선물입니다.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명단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한데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리고요. 다음은 콘서트 선물입니다. 신지은, 윤정은, 장소연 등 음악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 10명의 열정적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콘서트 피아노

듀오와 함께하는 유럽 음악 여정에 초대합니다. 2월 13일 토요일 낮 2시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인데요.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관우의 대표곡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낼 조관우 송북 콘서트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링크 1975 시어터인데요.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주제는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0: 네.
1: 이건 단어의 뜻 그대로 영 멘토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죠.
0: 네.
1: 요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0: 네.
1: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앱을 깔거나 아니면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셨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셨는지요?
0: 네.
1: 보통은 젊은 직원이나 자녀에게 물었을 겁니다.
0: 네. 아무래도 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에 빨리 적응해서 익숙하니까요.
1: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은퇴한 선배님이 그러셨죠. 자신이 회사에 다닐 땐 스스로가 최고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기차표를 예매하는 걸 보고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0: 네.
1: 이처럼 대개 경험이 많은 선배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요즘은 젊은 세대가 멘토가 되고 경영진이나 상사가 멘티가 되어서 최신 트렌드나 IT 기술 혹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소통 방식이 바로 영 멘토링, 즉 리버스 멘토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앞에서 은퇴한 선배님이 손주가 기차표를 순식간에 예매하는 걸 보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발전 속도를 즐겁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변했죠.
0: 네.
1: 과거에는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했고 그래서 가장 큰 자산이었죠.
0: 네.
1: 저도 젊은 시절에는 반찬을 만들다가 수시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방법을 묻곤 했어요.
0: 네, 네.
1: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레시피나 요리 방법을 구해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되죠.
0: 네, 네.
1: 거기다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0: 네.
1: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배움의 방향도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0: 네.
1: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조직 내의 딱딱한 위계질서를 허물고 자유로운 소통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0: 네네. 어쩌면 이런 자유로운 소통 문화가 훨씬 더 빠른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0: 그렇습니다. 직장의 조직 내에서 자유로운 소통 문화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버스 멘토링으로 기업이 성공 사례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
1: 네.
0: 한 글로벌 명품 패션 브랜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리버스 멘토링 사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무너져가던 명품 브랜드를 어떻게 젊은 감각으로 부활시켰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공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1: 네.
0: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브랜드는 2012년부터 3년간 매출이 정체되고 영업이익이 급감했답니다.
1: 네.
0: 명품의 주 고객층이 중장년층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 브랜드는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1: 네.
0: 그런데 2015년에 취임한 CEO인 마르코 비자리는 이런 위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했답니다.
1: 네.
0: 하나는 젊은 고객들로 시장이 변화했다는 걸 읽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임원들의 매너리즘으로 본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마르코 비자리는 리버스 멘토링의 일환으로 30세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1: 네.
0: 그런 다음 임원 회의가 끝나면 CEO는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했고 그들에게 실제로 경영 결정에 반영할 권한을 실어주었습니다.
1: 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 나이든 임원들과 30세 미만의 젊은 직원들은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컨대 임원진은 명품의 상징은 모피 가방과 코트라고 했지만
1: 네.
0: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해서 만든 옷은 아무리 예뻐도 입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1: 네.
0: 그 결과 이 브랜드는 2018년부터 모든 제품에서 모피 사용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 결정이 젊은 층에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다고 하죠.
1: 네.
0: 이것만이 아닙니다. 젊은 멘토들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인스타그램이나 여행 앱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했는데요.
1: 네.
0: 이런 걸 반영해서 디지털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1: 네, 그래서 세대 통합과 화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창한 리버스 멘토링이 아니라 우리 중장년 세대가 일상에서 리버스 멘토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질문을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보다 어떻게라고 질문의 방향만 바꿔도 꼰대가 아니라 매력적인 선배 혹은 윗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보면 그 앱은 어떻게 쓰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니? 라고 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왜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만 어떻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도움을 요청받는 젊은 세대는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겁니다.
1: 네. 질문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식이나 밥을 사주면서 물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1: 네.
0: 60대 후반의 어느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인 손주가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을 쓰고 왔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건 뭐니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는 핵노잼이야. 이거 인싸 안경이잖아. 그것도 몰라?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1: 네, 네.
0: 이럴 때도 서로 시큰둥하게 말을 끝내기보다는 그렇구나. 할머니는 몰랐네. 그러니까 인싸 안경이라는 말은 인기 있는 안경이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야. 할머니가 맛있는 치킨 사줄게. 이참에 요즘 너희들이 잘 쓰는 신조어 세 개만 좀 가르쳐 주렴. 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1: 네. 맛있는 치킨 함께 먹다 보면은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져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도 수월하고 그러면서 신조어도 배울 수 있겠어요.
0: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손주에게 이모티콘 쓰는 법을 배우고 나서 손주와 매일 카톡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셨어요.
1: 네.
0: 이처럼 나도 다 안다는 식의 태도보다 나는 이건 잘 모른다는 솔직함이 어쩌면 더 큰 권위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배운 팁들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리버스 멘토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장민호입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오늘은 소셜 이노비즈의 박윤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얘기해 볼까요?
1: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원 UI 8.0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라는 알림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0: 네.
1: 업데이트하고 나면 어떤 게 바뀐 거지? 어떤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0: 네네.
1: 그런데 업데이트 후에는 막상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몰라서 괜히 업데이트한 건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0: 네네.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바꿔서 스마트폰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과정입니다.
0: 네.
1: 우리가 집을 한번 지으면 끝이 아니라 살면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듯이 스마트폰도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사용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원 UI 8.0에 새롭게 추가된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괜히 잘못 누르면은 더 어려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쓰던 것만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럼 우선 내 스마트폰의 원 UI 버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네. 스마트폰의 원 UI 버전을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누른 후 설정하면 맨 아랫부분에 있는 휴대전화 정보를 눌러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설정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보를 눌러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원 UI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번 원 UI 8.0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졌나요?
1: 네. 이번 원 UI 8.0에서는 통화 내용을 글자로 보여주는 통화 자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0: 아, 네네.
1: 통화 자막 기능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화면에 글자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주변이 시끄러워서 통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상대방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잘 안 들릴 때 또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0: 네, 통화 내용을 글자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전화 앱에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른 후 설정에서 화면 중간에 있는 통화 자막을 눌러 상단에 있는 통화 자막 버튼을 켜놓으면 통화 중일 때 대화 내용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0: 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군요. 전화 앱에서 점 세 개를 눌러서 설정에서 통화 자막 이 버튼만 켜주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자막이 나오게 되나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통화 자막 버튼을 켜놓으면 통화할 때 화면 중간에 CC 버튼이 생기는데요.
0: 네.
1: 이 버튼을 누른 후 대화를 하면 내 말과 상대방 말을 AI가 텍스트로 변환해서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0: 아.
1: 만약 통화 도중에 자막을 끌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막은 표시되지 않고 통화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0: 네, 통화 중에 화면에 보이는 CC 버튼을 누르면은 내 말과 상대방 말이 글자로 표시되고 그 자막을 끄고 싶을 때는 나가기 버튼만 누르면 자막은 종료되고 통화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거군요.
1: 네.
0: 그런데 외국인과 통화할 때 자막을 상대방의 언어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나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통화 자막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0: 네.
1: 통화 자막 설정 화면에서 화면 하단에 언어를 눌러 원하는 나라의 언어를 다운로드한 후에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한국어만 되는 줄 알았는데 통화 자막 설정 화면 아래에 있는 언어만 바꾸면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미리 알려주는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0: 네네.
1: 이 기능은 AI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서 경찰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이스 피싱 가능성이 감지되면 통화 화면에 의심 또는 경고 알림을 표시해 줍니다.
0: 오, 그렇군요.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먼저 알려주면은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기능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1: 전화 앱 오른쪽 중간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르고 네. 설정에서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 알림을 터치한 후에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켜놓고 화면 하단에 보이스 피싱을 감지했을 때 알림을 받을 소리와 진동 버튼도 함께 켜놓으면 경찰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감지되면 통화 화면에 보이스 피싱 알림이 표시되고 소리와 함께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 자칫 큰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 이 기능을 알려드리면 정말 좋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 알림 화면 밑에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함께 추가되었는데요.
0: 네.
1: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을 터치해서 버튼을 사용 중으로 켜놓고 화면 하단에 있는 모든 스팸 및 피싱 의심 전화 차단 버튼을 선택하면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스팸이나 피싱 의심 전화인지 알려줍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내가 보이스 피싱 여부를 직접 판단을 해야 했는데 수상한 전화가 오면은 알려주고 모르는 번호는 확인해주고 또 스팸이나 피싱으로 의심되면 차단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AI 검색 기능 Circle to Searc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Circle to Search는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뒤 궁금한 부분을 동그랗게 그리거나 살짝 터치만 하면 해당 부분을 AI가 바로 검색해 주는 기능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현재 화면에서 궁금한 곳을 그리거나 터치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Circle to Search는 사용 중인 앱을 닫거나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보고 있는 화면 위에서 바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0: 네.
1: 이미지 속 상품 검색은 물론 외국어 번역, 텍스트 검색, 음악 식별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0: 와, 정말 편리하네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다른 앱을 통해서 검색하지 않고 현재 화면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1: 스마트폰 홈 화면을 길게 누르면 길쭉한 형태의 Circle to Search 검색창이 열리는데요.
0: 네.
1: 만약 Circle to Search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누른 후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클릭한 후 Circle to Search 버튼을 켜놓으면 됩니다.
0: 아, 네.
1: 유튜브 영상이나 옷, 가방, 음식, 장소가 궁금할 때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뒤 특정 부분을 표시하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0: 네.
1: 그리고 화면 아래 음표 버튼을 누르면 들리는 음악의 제목을 찾아주고 내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도 관련 음악을 찾아줍니다.
0: 네, 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입은 옷이나 맛집이나 여행지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홈 버튼을 길게 눌러서 특정 부분을 표시하면은 바로 알려준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번 One UI 8.0에서는 번역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한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번역되었는데 지금은 번역을 실행한 후 화면을 스크롤 할 때마다 다음 화면을 자동으로 계속 번역해 주는데요.
0: 네.
1: 먼저 번역할 화면에서 홈 버튼을 꾹 누른 후 Circle to Search 검색창에 오른쪽 번역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을 번역해 줍니다.
0: 네.
1: 다음 화면을 번역하려면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한 후에 번역할 화면을 스크롤하면 자동으로 번역해 주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이나 외국어로 된 기사의 상품 설명서를 번역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화면 한 부분만 번역이 됐지만 One UI 8.0에서는 한번 번역을 실행을 해두면 화면을 스크롤 할 때마다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는 어떤 기능이 새로 생겼고 무엇이 개선됐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고 설정 화면 아래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

0: 업데이트에서 최근 업데이트를 눌러 하단에 더 알아보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제조사 웹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면은 업데이트는 어디에서 하나요?
0: 스마트폰 화면을 위해서 밑으로 내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하면 맨 아랫부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고 다운로드 및 설치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 UI 8.0에 새롭게 추가된 통화 자막 기능, 보이스 피싱 예방 기능, 그리고 서클 투 서치를 활용한 검색과 번역 기능까지 알아봤는데요. 작은 기능 하나하나가 스마트폰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 UI 8.0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잘 익혀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오늘은 소셜 이노비즈의 박윤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직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권자로서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 노래 에릭 크랩튼의 Tears in Heaven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다들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애호박 하나, 사과 하나를 골라도 상처는 없는지, 색깔은 어떤지,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면서 신중하게 고릅니다. 식탁에 올릴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는데,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곳의 살림과 행정을 책임질 사람을 고르는 일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6월 3일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모두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요. 트윈폴리오의 노래입니다. 축제의 노래.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에세이 가족사진을 소개합니다. 가족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는 건 왠지 머쓱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남는 건 사진이야. 누군가 부축이지만 사진관에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부터 어색해진다. 하지만 사진사 앞에서는 누구나 순종해야 한다. 머리에 손을 얹거나 콧구멍을 후벼 파서는 곤란하다. 고개를 휘젓거나 눈을 깜빡거려서도 안 된다. 턱을 너무 쳐들지 마시고 하면 재빨리 턱을 아래로 내려야 하며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세우시고 하면 지체 없이 왼쪽 어깨를 세워야 한다. 사진사에게 순종해야만 가족의 평화가 인화지 위에 새겨진다. 부모가 가운데 앉고 자식들이 그 둘레에 빙 둘러서서 찍은 가족사진은 언제 봐도 경건하다.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함께 찍은 기념사진의 버금가는 위력을 발한다.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혓바닥을 쏙 내밀었다가는 한 대 쥐어 박히게 마련. 한 시절 가족이 행복했다는 물증이 바로 가족사진이다. 가족사진은 절대로 슬픔이 앉아있을 자리를 마련해놓지 않는다. 가난도 드러내지 않는다. 팔꿈치가 해진 저고리도 없고 엄지발가락이 삐죽이 나온 양말도 없다. 마른 버짐이 일어난 얼굴로 떼쓰는 자식도 없고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쟁쟁거리는 잔소리도 없다. 가족을 최대한 평화롭게 담아내는 게 가족사진의 임무다. 사람은 늙어가도 가족사진은 늙지 않는다. 네, 원 플러스 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네, 이미자 씨를 발탁해 최고의 여가수로 키워낸 작곡가 하면은 백영호 선생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동백 아가씨, 여자의 일생, 섬마을 선생님을 함께 발표하면서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로 콤비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런 백영호 선생이 딸처럼 아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여가수. 오늘 가요인물 열전에서는 새벽길을 부른 가수 남정희 씨를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남정희 씨의 본명은 방경숙입니다. 남정희란 이름은 백영호 선생이 직접 지어준 예명이었지요. 남정희 씨는 1950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노래에 대한 재능만큼은 남달랐다고요. 그녀가 평생의 스승이 된 작곡가 백영호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백영호 선생의 동생과 군대 동기였던 인연 덕분에 지구 레코드를 찾아가서 노래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남정희 씨가 부른 노래는 현미의 떠날 때는 말없이였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지요. 당시 백영호 선생은 문주란 이후 또 한 명의 신인을 찾고 있었는데 남정희 씨를 보자마자 충분히 키워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정희 씨의 노래들 몇 곡 들어보시죠. 데뷔곡이었던 새벽길 준비했고요. 이어서 혼자 가는 길, 총각 뱃사공, 짝 잃은 원앙새 이어집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새벽길의 가수 남정희 씨입니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들어봤어요. 새벽길, 혼자 가는 길, 총각 뱃사공, 그리고 짝이른 원앙새였습니다. 남정희 씨는 지구레코드와 3년 계약을 한 것과는 별도로 백영호 선생과는 5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백영호 선생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확실하게 키워볼 심산이었지요. 여고 1학년이었던 남정희 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교복 차림 그대로 백영호 선생의 집을 찾아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백영호 선생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게 변했지만 백영호 선생은 어쩌면 그 음색이 이미자와 문주란의 장점을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신 새벽길은 1967년 가을에 개봉한 동명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신성일, 남정임, 고은하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지요. 영화는 1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주제가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남정희 씨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인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요계에서는 이미자를 능가할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명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지구레코드의 임정수 사장은 이 노래를 이미자에게 주자고 했지만 백영호 선생은 레코드가 조금 덜 팔리더라도 좋은 신인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남정희의 노래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 잘 맞아떨어졌지요. 노래 새벽길은 남정희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곡이 됐고 백영호 선생의 안목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남정희 씨의 노래들 먼저 순정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가는 정, 오는 정, 미운님, 고운님, 라일락꽃이 피면 네 곡입니다.

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듣고 왔습니다. 순정, 가는 정, 오는 정, 미운님, 고운님, 그리고 라일락 꽃이 피면이었습니다.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수죠. 남정희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남정희 씨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야말로 여고생 가수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문주란, 정훈이, 그리고 남정희 씨까지 각기 다른 음색과 개성으로 사랑받은 10대 소녀들이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지요. 스승이 같았던 문주란 씨가 먼저 데뷔했지만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를 의식했던 모양입니다. 무대 밖에서 두 가수가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일담도 있었으니까요. 남정희 씨의 가장 큰 매력은 구성지고 애조띈 음색이었습니다.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가창력으로 노래를 더 맛깔나게 살려준다는 찬사를 받았지요. 데뷔곡인 새벽길 이외에도 총각 뱃사공, 가는 정, 오는 정, 순정, 갈등 같은 명곡들을 남겼지만 새벽길만큼의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67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50여 곡의 노래를 취입했는데 주로 드라마나 영화 주제가를 많이 불렀고 백영호 선생의 곡을 가장 잘 소화하는 가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콜롬비아 레코드사를 통해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멀리 떨어져서도 백영호 선생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어느 날 참으로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정희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였지요. 향년 29세,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유족과 팬들의 안타까움 말할 것도 없었고 스승이었던 백영호 선생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이 만개하지 못했던 것에 오래오래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새벽길의 가수 남정희 씨를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더 준비했는데요. 먼저 엄마의 노래, 사랑하지 마세요, 단발 기생, 그리고 울어야만 합니까?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2년 6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축구 황제 펠레 내한. 세계의 축구 황제 펠레가 1일 오후 4시 반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했다. 브라질 축구의 명문 산토스 팀의 동남아 순방 경기의 일환으로 함께 온 펠레는 다른 선수 15명, 임원 7명과 함께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일본 홍콩 등지에서의 경기와 먼 여정에도 불구 피로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펠레는 그를 보러 나온 한국 축구인 및 학생 등 3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 산토스 팀은 2일 오후 7시 반 한국 상비군과 한 차례의 경기를 갖는다. 네, 바로 그날 당시 서울운동장, 지금의 동대문운동장에서 브라질의 명문 클럽 산토스 FC와 우리 국가대표 상비군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무려 3만 5천여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결과는 산토스 팀의 3대2 승리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펠레는 후반 13분에 추가골을 넣었고 우리나라도 후반전에 차범근과 이회택 선수가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끝까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요. 당시에도 최고의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 선수의

오라 오라 오라 문정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래 걸어야 하는 날은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날이 궂은 날은 비에 젖지 않을 신발을 고르겠지요. 하루 종일 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참 중요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을 텐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계현의 햇빛 쏟아지는 들판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데요.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흔한 질환과 생활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광에 생기는 악성종양이죠.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프랭키 발리 앤 더 포 시즌스의 백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빠른 치료가 회복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도 불안한데요. 앞에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급할까 싶은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큰 증상이 없는 분도 어느 순간에 혈관이 꽉 막혀서 갑자기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갑자기 혈관이 꽉 막히는 건데 결국 혈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상경화증이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혈관 안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에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그 위에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혈전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상경화증, 그 기름 찌꺼기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0: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혈관이지 않나요?
1: 네, 직경이 통상 2에서 3mm 정도니까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대보다도 이제 작은 혈관이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제 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이 관상동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이렇게 딱 펌프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이 끼면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까지 할까 싶은데요. 근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나요?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인 진압, 성인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활 습관이 주는 위험 질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요. 젊은 층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1: 네, 최근에는 뭐 예전보다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나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환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8세, 29세에 와.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0: 네.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미리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까?
1: 네,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와 이런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정밀도가 높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나 관상동맥 C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이런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환자분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그 수도 파이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해지는 걸 석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CT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석회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수록 동맥경화가 비례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고 이제 위험도만 그냥 있는 경우에는 네.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 경화반, 죽상 경화반 중에서 이게 터지기 쉬운 것을 취약성 갑자기 이제 터져서 막히는 그런 고위험 죽상반을 취약성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성 죽상반, 이제 갑자기 터지기 쉬운 이제 관상동맥 그 이제 플라크를 미리 찾아서 스텐트를 치료하는 그룹이랑 약물 치료를 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다 포함해서 다기간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에 임상 논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약성 죽상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을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고위험군들에게는 스텐트 이제 시술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후라든지 만족도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높았나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말고도 이런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 스텐트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예후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4년도에 전 세계 이제 심장내과 분야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임상 연구 1등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참 심근경색은요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자신의 상태를 좀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1: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슴을 쥐어짠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네. 보통 느끼는 증상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슴 위에 아주 뜨거운 인덕션을 막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 오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포감 그 정도로 통증이 아주 세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0: 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흉통을 느끼기 전에 전조 증상은 없는 건가요?
1: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제 뭐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경고 증상 없이 이제

0: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무증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첫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소화장애로 표현되는 증상들도 있던데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소화장애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연세가 많은 분들, 노령의 환자분들, 한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이 가슴 통증이 아니라 막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되다든지 미식거리다든지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꼭 응급실에서 심전도만 체크해도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을 금방 진단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또 이런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지속 시간이 긴가요? 그러니까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심근경색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걸 알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증 하면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경우는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뭐 10분, 20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들고 10분, 20분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럴 땐 119 신고와 함께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죠?
0: 그럼요. 그러면 119 신고하자마자 바로 만약에 119에서 늦게 오면은 뭐 바로 그냥 주변 가족분들 동반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실 심근경색에서는 뭐 급성의 위험, 골든타임 이렇게 뭔가 좀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뇌졸중도 뭐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 그러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막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상 이제 가장 저희가 길게 봤을 때 12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시술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근육의 손상 없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고 해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든타임, 저희가 맥시멈 길게 보는 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지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뚫어주나 뭐 며칠 있다가 시술을 해주나 이게 이미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시술을 하려는 게 근육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그 피를 가게끔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거는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TV나 뭐 가끔 보는 뭐 식당 길거리 공동 장소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뭐 99%가 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런 막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사가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막혔는지 또 어떻게 직접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간은 이제 관 카세타가 그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 그 심장 혈관을 보는 조영술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어느 곳에 동맥에 도관을 넣는 건가요?
0: 저희가 주로 이제 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 큰 관이 들어가야 되는 분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경로입니다.
1: 네. 손목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손목이나 다리 동맥이 가장 수월한가 보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 뭐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도

0: 치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힌 혈관은 넓혀져야 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술, 뭐 스텐트 시술, 우리 환자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0: 네.
1: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제 용어가 약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혈관 찌꺼기가 꽉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스프링 같은 그런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삽입된 풍선을 풀려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나요? 스텐트를 병행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텐트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풍선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벽이 그 버텨주질 못합니다. 다시 혈관이 짜부러들고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중에 풍선만 하게 되면 뭐 20% 30%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짜부러지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네. 그런데요. 그럼 또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1: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저도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쓴 지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저희가 심근경색 왔을 때 시술이 어려운 환경,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0: 네.
1: 사실은 시술이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뭐 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뭐 작은 병원까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기 아직도 이제 좀 후진국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발 도상국 이상 선진국은 표준 치료가 이제 빨리 막힌 데를 뚫고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시술을 비롯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발 위험은 언제든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도 이제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 분야라서 지금은 뭐 재발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평소 관리 또 약물도 복용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습관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까요?
1: 네, 약물 복용은 뭐 신장 환자에서 아주 필수이고요.
0: 네.
1: 생활 습관 관리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드시 금연.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면서 비만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주면은 뭐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방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방광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요. 재발도 잦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에 암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혈뇨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방광암의 위험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0: 혈뇨는 흔하고 원인도 다양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0: 네.
1: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방광암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광염, 요로결석, 심지어는 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건 혈뇨가 있느냐보다 어떤 형태의 혈뇨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따라서 소변에 피가 좀 섞였네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육안적으로 혈뇨가 보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혈뇨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께 방광암의 혈뇨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의아해하시거든요. 암과 관련돼 있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염증이나 결석과 동반되는 혈뇨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방광암은 의외로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혈뇨가 붉은색일 수도 있고 거무지티한 색일 수도 있거든요. 콜레색처럼 진하게 보이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염증이나 결석에 의한 혈뇨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럼 방광암을 의심하는 혈뇨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방광암에 대한 혈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도 있을 것 같지만 암 때문에 나오는 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혈뇨가 보여서 병원을 찾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맑아질 때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다시 재발하는 혈뇨가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광암의 혈뇨는 간헐적이고 통증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1: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광염과 방광암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혈뇨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혈뇨가 나오는 것을 내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급성 방광염은 아니지만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일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화학적 방광염은 방광암의 위험인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방광암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맞나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1: 네.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흡연은 방광암의 아주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암물질들이 소변에 농축되어 있다가 방광에 오랜 기간 동안 접촉면을 늘리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광암 환자 중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0: 그럼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방광암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1: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금연을 하면 금연을 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광암의 발생 또는 재발률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흡연하신 분들 또 방광암이 발생했던 분들도 잘못해서는 나는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그것이 아니고 최근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흡연, 금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외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0: 이런 위험인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잘 접촉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많았는데 그런 화학, 일부 화학물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머리 염색에 쓰는 염색 도료 이런 것들도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광암의 인자 중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그런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죠.
1: 네. 앞서 증상으로 혈뇨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0: 방광은 생각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방광은 마치 고무 풍선과 같은 역할 모양을 하고 있고 방광암은 그 바깥쪽이 아니라 대부분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그게 방광암이다 그러면 방광암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덩어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광암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아쉽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광암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네, 방광암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1: 네.
0: 대표적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을 할 겁니다. 건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변검사인데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육안적인 혈뇨가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 소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뇨가 발견된다 그러면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음파를 보다 보면 방광 내부에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오돌도돌한 혹처럼 보이는 종괴가 보인다면 그 역시도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여성들은 생리혈도 있고 방광염도 흔해서 혈뇨에 좀 무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남성과 달리 여성분들은 혈뇨와 질출혈을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1: 네.
0: 실제로 방광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아니고 질에서 출혈되는 질출혈 또는 생리혈인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정상이고 초음파나 소변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비뇨기학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가 하혈이라면 이것이 생리혈인지 또는 질출혈인지 또는 방광에서 나오는 혈뇨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방광암이 의심되면 소변검사를 다시 하나요?
0: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에서 단순히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방광암은 아니잖아요. 방광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소변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일단 미세혈뇨가 보였다 그러면 소변을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그 안에 방광암 세포가 있는지 세포병리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소변에서 채취하는 방광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광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방광암에 근접해 있는지 의심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재검을 시행을 하게 되죠.
1: 네. 방광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0: 방광암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1: 네.
0: 우리가 내시경 하면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아마 소화기 내시경일 거예요.
1: 네.
0: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아마

0: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이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방광 내시경이다 그러면 많이들 생소해 하십니다.
1: 네.
0: 위내시경이 위암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인 것처럼 방광암 검사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봄으로써
1: 네.
0: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종괴나 혹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1: 네.
0: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덜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런 의료용 내시경의 가장 원조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보다 먼저 개발됐죠.
1: 네. 이런 검사 외에 또 다른 영상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0: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CT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MRI는 CT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1: 네.
0: 시행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런 영상 검사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0: 일단 종괴의 크기와 모양을 봅니다.
1: 네.
0: 방광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1: 네.
0: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방광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침윤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광벽이 만약에 방광을 많이 깊숙하게 침범을 했다면 깊숙하게 침범할수록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방광암은 특징적으로 방광암 자체의 크기보다도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방광벽에 침범하고 침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1: 네. 방광암이 전이 위험이 높은가요?
0: 초기에는 방광 자체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방광벽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방광 근육을 뚫고 지나가면 이 골반장기 쪽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뼈, 간, 폐와 같이 원격장이 인접장기로 전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방광암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0: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다행인 부분인데요.
1: 네.
0: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암은 혈뇨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초기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뇨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신장암도 똑같이 혈뇨를 보일 수 있는데 신장암에서 혈뇨가 보이면 이미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광암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 증상이 혈뇨라고 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찾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1: 네. 방광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0: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치료가 좀 더 간단하지만 병기가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또는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점막까지만 침범한 초기에는 좀 더 치료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표재성 방광암 또 비근 침윤성 방광암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게 일기를 말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방광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표재성 즉 겉에만 침범하고 있는 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근 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를 1기라고 본다면 근육까지 침범한 것은 2기, 3기로 이렇게 점점 기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아무래도 초기인 1기에는 치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과에서 그 방광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방광 내시경은 진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방광암이 국한되어 있다면 그 방광암의 종양 부분만을 잘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광

0: 내시경하 방광절제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표재성 방광암이나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근육 침범 치면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1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2기라고 하고 네. 근육층 바깥에 있는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3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를 침범하면 이제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2기 방광암은 거의 대부분 방광 전체를 다 절제해야 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기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 또는 복합함으로써 방광 자체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기보다는 2기 방광암부터는 좀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항암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또는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다른 종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방광암이 2기가 되기 전에 1기일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검진은 필요한 거죠. 이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재성 방광암, 즉 1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심지어는 내시경 하 절제술을 시행하고는 수술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광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 얼굴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으로 내시경하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재발률이 4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수술이나 시술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암인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병기가 높을수록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암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게 방광암일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신장내과까지 같이 다학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광암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신장 기능도 보존을 해야 되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환자의 병기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암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전문 진료의학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개에서 5개 과가 서로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방광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방광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광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광 보존에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0: 방광암 수술보다 조금 더 많이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대장암을 예를 들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도 대변을 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이쪽 배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되는 장루를 설치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초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장루와 거의 유사한 요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1: 네.
0: 차이가 있다면 그 루를 통해서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방광을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방광을 다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1: 네.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네.
0: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최대한 절제하더라도 남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시경 하 절제술의 경우에는 남성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성 기능이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가요?
0: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시행 빈도가 아주 일반적인 수술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적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광의 기능을 할 만한 인공방광이든 요루든 장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절제한 부분에서 요관을 새로 만들어 놓은 요루라든지 인공방광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조금은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복 수술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개복 수술에 못지않은 만큼 짧은 수술 시간을 자랑하는 로봇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제가 그 예전에 경험을 했던 하루 종일 수술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 수술을 했던 그런 방광암 절제술의 경험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한 4, 5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로봇 수술 기법에 발달하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장암이나 전립선 암에 비해서는 방광암의 로봇 수술 시행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 네.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0: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진단을 받았던 진단을 받기 전이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혈뇨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보인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광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가리켜 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이라는 뜻과 아주 결단이 남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명사 작살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작살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결단이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맞은 항아리가 작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작살났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입니다. 뜻풀이에 나왔던 결단이란 말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디귿을 쓰는데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살림이 망하여 거덜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결단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으로 아작나다라든지 아작내다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아작나다나 아작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아작 베어먹는 소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가수를 꿈꾸는 수많은 지망생들은 신인 가수를 발굴하는 경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들의 꿈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데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본물을 이루면서 가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신인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들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신인 발굴 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들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신인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들 이야기라고요?
2: 네, 뮤지션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뮤지션들을 배출한 헬로루키라는 프로그램 네.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2: 이 헬로루키는 EBS의 음악 프로그램이죠. 스페이스 공감에서 주최하는 신인 발굴 경영 프로그램입니다.
0: 네. 네,
2: 이번에 4년 만에 좀 재개가 됐어요. 한국에서 좀 가장 대표적인 신인 경연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뭐 재정 이런 여러 이유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별 경연 무대가 열리고 있는데
0: 네.
2: 몇 년간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3: 네. 네.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첫 달에 심사를
2: 첫 달에
3: 했는데
2: 거의 950팀?
3: 거의 1000팀 정도가 지원해서
0: 그렇군요.
3: 네, 심사하다 약간 척추가 네. 나갈 뻔했다.
2: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만큼 좀 다양하고 많은 그리고 훌륭한 신인 뮤지션들이 이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었고
0: 4년을 기다렸으니 네.
3: 글쎄 말입니다.
2: 정말 연말 결선 무대에서 얼마나 좀 많은 좋은 뮤지 들이 나올까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뭐 시작된 시기가 이른 것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아티스트들의 면면 때문에 이 신인 경연 가운데에서는 가장 언급이 자주 되는 경연이기도 합니다. 뭐 원조, 뭐 정통성, 위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빠지지가 않고요. 그 가운데 이제 든든한 선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국 21세기 밴드 씬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기하나 국카스텐 또 최근에 부쩍 상승세를 보여줬던 실리카겔 같은 팀들이 전부 헬로루키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2의 장기하나 제2의 실리카겔을 꿈꾸는 신인 음악인들이 많이 응모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그런 헬로루키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음악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0: 장기하 씨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네. 아티스트로 장기하 씨를 소개를 했는데요. 헬로루키 네. 참여했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장기하와 얼굴들로 참여를 했었죠. 그래도 역시 중심에는 장기하 씨가 있었고요. 2008년 출연해서 연말 결선 무대에서 인기상을 수상을
3: 그러니까
2: 했습니다.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 대상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2: 네,
0: 그 당시면 인기상일 수 있을
2: 네,
0: 것 같아요.
2: 대상이 네. 더 대단한 아티스트가 있다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인기상을 수상했다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그 장기하 얼굴들의 음악이 굉장히 지금 그 독특함 이런
0: 맞아요.
2: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0: 맞아요.
2: 그래서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스타일의 음악을 데뷔할 때부터 들려주고 있었던 거죠.
3: 학창시절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를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은 2002년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면서부터고요. 이 눈코, 눈뜨고 코베인의 리더인 까마귀가 인디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대부분의 인디 음악인들이 외국 음악을 들으면서 밴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3: 이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인디씬에서 산울림이나 송골매 같은 옛 한국 대중음악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0: 그래서 이 장기야도 까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음악 세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해요. 그냥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처음 등장했을 때 뭐 독특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김창원 씨 어릴 때 모습이 떠오르고
0: 또 약간 그 배철수 씨,
1: 맞아요.
0: 맞아요. 송창식 씨.
2: 처음에 그 까마귀 씨가 이거 음악을 들려줬을 때 이걸 왜 들려주나 막 그랬대요. 이게 뭐지 막 하는데 점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군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자신의 음악을 해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역한 뒤에 장기하와 얼굴들을 결성하고 헬로룩에 지원을 했는데 곡에서 불렀던 노래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 노래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켰죠.
1: 그렇죠. 네. 네.
2: 처음에는 음악보다는 좀 무표정한 그 장기하 그리고 뒤에 백댄서가 있었죠. 미미 시스터즈.
0: 맞습니다. 네.
2: 그 둘의 모습 그리고 독특한 내용의 가사 그리고 막 팔을 허우적대는 그 특유의 춤 사이가 굉장히 좀 큰 반향을 일으키긴 했는데 처음엔 정말 되게 재밌다 그냥 뭔가 웃기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적으로도 좀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맞아요. 생각해보면 처음엔 약간 밈 같은 걸 만드는 밴드처럼 얘기도 됐고
2: 그때는 밈이란 말이 없었지만 정말 밈처럼 소비가 됐습니다.
0: 그리고 그런 독특함을 뭐 달이 차오른다 가자나 싸구려 커피 같은 음악이 같이 받쳐주면서 인기가 상승했던 게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산울림에서 송골매 그리고 해외 밴드의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국내에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되는
2: 맞아요.
0: 뭐 토킹헤즈나 록시뮤직 같은 이런 독특한 팀들의 음악과 뭐 캐릭터 같은 것들이 한국식 포크록 뉴욕 펑크, 막 뉴웨이브 뭐 이런 것들이 마구 섞이는 음악이라는 뭐 판단을 많은 매니아들과 평론가들이 내리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진 팀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장기하가 만든 곡을 연주하는 밴드였지만 이후에 이종민 그리고 하세가와 요해 같은 멤버들이 새로 들어온 이후에는 밴드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져서 사실 장기하 얼굴들과 장기하 음악은 또 다른
2: 맞아요.
0: 지점이 있어요.
2: 네. 그래서 장기하 얼굴들로 정말 한국 밴드 신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 났는데
1: 네.
2: 이제 밴드 해체를 선언했죠.
1: 네.
2: 해체도 되게 멋있게 했죠. 막 마지막
0: 맞아요.
2: 공연도 하고
0: 네.
2: 이게 뭔가 딱 정말 짜여진 계획표에 맞게.
0: 그래서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었죠.
2: 밴드를 해체하고 현재는 장기하 씨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독특하고 독창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 네.
2: 라이브에서 요즘 가장 라이브 잘하는 아티스트 꼽으라면 페스티벌 같은 데서.
0: 저도 네. 네. 이번에 그 헬로루키가 다시 4년 만에
2: 맞아요.
0: 부활하면서 홈커밍데이 같은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장기하 씨가 등장했거든요. 요즘 말로 진짜 물이 올랐어요.
2: 네, 정말 밴드의 네. 합도 그렇고
0: 쥐락펴락하는 그 느낌이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요즘 축제도 많이
2: 맞아요.
0: 하고 페스티벌도 종종 나오니까 무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2: 네.
1: 자,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처음 장기하와 얼굴들을 알린 노래죠. 달이 차오른다 가자 준비했습니다.
3: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0: 네,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이렇게 똑똑한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싶어요.
1: 너무 반갑죠. 사실 처음엔 하이비 좀 되었다가도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팀들, 뭐 가수들도 네. 적지 않은데 장기하 씨는 매 그 분기점마다 네. 너무나 센스 있게 계속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제가 계속 네. 밈이 없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반대로 정말 장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오랜 시간 그리고 네. 여전히 새롭고.
1: 네. 네. 어 맞아요. 여전히 새로운 게 너무 대단하고 맞아요. 올해 새 앨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전주 국제영화제였나요? 여기에서 그 앨범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전곡을 배경음악으로 한 영화를 제작해서 공개할 예정이기도 해요. 이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팀인가요?
1: 네, 다음은 밴드 국카스텐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장기하만큼이나 유명한 이름이 됐죠. 장기하가 아까 인기상이라고 해서 모두 의아해하셨을 텐데 이 해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0: 네. 네.
1: 대상이 국카스텐이었어요.
0: 그랬군요.
1: 네, 2008년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등장했을 당시에 전 사실 첫 음을 하현우 씨가 부르는 순간 아, 무조건 삼순야는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0: 그렇죠.
1: 했었어요.
0: 예.
1: 너무 기량이 압도적인 보컬리스트였고 예상대로 아직까지도 대표곡으로 얘기되는 거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네. 음악 대장이시죠.
1: 아, 맞습니다.
2: 국카스텐은 경력이 꽤 오래됐었죠.
0: 그렇죠.
2: 음반 발표를 안 했던 거지 2000년에 처음 보컬 하현우와 드럼 이정길이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기타리스트 전규호가 합류한 후에 이름이 뉴 언밸런스 덕컴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0: 네.
2: 그러다가 2007년에 국카스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카스텐은 독일식 만화경을 좀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화경처럼 좀 오묘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후에 2008년에 베이스 김기범이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현재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1: 그 만화경이라는 설명이 처음에 저는 거울 노래 네. 들었을 때 처음 탁 주는 이미지랑
2: 맞아요.
1: 너무 닮았었어요.
2: 기타 리프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 네, 진짜 좀 기묘하다, 기괴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 리프와 하현우 씨의 정말 활화산 같은
0: 네.
1: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월간의 루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달 이제 루키를 뽑거든요. 2008년에도 그런 시스템이었고 6월에 월간 헬로 루키로 선정이 됐고
2: 단 한 번의 고배 없이
1: 그래서 너무 우등생이네요. 네. 결국 연말 결선 무대까지 한 번에 진출을 해서 대상까지 수상하게 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이게

0: 방송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지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아주 귀한 자료들인데 정말 풋풋한 이제 막 까치 둥지 같은 데서 맞아요. 나온 것 같은 하현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영상입니다.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이미 완성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뛰어난 무대와 폭발적인 보컬을 들려줬고요. 신인 밴드라서 이렇게 하면 조금씩 긴장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가 나의 스테이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완전히 자신의 무대로 맞아요.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네. 헬로루키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에는 정말 승승장구했죠. 하윤의 그 파괴력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기타리스트 전규호가 만들어낸 독특한 사운드가 이제 국카스텐만의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첫 앨범 국카스텐 셀프 타이틀 앨범 발표하면서 당시에 한국 락신을 이끌 기대주로 뭐 단숨에 떠올랐고요. 네. 이후에 밴드로서의 활동보다는 그 하윤우 씨 솔로 활동 아까 음악대장
0: 그렇죠. 공명가왕에서
1: 네. 활동이 더 많은 인기를 얻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국카스텐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이 컸었죠.
2: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사실 그 음악씬 안에서는 이후 활동을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맞아요. 보는 시각도 많아요. 아마 학서님도 그렇고 가슴 깊이 그 아쉬움을 느낄 텐데 우선은 앨범 발매 간격이 너무 길었어요. 네. 이게 아티스트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2집 발표 이후에 3집까지 무려 11년이 아. 걸렸습니다. 이게 점점 아티스트가 좀 부담이 쌓이면서 그렇죠. 앨범을 못 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낸 앨범이 또 생각보다 아쉬운 반응을 얻으면 더 위축이 되거든요.
1: 맞아요.
0: 네. 아티스트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카스텐이 그런 함정 아닌 함정에 좀 빠져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1: 정말 앨범이 좋으면 사람들이 아 기다린 보람이
0: 그쵸.
1: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네. 약간 반응이 미지근하면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특히 그리고 국카스텐 같은 팀이 11년을 기다리겠다 그런 기대치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고
2: 맞아요.
0: 그거는 록의 조상님이라도 채울 수 없는 기대감이라서 마음 한켠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됐지만 밴드 활동보다는 하윤우 솔로 활동이 더 많이 맞아요.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다들 알고 안고 국카스텐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한번 밴드 영원한 밴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국카스텐의 이름으로 활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번 국카스텐의 분기점이 찾아오지 네.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1: 그리고 보통 사실 보컬이 이렇게 한 명이 두드러지고 활동이 이렇게 막 앨범 발매 텀이 넓으면
0: 해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1: 그래도 앨범을 내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렇죠. 오래 네. 갔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을 늘 갖고 바라보게 되는 밴드입니다. 국카스텐의 방금 전에 그 만화경 같았다는 말씀도 드렸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거울.

0: 네, 헬로 루키가 배출한 어마어마한 분들 계속 네. 기대되네요.
1: 아, 다시 들어도 이 거울도 네. 정말 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새삼 드는데.
2: 맞아요.
1: 이, 야성을 넘어선.
2: 이 후렴구 네. 부를 때 막 관객들이 그냥 저절로 탄성이 맞아요. 나오게끔
1: 하는. 와, 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2: 저런 보컬이 있구나. 막 네. 정말 많이 놀랐던 그런.
1: 이제 후배들 이 야성 넘어서야 되잖아요.
2: 네,
1: 소개해 주시죠.
2: 네, 다음은 국악을 기반으로 한 락밴드죠. 잠비나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인 이희루 그리고 심은용, 김보미가 처음 결성을 했습니다. 이희루는 피리를 전공했고요. 네. 심은용은 검은고 그리고 김보미는 해금을 전공한 국악 엘리트 출신의 국악 전공자들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희루 씨는 재밌는 게 또 KBS 국악 관현악단 소속이었는데 아, 그 안정된 그렇군요. 직장을 그만두고
1: 정말 엘리트잖아요.
2: 네,
1: 그러면
2: 박차고 그냥 자신의 음악을 하겠다고 나갔고요.
1: 네.
2: 근데 이희루 씨가 굉장히 독특해서 국악 전공자이고 정말 그렇게 엘리트로 인정받는 연주자였는데도 컴베티브 포스나 49 몰핀스 등의 하드코어
1: 맞아요.
2: 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2: 그런 락 메탈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의 잠비나이가 탄생할 수 있게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컴베티브 포스나 49 몰핀스 같은 네. 음악 듣다가 국악 전공이요? 이렇게 됐던 기억도 나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근본을 꺼내 들어서 결성한 밴드가 잠비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다양한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희루가 서브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게 잠비나이가 됐는데 지금은 정식 밴드가 됐고 그리고 이희루 씨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에 놓인 밴드가
2: 맞아요.
1: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말한 3인조 밴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로 세션으로 참여하던 베이스 유병구 그리고 드럼 최재혁을 정식 멤버로 가입시키면서 지금의 5인조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앞서서는 좀 실험적인 국악팀 같은 느낌이었다면 베이스 드럼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밴드라는
2: 맞아요.
1: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3: 네.
1: 국악기들 사운드가 어쨌든 기본이에요. 뭐 인트로 들어갈 때도 쿵덕쿵덕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희루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지면서 해외에서는 이런 음악은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0: 이 국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밴드와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헬로루키 처음 지원했을 때도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게
1: 됐었고요. 맞아요. 심사위원들이 고민도 좀 많이
2: 네,
1: 했고.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잠비나이는 2011년 헬로루키 결선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보통 이 인기

0: 내가 성장하는 걸볼때 마음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음악하는 팀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벽에 좀 부딪히면서 자신을 깎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1: 네,
0: 헬로 이렇게 해서
1: 맞습니다.
0: 다양한 뮤지션을 보고 싶은 욕심이 늘 그런 마음 때문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희루 씨도 뭐 3분짜리 곡을 처음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잠비나의 활동을 이어가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지루한 음악, 국악은 나이 드는 사람만 듣는 음악, 그리고 국악과 드럼은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편견을 깨고 지금의 잠비나이가 빚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은용이 들려주는 가야금 소리가 기존 국악에서 들을 수 없었던 느낌인데, 마치 헤비메탈 음악에서 기타 리프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할때 여러분 라이브 한번 보시면요, 가야금 현을 거의 뭐
1: 부술듯이
0: 쥐어뜯습니다. 그냥
2: 그렇군요.
0: 이 어떤 연주라는 것이 악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이 팀을 보면 참 많이 하게 되고요. 너무 멋진
1: 네,
0: 퍼포먼스를
1: 맞아요.
0: 보여주는 팀이에요.
1: 그래서 처음엔 국악계에서 별로 이렇게
0: 반기지
1: 네,
0: 않죠.
1: 반기지
2: 이단아,
1: 않고
0: 그쵸?
2: 이단아,
0: 저 악기를
1: 네.
0: 저렇게 다루나.
1: 그래도 점점 활동하고 이름을 알리면서 막 국악 대상도 받고 그래.
0: 맞아요.
1: 네, 그래서
0: 인정받았죠.
1: 국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0: 네.
1: 세계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좋은 반응 얻으면서 해외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덴마크의 로스킬데, 프랑스의 헬페스트 같은
0: 정말
1: 정말
0: 대표적인.
1: 대단한 뭐 헤비메탈을 비롯한 각종 페스티벌 무대에 초청을 받고 있고
0: 네.
1: 뭐 세계 최대의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맥스 같은 이런
0: 네.
1: 무대에도 섭니다.
0: 네.
1: 근데 이 워맥스는 월드뮤직 전문 박람회고 헬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헤비메탈 페스티벌이거든요.
0: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거죠.
1: 예, 해외에서 이렇게
0: 네.
1: 극단적인 성격의 월드뮤직부터 헤비메탈까지
0: 그쵸.
1: 페스티벌에 설 만큼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네요.
0: 네.
2: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3분짜리 곡, 소멸의 시간 준비했습니다.
2: 네.

0: 연주곡이었군요. 와, 맞습니다. 진짜 국악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뭐 전혀 그냥 독특한 연주다라는 생각이
1: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실 테고.
2: 그런데 그 한가운데는 또 국악기들이 잘 나고 있으니까.
0: 우리는 아니까 아, 요거로 이렇게 한 거구나 하는데 진짜 해외 팬들은 열광하겠네요.
1: 그리고 제 기억에 이게 그 평창올림픽 한국에서 했을 때 폐막식 무대에서 연주를 한 기억인데 당시 이제 그 생중계될 때 밑에 댓글로 해외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다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앞으로도 응원을 하겠고요. 네. 자, 다음 팀 만나보죠.
1: 네, 다음은 이 잠비나의 음악이 좀 좋긴 좋은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달콤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헬로루키에서 대중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밴드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2009년 헬로루키를 통해서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됐지만 사실 2006년에 결성해서 2007년 1집 어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작품을 발표한 경력이 있는 밴드였습니다. 네.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신입 밴드인데 연주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멤버들 모두 이 데이브레이크 이전에도 세션,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을 통해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해왔고 제 기억에는 그 보컬 이원석 씨 같은 경우에는 막 90년대 가요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그 보컬리스트로 그 영상이 약간 흑역사처럼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 밴드 세라였나요?
1: 맞아요. 세라 맞습니다. 세라, 네, 세라 보컬리스트로 네. 우리 가요톱텐 이런 데도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네. 본인은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렇게 팀 결성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다 부어서 1집을 발표했는데 별로 이렇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소속사와도 결별을 하게 되고 음악도 많이 다뤄지지 않고 데이브레이크 멤버들이 굉장히 좀 시리에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렇게 좀 쉽지 않은 2008년, 2009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헬로루키 모집 공고를 보고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첫 결과가 탈락이었다고요. 잠비나이도 그렇고 데이브레이크도 그렇고 초반에 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수하고 막 삼수 끝에 결국에는 본선 결선 무대에 오른 밴드도 굉장히 좀 많은데 데이브레이크가 좀 그런 대표적인 밴드이기도 합니다.
0: 그만큼 참가자들의 수준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겠죠.
1: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재수 삼수에도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는 모른다. 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신들의 음악에 자신은 있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예선 탈락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다시 도전을 하게 된 어떤 힘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신들의 음악을 좀 분석하면서 재도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 우리 음악이 뭔가 음악이 별로라기보다는 메이저랑 인디 중간에 껴있어서 뭔가 좀 판단이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주위에서도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결선 무대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상을 받진 못했는데요. 이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뭐 무대를 그냥 휘어잡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인디씬 안에서 입소문을 타게 됐죠.
2: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헬로루키 출신 가운데 가장 좀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밴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머리에 좀 맴돌기 쉽고 호응을 유도하기 좋은 노래를 꾸준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타이틀곡 대부분도 좀 사랑 노래죠. 그래서 소재가 좀 친숙하기도 하고 애초에 노래 자체의 중독성을 잘 뽑아낸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1: 기가 막히죠.
2: 들었다 놨다. 예. 좋다. 이런 노래 딱 제목만 듣는 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나 후렴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탁월하고 그래서 대중적인 행사장에서도 많이 찾고 또 뭐 데이브레이크의 노래가 광고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0: 맞아요.
1: 뭐 그만큼 공연에서도 호평받는 팀입니다. 특히 프론트맨 이원석의 존재감이 큰데요. 진짜 노래도 잘하고 무대 매너도 좋아요. 좀 관객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 매너가 참 좋고 호응 이끌어내기 뭐 이렇다 보니 그냥 단독 공연뿐만이 아니라 여러 행사에서도 맞아요. 이 데이브레이크를 참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외 행사 많이 하다 보면 좀 달코다른 밴드 느낌을 주기가 쉬운데 데이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정기 공연들이나 뭐 이런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밴드로서의 브랜드를 잘 유지해가고 있어요. 앨범과 공연 활동 또 예능까지도 뭐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요. 꾸준히 병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밴드 씬을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자, 음악 들어보죠.
1: 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준비했습니다.

0: 자, 다음 팀 만나보죠.
1: 네. 네, 다음은 현재 대세 밴드죠. 실리카게.
2: 아, 이번에 이제 또 체조 경기장 K스포동 간다고 공지 나왔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투어까지, 해외 투어까지 또 한다고. 그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한 밴드인데 처음에 데뷔할 땐 너무나 작은 밴드였죠.
2: 아, 그럼요.
1: 네, 네. 그래서 그 실리카게라는 이름도 정말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체 무해하나 먹지 말라라는 그 방습제. 네. 그거에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밴드 이름을 오, 그렇게
3: 되게 있어 보이는데 또 네, 그런
1: 좀 약간 네. 어떻게 보면 네,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네. 실업계 밴드 이름을 아, 네. 지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핫한 밴드가 됐습니다.
2: 그래서
1: 가장 핫한 밴드가 지금 누구야라고 물어볼 때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렇죠. 밴드죠. 네.
2: 요즘 저희 얘기하는 뭐 밴드붐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언급이 네, 되는 그렇죠. 밴드가 실리카겔이고 아까 작은 밴드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한 10명 정도 있을 때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K스포돔으로 이 밴드가 간다는 게 제가 키우지 않았지만 마음이 좀 뿌듯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4인조 밴드입니다. 드럼 김건재, 기타 보컬의 김춘추, 역시 건반 보컬의 김한주, 베이스 최용희인데요. 2013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지금은 4인조인데 사실 결성 초기에는 7인조였어요. 그리고 정식 멤버 가운데 악기가 아니라 영상을 담당하는 VJ 멤버가 2명이나 있을 정도로 좀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헬로로키 저희 심사 같이 했었는데 그때 아, 이 VJ 멤버를 정식 멤버로 인정을 해도 되냐. 왜냐면 저희가 그 뭐지 커리어 가운데 앨범을 몇 장 이상 맞아요. 내면 신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복잡한 좀 규정이 있어서 규정이 되냐 안 되냐 뭐 설왕설래도 있었는데 결국 당시의 변화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판단 아래 실리카게를 신인 밴드로 생각해서 네, 헬로로키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3: 네. 네. 다들 너무 뛰어나고 많기 때문에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야 네, 맞을 수 있겠어요.
1: 네, 네. 음악도 훌륭했고 정말 그 뒤에 영상도
2: 맞아요.
1: 너무
2: 훌륭했죠.
1: 멋있었고 네. 네. 그래서 헬로로키 무대에서도 영상과 음악의 조화로 정말 좋은 평가받으면 서 네. 결국에 2016년 헬로루키 대상 아, 수상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1: 이제 수상할 때 그 보컬인 김한주 씨가 막 아, 그 오열하는 장면이
2: 오열이 근데 너무 꽃같이 오열했잖아요. 네. 약간 순정만 나오는 거
1: 거의 쓰러지면서 아, 오열을 해서 그
2: 맞아요.
1: 장면이 아직까지
3: 대성통곡이었네. 네,
1: 거의 대성통곡이었어요.
2: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네. 대 자체도 그랬고 실리카게라는 대형 밴드의 탄생을 당시에 모두가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K루 퀴즈 대상도 네. 받으면서 당시에 신인 밴드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휩쓸었고 이듬해는 정규 앨범인 실리카겔 발표하면서 또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까지 수상하면서 이때 정말
2: 뭐 트리플 크라운이죠.
1: 네. 그냥 다 모든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으면서 네. 기대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2: 맞습니다. 이렇게 한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군입대가 사실은 있었어요. 멤버 대부분이 서울예대 동기다 보니까 나이도 비슷해서 2017년에 실리카겔의 화학식을 제목으로 한 미니 앨범 발매한 이후에 이제 단체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김한주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수첩에 건반을 그려가면서 머릿속으로 음악 만드는 상상을 했을 정도래요.
1: 군수첩에서
2: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면 이들이 나와서 왜 더 잘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좀 그 에너지가 응축이 되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음악만 상상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전역한 뒤에 실리카겔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맞습니다. 얻었습니다. 전역 했을 때가 또 하필 코로나19
2: 맞아요.
1: 그 팬데믹 시기랑 겹쳐서 처음에는 활동에 좀 제약이 있긴 했지만 노페인 아, 이 노래가 대박,
2: 청춘의 성가가 네, 됐죠. 거의
1: 대박 나면서 네. 요 몇 년간 가장 크게 성장한 밴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앨범 작업도 지금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고
2: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명반도 완성해냈고
2: 네.
1: 또 얼마 전에는 싱글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 싱글이 18분짜리예요. 18분짜리 싱글을 발표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큰 밴드가 됐는데 지금도 초기에 그 헬로루키 얘기를 계속 해줄 정도.
2: 맞아요.
1: 그리고 헬로루키 결승할 때 자기들을 꼭 불러달라고 아, 자기들이 축하 무대에
2: 맞아요.
1: 서고 싶다고 계속 멋진. 이야기할 정도인 게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맞습니다. 끼치고 싶어하는 정말 좋은 밴드가 됐습니다.
3: 네. 네. 실리카겔 대표곡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죠. 노페인 준비했습니다.

0: 네. 아, 실리카겔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밴드고요.
1: 맞습니다.
0: 자, 마지막 아티스트는 누군가요?
1: 네, 마지막 아티스트는 또 다른 대세죠. 한로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요즘 뭐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가 되었는데요. 본명은 한지수고요. 이 한로로라는 이름이 독특한데 고등학교 때 수학 과목의 지수와 로그로 인해서 한로그라는 별명으로 불린 데서 유래했대요. 아. 본명이 지수니까. 근데 이제 로그가 너무 수학적인 이름일 것 같아서 동글동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로로를 붙였고 네. 길로 자로 나의 길 우리의 길로 나아가자는 의미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원래는 국문과 출신이고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초승이라는 아티스트 뮤직비디오를 보고 분위기에 빠져서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초승이 소속된 회사에 연락을 했고 이 회사로부터 데모곡들을 들어보고 싶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때부터 일종의 약간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데뷔하게 된 좀 독특한 가수입니다.
2: 네, 근데 좀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지 그 네. 연락 받고서 급하게 노트북에 무료 작곡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노래를 한 2개월 동안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네. 그걸 듣고 이제 해보자. 재능을 발견해 한번 해보자 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1: 맞죠.
2: 그렇게 한노로라는 지금의 현재 뭔가 신화 같은 인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의 방향도 한노로가 결국엔 정했다고 해요.
1: 지금 맞아요.
2: 같은 방향도 네. 한노로가 정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청년의 공감을 얻게 됐는데 입춘이라는 노래 발표하고 얼마 뒤에 헬로루키 지원했는데 저는 그때 저도 심사를 봤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로킹하게
1: 맞아요.
2: 네, 락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결국 연말 결선 무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1: 네.
2: 수상은 좀 실패했지만 그때 모습을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이 한으로 성공을 점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자, 헬로루키의 마지막 주인공 한로로였습니다. 어떤 네. 곡 들어볼까요?
1: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입춘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손을 씻는다. 황지우. 하루를 나갔다 오면 하루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내심으로는 내키지 않은 그자와도 흔쾌하게 악수를 했다. 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을 스스럼 없이 만졌다. 의수를 외투 속에 꽂고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코리아나 호텔 앞. 나는 공동정범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비누로 손을 씻는다. 비누가 나를 씻는 것인지 내가 비누를 씻는 것인지 미끌미끌하다. 비누로 손 씻듯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황지우 시인의 손을 씻는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튼튼한 캐리어, 온갖 짐이 탑처럼 쌓이는 거대한 배낭. 하경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절에서 만난 보살은 대뜸 그의 가방부터 눈여겨봅니다. 가방을 단출하게 잘 싼 거 보니까 여행 고수인갑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크지 않은 크로스백 하나는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적합한 준비물입니다. 하경의 가방에는 온갖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물건들도 없고 돌아올 때 꾸역꾸역 사서 밀어넣을 기념품을 위한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그는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자입니다. 담백함은 이 시리즈 최고의 매력입니다. 매사에 쭈뼛거리고 소극적인 주인공의 성향을 닮아 요란하지 않을 뿐더러 내성적이기까지 한 8번의 여정은 비단 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1화에서 하경은 해남의 절을 찾습니다. 숙박은 하경의 여행 규칙에 어긋납니다. 템플스테이를 신청은 하지만 숙박은 포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목에 쌓인 돌탑을 보고 하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다. 마음 수련의 시간에 속으로 숫자 열을 세는 것마저 집중할 수 없던 그는 차라리 숲속을 헤매기를 택합니다. 그러다 무건수행하던 불자를 만나 함께 걷다 탁 트인 절경을 마주하죠. 돌아오는 길, 발로 차버리고 싶던 돌탑 위에 자신만의 돌을 하나 얹게 되는 정도가 하경이 겪는 변화입니다. 홀로 부지런히 걷고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거의 전부이지만 하경의 여행은 늘 누군가를 잠시 스치고 짧은 만남을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에서 수행 중인 불자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자기만의 예술관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옛 제자, 약간의 설렘으로 얽히는 처음 본 남자, 세대관이 맞지 않아 뜻밖의 언성을 높이며 말을 섞게 되는 할아버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작가 등등, 하경은 여행길에서 마주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작은 쉼표를 만들어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소에 가면 먼저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게 되죠. 기표소 안에는 기표 용구가 있는데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사람 인처럼 생긴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람 인이 아니고요. 한자로 점복, 복자입니다. 자, 근데 하필 투표 도장에 왜 점복자를 쓰게 된 걸까요? 1985년 이전까지는 동그라미 표기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잉크를 묻혀서 도장을 찍고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이 동그라미가 반대쪽에 묻어서 다른 후보에 투표한 걸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무효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제14대 총선부터는 동그라미 표시 안에 사람인 무늬를 넣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사람인 무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 첫 글자인 시옷을 암시한다는 논란이 생겼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점복자로 표기를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점복자는 거북의 등껍질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옛날엔 거북의 등껍질을 태웠을 때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점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점복자로 찍은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당선된 분들, 제발 그 무게를 잊지 말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요. 자, 6월 3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10cm가 부릅니다. 너에게 닿기를.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기념일 전문가인 우리 지상진 씨가 이런 날을 그냥 보내지 않겠죠. 그죠? 우리 사회의 일꾼을 뽑는 오늘 같은 날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을 추천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일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오디오북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 등 6월에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여러 기념일이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번 6월엔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상할 영화,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네. 상진 씨는 혹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 투표를 하던 날 기억하세요?
1: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임용된 다음 해부터 3년간 모든 선거를 경험했었거든요. 네,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투표사무원으로 참여했었죠. 덕분에 투표의 과정은 익숙했었어요. 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첫 해에는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네, 투표를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요.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최종 투표율이 66.2%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도 나중에 알았었지만요. 네.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직장에 복직하고 나서였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었던 동료가 해준 안내가 도움이 되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0: 그 시각장애인은 동반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네. 투표할 때 점자 투표 보조기구를 네. 사용하죠.
1: 맞아요. 각 투표지마다 덕시워 고정시키는 점자 투표 보조구가 있어요. 특수 봉투 형태인 보조구 겉면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고 네. 그 오른편에 기표용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손끝으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보면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점자를 읽기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 테지만요. 장애가 있든 없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0: 네. 어떤 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1: 네. 최재천 교수의 숙론입니다.
0: 숙론.
1: 네. 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간의 치열한 토론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0: 네.
1: 저자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대화법으로
0: 대화법?
1: 숙론을 제안합니다. 숙론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의 답을 찾아서 함께 숙성시켜가는 깊은 대화를 뜻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틀이라면 숙론은 그 형식을 채우는 알맹이가 될 텐데요. 서로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요.
1: 바람은 할 수 있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재천 교수 유명한 생태학자시잖아요.
1: 맞아요.
0: 생태학뿐만 아니라 또 이런 대화에 관련된 책을 내셨네요.
1: 맞아요. 최재천 교수는 평생 자연과 인간을 관찰하는 생태학자이자 학문간 경계를 허무는 통섭의 전도자로 불립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를 거친

0: 에서 동물의 행태를 탐구했었고요.
1: 네. 네,
0: 한국에 돌아와서는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국립생태원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의 수많은 갈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교수님은 개미와 침팬지 같은 동물의 사리애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을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해 왔는데요.
1: 거기가 낫지 않을까요?
0: 평화롭고 수십 권의 저서와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실천해온 만큼 인간이 가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고도화된 방법으로 숙론을 제시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좀 단어가 낯설어요.
0: 네.
1: 야 우리 숙론해보자 이런 말은 안 해본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토론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랑 숙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0: 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이 상대를 공격해 굴복시키는 언쟁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해요. 토론의 한자를 살펴보면 칠토의 논할 논이라고
1: 칠토에?
0: 네.
1: 친다?
0: 너? 친다.
1: 내가 너 친다 할 때
0: 그러니까
1: 아, 네. 예.
0: 토자는 원래 공격하고 정벌한다는 거친 뜻을 품고 있죠. 반면 숙론은 여럿이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질을 함께 해결하려는 진지한 담론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의 얘기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다듬는 숙론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1: 저는 이제 80년대생이어서
0: 아.
1: 토론 수업 같은 걸 많이 안 했는데
0: 네.
1: 요즘은 진짜 토론 수업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 이 책에는 이 배움의 현장에 대한 통찰이 또 담겨 있다고요.
0: 맞아요. 작가는 배우는 이유도 모른 채 입시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안타까워해요. 반면 진정한 배움이란 배우는 동안 배우는 줄도 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의식으로 주입되는 지식보다 함께 논의하는 숙론의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가
1: 네.
0: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일화를 예로 드는데요. 그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후 관련 다큐멘터리로 성공했던 비결이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였던 배우 토미 리 존스 덕분이었다고 짐작합니다. 당시 책으로만 발표하려고 했었던 불편한 진실은 영상화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1: 네.
0: 두 인재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1: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가미된 토론이 아니라
0: 네.
1: 함께 논의하는 숙론.
0: 네.
1: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0: 맞아요.
1: 예, 예.
0: 자연의 섭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진화론의 거장 윌리엄 해밀턴은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네. 단언합니다.
1: 순수를 네. 혐오한다?
0: 맞아요. 네. 끊임없이 섞이면서 다양해질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의미죠.
1: 네.
0: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교육의 형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디언 학교의 일화가 인상 깊은데요.
1: 네.
0: 시험을 보려는데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자
1: 시험인데?
0: 시험인데
1: 한마디 없고
0: 그러니까요. 그럴 때 교사가 떨어져 앉으라고 주의를 주게 되겠죠. 그러자 아이들은 의아해해요.
1: 네.
0: 어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논의하려고 배웠다면서요.
1: 이거 이 친구들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0: 똑똑한 거죠 이게.
1: 네. 네.
0: 자연에서도 적자 생존이란 1등만 살아남는 학살의 기록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버티는 상대적인 공생의 방식이죠.
1: 아 네. 그러면은
0: 네.
1: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최 교수님 최재청 교수는
0: 네.
1: 실제로 강의실에서 시험 볼 때 만약에 학생이 칸막이 네? 내리고 교수님
0: 같이 하자
1: 술로나라면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1: 네네네.
0: 최재청 교수는 평생 생태학자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1: 네.
0: 자연이란 손잡은 생물들이 아직 미처 손잡지 못한 생물들을 물리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1: 네.
0: 수업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학성어인 경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팀을 꾸려서 공동의 성과를 내야 하는 동시에 그러한 감상을 에세이로 남기는 개인의 역량도 평가받게 되는데요.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함께 나눈 자료를 읽고 쓰고 말하면서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1: 예,
0: 결국 학생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공동의 목표를

0: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1: 만약에 모두가 손을 잡으면
0: 그럼 도움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죠.
1: 알겠습니다. 2층의 속으로는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0: 네, 책에는 승론을 이렇게 한 실질적인 방법과 저자가 겪은 수많은 사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네. 네, 하지만 최재천 교수는 말합니다. 소통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이 한 표 역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점자 보조구를 만들고 투표소를 점검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한 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오늘입니다. 네. 네, 성숙한 어른으로서 누리는 이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죠.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낼 소중한 지침서로서 이 책을 추천드려요.
1: 최재천 교수의 숙론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강서 점자 도서관에서 음성 자료와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뭘 할까 궁금합니다. 네,
0: 숙론과 투표 둘 다 자신의 말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네, 이석훈의 어른이 됐고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애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독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근데 작년에 4학년이 끝나서 지금은 5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지만 사실 제 메인은 복수전공인 일본어학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만큼은 제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저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먼저 많이 듣고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전자가 와도 딱히 곤란하지 않고요. 한자를 뺀다면 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어민 교수님들이 계세요. 일본인인데 그런 수업도 그냥 이제 평범하게 듣고 그렇습니다. 일본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취업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취업도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창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저의 영혼을 자극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캐릭터나 스토리를 창작을 하거든요. 또 그림 선생님이 그러길 저만의 그림체가 있다고 합니다. 저만의 독특한 창작자로서 성장하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학과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 대학생 최소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 독학을 했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야, 정말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계획을 세우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서 애니메이터의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타임캡슐.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남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첫 순서로 2016년에 개봉한 이재한 감독의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 달 만에 낙동강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긴 상황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8인의 첩보 부대를 투입하죠. 대북 첩보 작전에 투입된 해군 첩보 부대 대위 장학수는 배우 이정재, 또 인천 방어지구 총사령관을 맡은 인민군 림계진은 이범수, 맥아더는 리암 니슨이 연기했어요.
0: 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네. 리암 니슨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
1: 맞아요.
0: 캐스팅 자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1950년에 9월 평양에서 인천으로 가는 기차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육군 중자 박남철과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인민군복을 입은 장학수와 대원들이 박남철 일행을 순식간에 제압해서 강으로 다 내던집니다. 그렇게 장학수는 박남철로 위장해서 인천에 잠입하고 작전 참모 유장충과 함께 방어지구 사령부로 가서 림계진을 만나죠. 작전 설명회 중에 장학수는 기뢰 부설 해도를 보자 하는데요. 네네. 림계진은 최고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자기가 한다면 내주지 않아요.
0: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작전이 성공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뢰 부설해도 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1: 네. 네. 장학수 일행은 켈로 부대한테 전보를 해서 북한군의 현황을 보고하고 전달을 받은 맥아더는 해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0: 네.
1: 림계진은 이념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개인의 몫이라고 애매하게 답을 하는 장학수를 미심쩍어하고요. 최고사령부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박남철의 왼쪽 목덜미에는 흉터가 있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장학수는 정치장교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작전부를 긴급 점검해서 해도를 찾아보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림계진을 찾아가요.
0: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해설의 김두리 성우, 더빙은 타권재, 송두석, 이상헌, 권성혁 성우입니다.
2: 방어사령관 동지, 이거의 나이터 올론 보고서입니다. 기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수로마다 제대로 깔았는지 내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도 주십시오.
3: 림계진이 이승만 표적을 쏘아 맞추고 총알을 새로 끼운다.
4: 이보 박동, 기뢰에 관심이 천만수. 어째 기뢰에 그렇게 집착한매?
2: 내가 여기 온 목적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내 말했지, 빌. 거기는 내사 직접 평양에 보고하게 됐다고. 기뢰도 보고 싶네?
2: 사령관 동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어째 기뢰에게만 남은 공지를 빼십니다.
3: 림계진이 장학수 코앞에 총구를 겨눈다. 장학수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림계진을 노려보는데 총구가 장학수의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내려간다.

0: 민계진이 총끝으로 옷깃을 젖히고 왼쪽 목덜미의 상처를 확인한다. 그제야 림계진이 총을 내리고 싱그웃는다.
1: 미안하오.
0: 림계진이 허리춤에 찬 총집에 권총을 꽂는다.
1: 사방에 워낙 첩자들이 많아서. 기준을 가레스케시피온 밥슈.
0: 동경 연합군 사령부.
2: 상륙 작전들에 대한 교란 정보를 날려라. 특히 원산과 주문진, 군산 일대 확실히 도청되게끔 하고 허위 정보를 대량 살포해.
1: 예.
2: 아, 뭔가?
3: 기뢰 정보를 아직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4: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천의 좁은 수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3: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2: 명령이라. 신에게 연결해서 메가도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해.
0: 메가도가 인천과 월미도의 입체 모형 지도를 들여다본다. 평양 김일성궁 중앙정보관제실에서 군복 차림의 여비서들이 무전과 전화 내용을 타이핑한다. 9월 2일 원산 폭격 예정, 10월 14일 주문진으로 상륙하라. 9월 19일 120척 함대 군산 집결, 9월 12일 영덕 장사동 상륙.
5: 중위동지, 9월 6일 연합군이 고배양으로 집결, 락동강 전선을 함께 총공세를 펼친다는 전신입니다.
0: 보고서를 받은 여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비서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최고 사령관에게 전문을 건네준 뒤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돌아서 나온다.
6: 대체 어디로 온다는 게야?
0: 누군가의 무전 내용. 림계진을 포섭하라. 림계진의 신임을 얻어 주요 정보를 획득한 뒤 빠르게 철수하라.
7: 대장.
0: 첩보부대원들 숙소.
7: 림계진을 포섭하랍니다.
0: 림계진이 집무실 창가에 있던 보드카를 한 병 집어 들고 오더니 장학수에게 한 잔 따라준다.
8: 박동문은 메카사가 어디로 올 것 같소? 응? 인천이 분명한데.
0: 림계진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장학수를 쳐다본다.
8: 평양에 가서 돌대가리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한 방이 부족하매.
0: 장학수가 태연하게 보드카를 마신다.
8: 박남철 동무는 총리 시절 정보관리국에서 복무한 걸로 아는데 들은 거 좀 없어? 아, 그 소련이나 중공에서 긁어모은 것 말이매.
6: 상부에서는 인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디요. 제 생각에 메카다는 인천으로 올 겁니다.
0: 림계진이 흥미롭게 쳐다본다.
6: 미제놈들이 점치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디요?
8: 5천분의 1?
6: 불가능이디요. 근데 확률이 적은 인천으로 왜 오갔습니까?
8: 영웅으로 남고 싶어서. 어? 그들 그리 노르망디 다음에 조선 반도에서도.
9: 말대로라면 진짜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작전을 강행했던 메가더의 그 안목과 의지가 대단한 것 같네요.
10: 그렇죠. 네. 네, 그 조수 간만의 차나 해안에 쌓인 높은 방벽 있고 또 기뢰 문제까지 해서 실패 요소들이 많았는데 메가더는 전쟁터에서 본 맨몸의 한 소년이 네. 총을 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소년병의 나라를 꼭 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과 회의하던 림계진은 메가더가 원하는 건 미국 대통령일 거라며 인천으로 들어올 게 확실하다고 하죠. 한편 림계진의 단골 이발소 사장 최석중은 켈로 부대원이었는데요. 네. 장학수가 다음날 자정까지 해도를 가져올 때 운반책을 마련해 주기로 해요.
9: 아, 장학수와 부대원들이 뭔가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군요.
10: 네. 장학수가 장교클럽에서 림계진과 류장춘과 함께 있는 사이에 부대원 남기성은 인민군 사령부에서 보초병들의 군기를

0: 잡고요. 네. 그 사이에 조인국이 림계진의 사무실에 침투를 해요. 혼자 사령부로 온 류장춘은 남기성과 조인국에게 제압당해서 해도가 든 금고를 열고 라이터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총격전이 시작되고 불타는 해도를 들고 달아나려던 조인국은 결국 류장춘의 총을 맞아서 죽고요.
1: 아, 네.
0: 네, 남기성은 조인국의 시신과 해도를 다 포기하면서 도망칩니다. 류장춘은 바로 림계진에게 전화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며 남조선 첩자들이라는 걸 알려주죠.
1: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계속 만나보시죠.
2: 림계진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3: 박남철이,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무 소련파지. 우리 소련파들끼리는 서로 다 아는 얘기가 있지. 어떤 놈이 있었는데 지 애비가 부르주아 반동 분자라 쏴 죽이라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가 쏴 죽였더니 지 동지들을 다 쏴 죽이고 남조선으로 도망쳤지. 소련 유학파 얼굴을 내가 다 아는데 내 그놈 얼굴만 몰라요.
2: 림계진이 긴장한 장학수의 얼굴을 보며 권총집에 손을 얹는다.
4: 이름이 뭐였더라?
2: 림계진이 권총집 단추를 풀고 장학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5: 장학수.
4: 그래, 장학수. 장학수.
2: 장학수도 권총집 단추를 연다.
3: 장학수, 네 어째 여기 있니?
2: 장학수와 림계진이 동시에 일어서며 총을 겨누는데 주위의 장교들도 반사적으로 일어나 총을 겨눈다.
3: 대답해라, 장학수.
2: 천달중과 오대수도 총을 겨누고 있다.
6: 기다리라.
2: 이때 양판동과 송상득이 뛰쳐들어오며 인민군 장교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한다. 림계진이 바닥에 엎드려 총격을 피하는 사이 장학수와 대원들이 문 쪽으로 후퇴한다.
6: 나를 도와요!
2: 천달중이 구두닦이 소년을 피신시키고 어무사격을 하는데 장학수가 나가라며 등을 떱니다. 림계진이 마담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 방패로 세우더니 양판동에게 조준 사격을 한다. 양판동은 기관총을 쏘며 뒤로 넘어진다. 격분한 오대수가 마구잡이로 총을 쏴대는데 송상득이 샹들리에를 쏘아 떨어뜨린다. 천달중과 송상득에 이어 장학수가 기관총 난사를 하며 뒷걸음질로 클럽을 빠져나간다. 이때 인민군들이 달려온다.
7: 나동님이 안에서! 빨리
2: 장학수가 인민군들을 클럽 안으로 유인해 밀어넣고 뒤에서 기관총 사격을 해 몰살시킨다. 장학수와 송상득, 천달중이 문 양쪽에 붙어서서 계속 사격을 한다. 이때 남기성과 강봉포가 지표를 타고 온다. 오대수가 클럽 안에 혼자 고립돼 있다. 이를 본 천달중이 안으로 뛰어든다. 남기성과 강봉포도 지프 위에서 대응사격을 한다. 가세하러 달려오던 인민군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천달중이 오대수를 들쳐매고 빠져나오는데 어무사격을 하던 송상득이 다리에 총을 맞는다. 장학수는 부상 입은 송상득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은 인민군의 수류탄을 안에 던져놓는다. 장학수와 송상득이 골목에서 나타난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이는데 송상득이 등에 총을 맞는다. 장학수가 송상득 쪽으로 뛰는 사이 클럽 안에서 인민군들이 나온다. 송상득은 혼자서 적들을 맞아 싸우다 또 가슴에 총을 맞는다. 남기성은 장학수를 억지로 끌어다 지프에 태우고 송상들은 쓰러진 후에도 마지막

0: 지프가 출발한 직후 방아쇠에 건 송상득의 손가락이 툭 빠진다. 뒤어 나온 민계장이 지프를 향해 총을 발사하지만 끝내 놓치고 만다.
1: 아이고, 이거 대원들이 여러 희생됐는데 결국에 해도는 손에 넣지 못하고 상황만 안 좋아졌네요.
2: 네, 림계진은 보초병을 사살하면서 분노하고요. 미제 총을 갖고 있다가 잡힌 소년에게 총을 누가 줬냐고 물어봅니다. 김일성 시계를 차고 있던 사람이라는 답에 림계진은 자기가 시계를 선물했던 최석중이 간첩인 걸 알아채죠. 최석중은 조카 한채선에게 재갈을 물려서 장학수 일행을 집 지하 밀실에 숨겨주고 이발소로 가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던 림계진이 총을 겨눠요. 인민군들은 최석중을 끌고 와서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하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장학수 일행은 벽돌 한 장을 빼서 집 밖을 지켜봅니다.
1: 이대로라면 최석중은 진짜 죽은 목숨일 것 같아요.
2: 네. 예. 그 림계진과 안면이 있던 한채선은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장학수에게 부탁해서 밖으로 얼른 나가지만 최석중은 간발의 차이로 총살되고 말아요. 장교는 반동죄로 채선을 폭행하지만 림계진은 그만하라고 명령하고 떠나고요. 장학수 일행은 서진철이 이끄는 켈로 부대원들과 접선을 하고 마지막 작전으로 기뢰 부설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유정춘을 직접 납치해서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네. 작전 직전에 장학수는 먼 발치에서 어머니를 본 뒤에 발길을 돌리고요. 간호사인 한채선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로 위장하고 병원에 잠입하죠.
1: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시립병원에서 채선이 약품 쟁반을 들고 표정 없이 복도를 걸어와 병실에 들어선다. 장학수는 의식 잃은 의사를 옮기고 림계진은 병원 계단을 올라온다. 대원들은 약제실에서 수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대원들이 복도로 나오다가 림계진을 발견한다. 대원들은 재빨리 등을 돌리고 걷다가 아무 병실에나 들어간다. 뒤에 따라온 림계진이 병실 편말을 올려다본다. 채선이 주사기를 들고 망설이는데 림계진이 병실에 들어온다.
3: 수고가 많소.
0: 류장춘이 입원해 있다.
4: 사령관 동지.
0: 응. 옆 병실의 대원들.
5: 이장 갑니까?
3: 한채선 동무. 최석중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이번 기회에 한채선 동무의 당성을 더 높이시오. 이념은 피보다 더 진하다잖소?
0: 채선이 눈을 질끈 감으며 분노를 누르고 주사기에 담은 약물을 류장춘의 링거병에 투여한다.
6: 조금 졸리실 거예요.
0: 류장춘이 고개를 끄덕인다. 채선은 차분하게 침대 바퀴를 푼다.
3: 어디 갔매?
6: 엑스레이 촬영해야 돼요. 총알 파편이 남아있거든요.
0: 림계진이 도와주려 한다.
6: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0: 림계진이 머쓱해진 표정으로 손을 거두고 채선을 바라본다. 채선은 병실을 나서기 직전 멈칫 림계진을 돌아본다.
6: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시겠어요?
3: 좋소.
0: 채선이 류장춘의 침대를 밀고 나가자 부관 하룡이 병실 문을 닫는다. 림계진은 병실에 있는 라디오를 켠다. 병실 앞 복도에서 대원들이 류장춘의 침대를 채간다. 림계진은 병실에 앉아 러시아어로 쓴 책을 읽고 있다. 채선도 대원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남기성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류장춘에게 주먹을 날리고 장학수는 도중에 마주친 인민군들을 소음총으로 사살하는데 다른 인민군에게 발각된다. 장학수가 경사로 난간을 훌쩍 넘어내려와 어무사격을 한다. 채선은 대원들과 함께 침대를 밀며 이동하고 장학수는 그 뒤를 따르며 총성을 듣고 달려온 림계진에게 대응사격을 한다. 침대가 1층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인민군들이 무더기로 몰려온다.
4: 빨리 오라! 여기요.
0: 김하균이 차를 대기해 놓고 있다.
4: 뛰어.
0: 트럭에 탑승하여 김계진이 지프에 탄다.
4: 조심하!
0: 트럭 짐칸에서 대원들이 의사가운을 벗고 무기를 챙긴다.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서있다. 김학균은 트럭을 돌진시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달려나간다. 인민군들이 탄 지프와 장갑차가 뒤를 쫓고 있다. 트럭이 코너를 돌아 달려가는데 무전 연락을 받은 인민군들이 건물 옥상에서 사격을 해댔다. 여기에 화영이 대응 사격을 한다. 장학수가 짐칸 천막을 벗기고 림계진이 탄 차량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한다. 화영은 차 밖으로 상처를 입고 길가 벙커에 있던 인민군들을 쏜다.
1: 자, 일단은 류장춘을 납치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 총격전의 결말 어떻게 되나요?
2: 아, 오대수와 천달중은 인민군들에게 잡히고요. 켈로브 대원 김화영도 총을 맞아서 죽고 말아요. 장학수 일행은 김화영의 묘를 마련해주고 수송기 한 대가 갈고리를 내려서 류장춘을 잡아갑니다.
1: 네네.
2: 메가더는 류장춘의 발설로 길의 부설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장학수와 켈로브 대원들에게 팔미도 등대 를 장악하라고 명령해요. 장학수 일행은 오대수와 천달중이 인민 재판에서 즉결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고요. 그 와중에 림계진은 장학수를 찾지만 발견하진 못해요.
1: 네, 장학수는 이제 희생당한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네. 더 결의를 불태우겠네요.
2: 맞아요.
1: 네.
2: 이제 그렇게 9월 14일 밤에 연합군 함선들은 폭풍우를 뚫으며 인천으로 향하고요. 맥아더는 전투기와 함포들을 동원해서 인천에 사전 포격을 명령합니다. 켈로부대가 팔미도 등대로 접근하는 사이에 장학수는 남기성과 강봉포와 함께 월미도로 방향을 틀고 접전 끝에 자주포 장갑차를 확보합니다.
1: 네.
2: 서진철은 몇 명의 대원들을 잃었지만 팔미도 등대를 장악하고 바다를 불빛으로 비춰요. 마침내 유엔 연합군 상륙정들이 월미도로 출항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0: 9월 15일 0시 40분 림계진이 망원경으로 상륙정들을 확인한다.
5: 와라, 날려와라. 이 인천 앞바다에 모조리 쓸어 넣어 죽었어. 날려와라.
7: 사람과 동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 부관 하룡이 병사들과 함께 분주히 달려나간다.
7: 따라오라.
0: 상륙정들이 거센 물살을 타고 전진해오는 그때 포연이 피어오르는 산 언덕에 자주포 전차가 나타난다.
8: 드디어 때가 왔다. 미제놈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9: 예!
8: 전투 준비!
9: 전투 준비!
8: 가자!
0: 불바다가 된 월미도 요새에서 인민군들이 전투 준비를 서두르며 지하 요새로 물자를 나른다. 자주포 전차가 월미도 진지로 접근한다.
7: 정진! 정진! 정진!
0: 남기성이 망원경을 눈에 대고 해안 쪽을 살핀다.
7: 대장! 빔! 빔!
0: 장학수가 망원경을 넘겨받아 같은 방향을 살핀다. 인민군들이 해안에 폭탄을 매설하고 있다.
7: 메가더 씨도 알고 계십니까?
10: 우리가 보고 안 했으나 모를 겁니다. 연합군들 들어올 때 저거 터뜨리면 다 죽습니다.
7: 어떡하죠? 우리가 터뜨리는 겁니까?
10: 우리가 해야죠.
7: 엄마야!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0: 자주포 전차가 속도를 높이며 달려간다. 인민군들은 바다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포탄들이 함대 주변으로 날아와 떨어져 거대한 함정들이 흔들린다. 작은 상륙정들도 요동을 치고 있다.
11: 함선 두 척과 선발대 한 척이 파괴되었습니다. 없어지 못한 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를 돌릴까요? 아직

0: 만조천입니다. 안 됩니다. 선발대가 이미 상륙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형 사격 할까요?
1: 선발대들의 속도를 높여 최대치로.
2: 예, 속도 높여.
3: 상륙정들이 속도를 높인다.
4: 대포 불빛 바지. 예, 포문 앞으로, 포문 앞으로.
3: 장학수는 포문 쪽을 보느라 남기성이 부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기성은 장총 한 자루를 메고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뛰어내린다.
4: 형님!
3: 장학수가 그때서야 놀라 돌아보지만 남기성은 벌써 해안 절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때 장학수가 뭔가를 발견하고 자세를 낮춘다.
4: 대장! 대장! 대장!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3: 강봉포가 자주포 전차의 속도를 줄인다. 전차는 인민군들이 북적이는 진지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장학수는 자세를 낮춘 채 주변을 살핀다. 남기성은 절벽을 다 내려와 해안으로 달리고 자주포 전차는 거대포가 설치된 포문 가까이 접근한다. 남기성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TNT를 매설 중인 인민군들을 살핀다.
4: 저쪽으로! 저쪽으로!
3: 포문이 시야에 들어온다.
4: 정신!
3: 자주포 전차가 포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며 멈춰선다. 인민군들은 전혀 아랑곳 없이 주변에 박격포를 설치하고 있다. 장학수는 전차 창문으로 거대포 쪽을 주시한다.
5: 메카더는 무조건 맨 앞에 있을게요.
3: 장학수가 팔뚝보다 굵은 포탄을 자주포에 장전한다.
5: 맨 앞에 선 것부터 때려부수라!
6: 가로 3.5도! 위로 2.3도!
3: 메가더는 월미도 쪽을 주시하고 장학수는 자주포 발사 준비를 한다.
6: 오, 1발 장전!
7: 1발 장전!
3: 거대포가 발사되기 직전 장학수가 먼저 자주포를 발사한다. 포탄이 요새에 적중해 지하 요새에 흙더미가 쏟아진다. 장학수가 다시 발사 준비를 하는데 림계진이 망원경으로 장학수의 얼굴을 확인한다.
5: 장학수.
3: 장학수가 발사한 포탄을 지하 요새 안 포탄 상자에 꽂힌다.
8: 야, 지하 요새를 붕괴하는데 성공했을까요?
9: 장학수가 네. 기관총 세례를 퍼붓고 수류탄을 던지는 사이에 전차를 운전하던 강봉포는 폭발한 파편을 가슴에 맞고 중상을 아이고. 입어요. 네, 남기성은 적들을 칼로 베고 몸싸움을 벌이고요. 결국 다리에도 총을 맞은 남기성은 땅에 파놓은 참호로 들어가서 발파 장치를 눌러서 자폭하고 맙니다. 요새의 폭발에서 살아남은 림계진은 탱크를 타고 장학수의 자주포를 공격하지만 네. 곧바로 장학수가 쏜 포탄에 탱크는 반파되고 말아요. 장학수는 정신을 잃어가던 강봉포한테 조명탄을 받아서 네. 총으로 밤하늘에 세 방을 쏘죠.
8: 그러니까 작전의 성공을 알리기 위한 거죠. 하늘에 땅땅땅 쏘는 게.
9: 맞습니다.
8: 네, 메가더의 상륙 작전 시작되겠네요.
9: 네, 그 사이에 탱크에서 살아나온 림계진이 강봉포를 총살하고요. 장학수와 총격을 벌이면서 겨우 버티는데 사격을 하려는 순간. 네, 총알이 없어서 장학수의 총 두 발을 맞고 죽게 돼요. 장학수도 죽은 부대원들과 어머니를 떠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요. 한편 한채선과 켈로부대 연합군이 월미도에 도착합니다. 메가더와 장교들은 전사한 장학수의 시신을 향해서 경례하고 네. 한채선은 오열을 하죠. 장학수의 모친과 남기성의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국군 환영 행사를 나가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어요.
8: 아, 슬프네요. 자, 혹시 영화 속의 인물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걸까요?
9: 장학수의 모티브가 된 고 임병래 해군 중위는 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에 네, 해군 첩보대원들과 같이 북한군한테 포위됐다고 해요. 네, 임중희와 홍시욱 하사는 다른 대원들을 탈출시키고 작전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는 실제 엑스레이 작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의 사진이 뜨면서 끝이 나고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까지 탈환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3년 동안 안에 긴 공방전을 이어가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0: 이뤄지면서 양측에 300만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리게 돼요.
1: 네, 영화 인천상륙작전 지금까지 화면에서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곡으로 하현상의 등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공보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는 투표 보조인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농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글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방선거일이기도 하지만 80번째 농아인의 날인데요.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의 표심을 잡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공약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과 공약을 평가하러 갈 수 있는 이동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을 넘어 단 한 명의 시민도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투표소는 모두에게 평등한 정보를 허락하는 그런 곳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한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한철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를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장에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장총의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전국장애인 사격대회에서 김정남 선수가 6관왕에 올랐다는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우리 대표팀 선수 소식들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맹학교 중학교 3학년 우민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피아노도 몇 번 쳤었고 성우활동으로 녹음도 몇 번 했고 6학년 때 잠시 동화를 USB에 담아주신 담임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오디오북 녹음하는 그런 오디션을 본대요. 그래서 그 파일 읽고 읽으면서 소리 내서 연습도 해보고 그러다가 오디션 준비로 영상을 찍었는데 뽑혀서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때 몰입하는 게 재밌었어요. 상상하면서 내가 이 역할이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재밌었어요. 성악 콩쿨도 나갔고 옛날에 동요 대회도 다 했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노래하는 게 즐거워서 뭔가 음을 맞춰서 소리를 내는 게 재밌었어요. 다른 소리에 따라서 목소리를 맞춰서 내는 게 저한테도 뭔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대 경험을 하면서 마음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피아노랑 노래를 같이 하는 그런 음악가도 되고 싶고 안마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만나볼 보조기기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기기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부상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된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조끼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센서와 에어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감지되면 에어백이 순식간에 팽창해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중심으로 충격을 완화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는 스마트 보조기기로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접목된 개인 안전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져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과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을 경험한 후에는 다시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이나 신체 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력과 균형 능력이 더욱 약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낙상을 예방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와 안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이 낙상 보호 에어백 조끼 어떻게 생겼습니까?
1: 낙상 보호 에어백 조끼는 이름만 들으면 다소 특별한 장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일반 조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민소매 조끼 형태로 제작되어서 옷 위에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에어백이 들어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조끼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끼 안쪽에는 센서와 에어백, 배터리 등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넘어질 때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골반과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보호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은 무게를 줄이고 착용감을 개선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0: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해당 보조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는 점인데요. 조끼 안에는 가속도 센서와 자세 감지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어 평소 움직임과 넘어지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게 되고 사람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 아주 짧은 순간에 에어백이 팽창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에어백이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특히 고관절과 골반, 허리 부위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 골절이나 중증 부상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저 에어백은 주로 고관절이나 골반, 허리 부위를 보호해 주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어르신들이 넘어질 때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골반과 고관절 부위가 주요 보호 대상인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살펴보면 엉덩이 부분이 먼저 바닥에 부딪히면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팽창하면 골반과 엉덩이 주변을 감싸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허리와 꼬리뼈는 물론 목과 머리 뒤쪽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해 설계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넘어질 때 에어백이 얼마나 빨리 작동합니까?
1: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의 핵심은 바로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호 장비라도 넘어지고 난 뒤에 작동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해당 보조기기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다가 낙상 위험을 감지하면 약 0.2초 안에 에어백을 팽창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0.6초에서 1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어백은 충돌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먼저 팽창해 골반과 고관절 부위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통해 낙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혹시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1: 많은 분들이 에어백이라고 하면 혹시 걷거나 앉을 때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보조기기는 일상적인 움직임과 실제 낙상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끼에 탑재된 센서가 사용자의 자세 변화와 움직임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의자에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몸을 숙이는 행동만으로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오작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일반 조끼처럼 편안하게 착용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호 기능이 작동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에어백이 한번 터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 일반적으로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에어백이 한번 전개되면 가스 카트리지를 교체하거나 점검을 받은 후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에어백처럼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조끼의 손상 여부와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점검 방법과 교체 주기를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에어백 조끼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배터리 사용 기간도 궁금하고 충전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센서와 제어 장치가

0: 내장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충전하면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며칠 동안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USB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센서와 에어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충전이 중요합니다.
1: 혹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지요?
0: 네. 최근 출시되는 일부 보조기기에는 스마트 기술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낙상 알림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넘어져 에어백이 작동하거나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활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외출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위급 상황 발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이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0: 이 보조기기는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이 불안정하거나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용한데요.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이동 중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낙상 사고를 경험했거나 고관절 수술 후 재활 중인 분들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낙상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기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 조끼는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언제든 착용할 수 있는 거죠?
0: 낙상보호 에어백 조끼는 낙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장보기, 병원 방문과 같은 외출 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욕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또는 야간에 이동이 많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낙상 경험이 있거나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착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 환경을 고려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015B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yo, you wanna dance?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장애계 입장과 또 장애계 요구안 그리고 주요 정당의 장애계 공약들까지 소개하고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올해 사전투표율이 그동안의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사무처장님은 투표하셨죠?
1: 네, 사전투표 저는 하고 왔습니다.
0: 예, 예, 예, 그러셨군요. 저도 이제 미리 하고 왔는데 방송 때문에 저희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투표해야 할 게 이번에 보니까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먼저 올해 지방선거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본투표 지금 예정하신 분들도 공보물을 보셨으면 네.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아유, 또 이해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자치단체장을 이제 뽑는 거죠.
0: 예.
1: 세 가지 크게 나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 지방교육자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0: 교육도 있었죠. 예.
1: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뭐 시도지사 네. 쉽게 이해하면 예. 되겠고 그렇죠. 시군구의 장 선거가 있겠죠. 지방의회는 지역구 비례대표로 또 나뉘고요.
0: 예.
1: 지역구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또 시군구 의원 선거가 있고
0: 맞아요.
1: 각각의 비례대표 선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선거로 교육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뭐 해보고 했지만 일곱 네. 장의 투표용지를 아마 맞아요. 받으시게 될 겁니다.
0: 네. 그리고 올해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실시되고 있잖아요.
1: 네. 아주 많이 겹치는 그런 또 선거가 되겠죠. 뭐 부산이나 대구 인천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 제주나 전북까지
0: 네.
1: 그래서 재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뭐 미니 총선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0: 맞아요. 예.
1: 각 당의 또 유력한 인사들이 또 경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0: 그래서
1: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곱 장에 하나 더 해서 여덟 장
0: 네.
1: 투표를 또 해야
0: 네.
1: 되는 곳들이 이제 있는 거죠.
0: 투표 용지도 많고 후보자도 정말 많은 선거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장애계 인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좀 관심이 쏠리게 되거든요. 비례대표

0: 15명이 후보에 올랐죠?
1: 네, 현재 알려진 것으로 이제 15명입니다. 광역 기준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모두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고요.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 장애기 인사라고 보통 하죠. 장애기 활동을 했던 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정당별로 보면 일단 숫자로는 광역 기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2명으로 많아요. 네. 국민의힘 12명, 2명, 개혁신당이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대전, 대구, 충북, 충남이 없어요. 광역에.
0: 예.
1: 그리고 나머지는 한 명씩 고로 이제 편성이 포진이 됐는데 전남 광주가 이번에 합쳐졌죠. 그래서 전남 광주에도 2명이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15명이라는 숫자를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비례대표는 이게 몇 번에 배정되는지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 이 당선권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0: 당선권, 네.
1: 정당이 표를 받게 되는 비율에 따라서 이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각계 각층의 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만든 제도긴 한데요.
0: 네네.
1: 사실은 이 앞번호를 받게 되는 당선권에 있어야 당선 확률이 높은 거죠.
0: 맞아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후보가 결정됐을 때 이 몇 번에 배정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각 지역에 이 배포된 부분이 지금 오픈이 돼 있거든요.
0: 네네.
1: 서울이 이제 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12번 좀 뒤쪽에 있고요. 기타 지역을 뭐 1번에서 3번 안에 드는 쪽으로 보면 뭐 경기라든가 전남 광주는 1번, 7번을 받았고요. 울산 또 세종, 강원, 전북은 다 1번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뭐 인천이나 경북, 경남, 제주는 다 5번 이상 뒤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경기인데 각각 6번을 지금 받은 상태죠. 개혁신당은 제주에서 1번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지방선거에서 정당별로 이 장인 후보 분포를 관심 갖고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광역 중심으로 후보를 많이 냈고요. 지역별로는 이 무공천 또 당선 가능권 배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저희가 사후 평가에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장애인 후보가 73명이다. 이렇게
0: 맞네요.
1: 양적으로는 발표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인 명단이나 순번 또 지역별 배치가 지금 충분히 공개되지가 않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 무소속 같은 경우는 이 핫한 이슈들이 있죠. 이 이동이라든가 탈시설 그리고 노동권 활동 지원 이런 장애인 권리 의제를 선거에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좀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0: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로 선출되는 후보가 참 없다는 점이거든요.
1: 네.
0: 한국장총에서도 이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제도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모든 뭐 장애 정책이 그렇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안에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또 공적 생활에 이 참여도 이 부분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죠. 2022년 저희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견해를 낼 때도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언급하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현재 뭐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 의원 비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장애 인구 대비는 물론이고 대표성 확산 이런 취지에도 뒤처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일단 이번 선거에서도 이 공천 과정의 기준을 강화하고요. 또 당선권 내에 장애인을 배치할 것, 그걸 당원 당규에 명시할 것. 그리고 장애인 할당제 이런 부분을 공통으로 각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이번엔 장애인 후보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에 대한 지원 지침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할 때 지원체계 이런 부분을 세 개 분야로 좀 제시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당선권 배치를 보장하는 거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눈에 확 띄게 개선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각 정당의 장애인 공약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4대 분야 66개의 공약을 선정했는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1: 네,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뭐 정부의 정책 발표와도 유사한 정도의 숫자인데 분야별로 뭐 이동, 노동, 교육, 건강 이런 쪽 보장을 핵심으로 했다, 담았다.
0: 네.
1: 또 14대 분야 66개 정책 공약에 그것을 녹였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거죠.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각 당의 장애인위원회가 주도하는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권리 보장이 기반한 공약이다. 또 네. 자립 지원,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담아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동권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체계, 또 운전원에 대한 이슈가 요즘 많은데요.
0: 네.
1: 예산이나 인력 기준 개선, 통합적인 배차 시스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요. 활동 지원이나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자체의 부담, 이런 지자체 지원 확대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노동권은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 이런 부분을 또 담고 있습니다.
0: 네.
1: 건강권도 건강권법에 따라서 이제 종합 계획이 올해 1월에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뭐 친화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지정 확대, 또 지역의 의료 접근성 이런 지역 이슈를 얘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자립 주거 이런 부분이 있죠. 탈시설과 관련된 건데 지원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 주거지원 확대를 담고 있고요. 생활안전이나 경제적 안전망, 또 감각장애인, 또 정신장애인 여러 분야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의 장애인 공약입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죠?
1: 국민의힘은 권리증진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참여, 또 기본 영역에서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걸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5대 공약을 이제 밝혔어요.
0: 예.
1: 사실 첫 번째 공약은 장애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중심으로 법적 활동을 좀 담았습니다. 장애 영향평가나 인지예산제, 또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실효성 이런 부분을 법에 금가하는 걸 담았고요. 두 번째부터가 무장애 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관광시설 배리어프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거나 디지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관광에 대한 걸 두 번째 담은 게 좀 특색이 있죠.
0: 네네.
1: 세 번째가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그래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산을 투여해서 이동 환경을 구현하겠다 해서 바우처 제도를 제안한 것.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지원 주택 주거 서비스 확대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 지원 센터, 또 보조기기 거점 센터 이런 센터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0: 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모든 그 정당들의 공약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공약은 이동권과 활동 지원 그리고 노동권 등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생활이나 문화에 좀 집중된 느낌인데 이 공약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요. 집권 여당의 경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중심으로 폭넓게
0: 예.
1: 분야별로 이제 언급을 한 형태가 연계해서. 되겠고요.
0: 예.
1: 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법적인 활동에 근간한 또 기존의 주요 활동
0: 네.
1: 또는 특정 분야 관심 분야의 공약을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이제 제시한 거죠.
0: 예.
1: 근데 다만 둘 다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이 핵심적인 철학이나 각 당의 비전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이번에는 장애계 요구사항도 한번 짚어보죠. 워낙 그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또 단체별로 기대하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징적인 내용도 좀 정리해볼까요?
1: 네, 한국장총 같은 경우도 전국에 지금 14개 권역의 지역장총이 회원단체로 있어서요. 지역장총과 함께 지역에서 이제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꾸려서 활동합니다.
0: 예.
1: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앙사무처가 25개 단체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공통적인 공약으로 지금 법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통합돌봄에 관한 부분 또 장애인 건강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0: 예.
1: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자체 역할도 중요한 게 또 같은 공통점입니다.
0: 그렇죠. 예.
1: 그래서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노인 중심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데 장애 쪽을 살필 수 있게 인력과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확대 이런 쪽에 준비를 지자체에 요구를 했고요. 건강권도 기본적인 지역 기반의 의료 기반 마련 또 지역 안에서 연계 강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통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안들 그리고 유형별 단체별 현안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죠.
0: 예, 예.
1: 그래서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0: 21개 지원 필요한 정책을 요구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장애 접근성과 투표 편의성 문제인데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0: 사실 그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은 본 투표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전 투표에 대한 퍼센트가 아직 100%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좀 특징인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중요한 건 시청각 이런 감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는 것,
1: 예.
0: 또 현장에서 투표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두 가지인데요. 여전히 아직 문제가
1: 어려워요.
0: 많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특히 사전투표 당시에 현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단체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 사전투표 포함해서 살펴보겠다. 특히 본투표 중심으로 개선안을 살펴보도록 현장에서 지시하는 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1: 예, 예.
0: 이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이 주된 방향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있다면요. 6시까지 신분증 갖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의 도움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시아가 부릅니다. 사랑의 인사.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직지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에서 국가대표 김정남 선수가 6관왕에 올랐네요.
1: 네. 파리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죠. BDH 파라스 소속 김정남 선수가 지난달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P1 남자 공기권총, 그리고 P3 혼성 25m 권총, P5 혼성 스탠다드 공기권총 등 세 번의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P3 혼성 25m 권총, P4 혼성 50m 권총, P5 혼성 스탠다드 권총까지 세 개의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면서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R5 공기소총 복사와 R9 화약소총 복사에서 우승한 광주시청 박승우 선수도 단체전까지 금메달 5개를 따냈는데요. 아쉽게도 R4 공기소총 입사에서는 준우승하면서 6관왕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0: 5관왕에 머물렀군요. 예. 장애인 태권도 간판 주정훈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에서 준우승했죠?
1: 네. 주정훈 선수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회 파라아시아 태권도 선수권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K44등급 남자 겨루기 80kg급 이하급에서 준우승했던 주정훈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같은 곳에서 이어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패러아시안 게임 예선에서는 80kg 이상급에 출전한 임재천 선수가 3위에 오르면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0: 네. 전북 익산시가 장애인 사이클 팀을 창단했네요.
1: 네. 익산시가 강원도 홍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사이클 팀을 창단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원광대병원과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 선수들의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지원 시스템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영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요. 현 국가대표인 박준영과 석호진 등 4명의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0: 네. 자, 롯데케미칼이 국가대표 선수단에 쌀을 후원했다고요?
1: 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9일 국가대표 선수단 쌀 후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를 준비 중인 우리 선수단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롯데케미칼 이 대신 공장 인근 지역 농가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의 또 일환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선수촌 식당에서 네. 이 쌀을 먹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계속해서 비장애 스포츠계 소식입니다. 축구대표팀이 고지대에서 훈련하며 이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평가전에서 무려 5-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반갑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축구대표팀이 5월 31일 미국 유타주 브리검 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전반 40분 김문환의 땅볼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했고요. 또 3분 뒤에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네. 올 시즌 사실 LAFC에서 도움은 많았는데 득점이 없었던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네. 이 원톱으로 나서서 두 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조규성 선수도 두 골을 넣었고요. 네. 황희찬 선수도 페널티킥 골을 뽑아냈습니다. 즉 우리 대표팀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모두 골을 넣었다는 네. 점이 아주 긍정적이었죠. 예, 사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피파랭킹은 102위로 좀 낮은 네, 팀이지만 우리의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또 최근에 연패였잖아요. 네. 좀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 근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그 수비수 조유빈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결국 본선에 나갈 수 없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유빈 선수 이날 경기에서 상대 돌파를 막다가 좀 발목을 삐끗해서 스태프 등에 얹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검진 결과 오른 발바닥, 발꿈치 족저근막 부분 파열 전체 아유.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쉽게도 꿈꿔왔던 월드컵 출전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함께 훈련을 해왔던 전북현대 수비수죠 조휘재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또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도 이날 상대의 좀 위험한 태클을 당해서 예, 좀 있었죠.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행히. 이제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부상으로 좀 전력 손실을 입을까 대표팀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 때문에 걱정했던 황인범 선수 큰 문제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네. 이제 내일 오전 10시죠.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멕시코로 이동을 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의 첫 상대죠. 체코도 26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했죠.
1: 네. 체코는 1일 프라하에서 치러진 코소보와 평가전에서 2-1로 이겼고요. 경기 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명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간 12일 오전 11시에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우리 대표팀과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르는데요. 네. 눈길을 끄는 게 절반이 넘는 17명이 자국 선수로 꾸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10명의 선수가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주요 선수들은 해외파 선수들입니다. 예, 레버쿠젠의 공격수죠. 파트리크 시크. 그리고 네. 대표팀 역대 최다인 89경기에 나선 웨스트햄의 토반시 소우체크. 그리고 리옹의 미드필더 파벨 슐츠가 경기 대상입니다. 네. 특히 체코는 이 190이 넘는 장신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세트피스 득점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세트피스 실점도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과 방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5안타를 때려냈다고요?
1: 네. 1일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5번 타자로 나서서 6타수 5안타 2타점 1득점을 올렸습니다. 예. 이정후 선수 허리 근육통 때문에 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달 30일 콜로라도전에 돌아왔는데요. 네. 첫 경기 4안타, 두 번째 경기 2안타, 그리고 5안타까지 폭발했습니다. 예. 시즌 타율도 드디어 3할대로 다시 올라갔고요. 예. 그동안 4안타를 4번 기록했던 이정후 선수인데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경기 5안타도 기록했습니다.
0: 5안타가 없었군요.
1: 그동안. 네, 그동안 추신수, 강정호, 김하성 뭐 이런 선수들도 5안타를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때려낸 타구들이 굉장히 힘있고 정확하게 날아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코어스필드긴 합니다만 그동안 배럴 타구, 뭐 하드히트 이런 좋은 타구 비율이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이었던 이정후 선수의 네. 스윙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죠. 안세영 선수.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네요.
1: 네, 안세영은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세계 3위죠.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1게임을 따냈는데요. 2게임에서는 9대3으로 앞서다 역전패했습니다. 네. 사실 3게임도 16대19까지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는데 연이어 5점을 뽑아내는 이 안세영 선수의 뒷심이 드러나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 선수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 아시아 개인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까지 올해 4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프로농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선수가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됐네요.
1: 네. KBL은 1일 2026 FA 자유협상 결과 대상 선수 48명 중 22명이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관장의 변준영, 서울 SK 오세근, DB의 정효근, LG 정인덕, 모비스 조현진 선수 등 12명이 원소속 구단에 남았는데요. 변준영 선수는 특히 계약 기간 3년, 첫해 보수 총액 8억 원,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정효근 선수도 계약 기간 2년에 총액 3억 6천만 원에 협상했고요. 정인덕 선수도 계약 기간 4년 보수 총액 3억 5천만 원에 사인했습니다. 박준영 선수는 이제 KT를 떠나서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기간 3년 총액 4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네. 함지훈, 김근현, 차바위 선수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자, 일본의 테니스 스타죠. 오사카 나오미. 프랑스 오픈에서 의상 때문에 논란이 일으켰는데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저는 네. 패션쇼장인 줄 알았어요.
1: 네. 사실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의상이었는데 이제 오사카 선수가 이번에 파격적인 유니폼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1회전에서는 이제 후원사 경기복들을 개조한 코르셋 그리고 주름 치마에 이 황금빛 드레스가 눈길을 끌었고요. 예. 이날 경기에서 패했던 상대 선수가 이 과도한 의상 때문에 경기 흐름이 좀 끊겼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 선수는 이후에도 계속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뭐 운동선수를 뭐 쇼 비즈니스나 엔터테이너라고도 하지 않느냐. 예. 좀 자신이 엔터테이너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한편 이번 대회 우승 후보들이 좀 연이어 탈락하고 있습니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야닉 신네르 선수는 2회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조코비치도 3회전에서 랭킹 32 선수에게 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 좀 더위가 심해서 이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박민지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했네요.
0: 네, 박민지는 5월 31일 더스타 휴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SH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8개로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종 합계 10원 더파로 신인 김지훈 선수를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1: 네.
0: 박민지 선수는 2016년 KLPGA 투어에 합류했고요. 10년 만에 20승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고 구호키 선수와 신지에 이은 역대 세 번째이고요. 뭐 박민지 선수 하면 꾸준한 선수잖아요.
1: 네.
0: 매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고 이 높은 그린 적중률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나라가 20세 이하 육상 경기 선수권 남자 400m 계주에서 우승했어요?
0: 네. 최명진, 김동진, 최성원, 전채민이 나선 한국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39초 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선 기록은 40초 04였는데요. 결선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국 남자 포환 던지기의 간판이죠. 박시훈 선수가 20m 65를 던져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시훈 선수는 주니어 규격인 6kg으로 던진 이번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세운 2011년 기록을 15년 만에 2cm 경신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빅뱅이 부르는 붉은 노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SNS가 만든 건강 판타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는가? 알고리즘이 먼저 구원하는 건강. 예전에는 건강정보가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팸플릿을 뒤적거리거나 적어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두통 원인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정보는 능동적으로 손을 뻗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열고 유튜브를 틀고 무심코 쇼츠와 릴스를 몇 개 넘기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퇴근 후 부기 빼는 법 영상을 3초 이상 보고 지나갔거나 만성피로 날리는 영양제 조합 게시글에서 더보기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날 아침 내 피드는 이미 재편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른다. 대신 무엇을 오래 쳐다보았는지, 어떤 자극적인 제목에서 스크롤을 멈췄는지는 주치의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 결과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의 맞춤형 공포와 해결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아침마다 피곤한 진짜 이유, 간 때문이 아닙니다. 약사들은 절대 안 먹는 영양제 세 가지. 이거 끊고 나서 피부 트러블 싹 사라졌어요. 충격 비포 애프터. 건강정보를 찾아 나서기도 전에 건강 콘텐츠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도 아주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위협적인 얼굴로. 그리고 그 콘텐츠의 한가운데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건강 콘텐츠의 문법. 플랫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건강 콘텐츠에는 일정한 흥행 문법이 있다. 첫째, 1초 만에 꽂히는 공포의 후기다. 유튜브나 틱톡의 쇼폼 영상은 첫 1, 2초 안에 승부가 난다. 그래서 장황한 서론은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시작한다. 이 영양제 당장 갖다 버리세요. 이 신호 무시하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먹이는 것. 정확한 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짧고 강력한 문구다. 인스타그램이 비교를 통해 욕망을 자극한다면 유튜브와 틱톡의 알고리즘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평온하고 이성적인 정보보다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정보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는 식의 뻔한 조언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이 증상 있으면 암 초기입니다. 당신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 지금 당장 이걸 끊으세요. 같은 섬뜩한 썸네일이 선택받는다.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중한 문장도 이 생태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곳에서 신중함은 지루함이고 지루함은 곧 알고리즘의 사형 선고다. 둘째, 포맷의 표준화, 말하자면 워너비의 전시다. 과거의 건강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내 몸의 느낌이 기준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지금 건강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건강은 시각적 스펙이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5운1, 오늘 운동 완료를 검색해보라.
그곳에 있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전시된 몸이다. 선명한 복근, 완벽한 레깅스 핏, 땀에 젖은 채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 소셜미디어는 건강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승인받아야 하는 일종의 수행으로 바꿔놓았다. 샵 모닝 루틴, 샵 건강한 아침, 샵 셀프케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이런 영상이 수백만 개 넘게 올라와 있다. 누구나 카메라와 개성만 있으면 자신만의 건강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틱톡만 해도 샵 헬스 태그가 붙은 영상이 천만 개가 넘고 샵 셀프케어 같은 관련 해시태그까지 합치면 수

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아침 레몬워터부터 저녁에 슬리피걸 목테일까지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기록한다. 너무 사적인 공간도 너무 평범한 일상도 없다. 모든 것이 의례이자 루틴이 된다.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게 연출된다.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미니멀한 화이트톤 주방, 원목 식탁 위에 놓인 예쁜 유리컵, 얇게 썬 레몬 조각, 감각적인 타이포그래피가 박힌 보틀과 알약, 헬스장 라커룸에 무심하게 놓인 단백질 보충제. 카메라는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를 ASMR처럼 담아내고 그 위로 감성적인 자막이 뜬다. 내 몸을 깨우는 미라클 모닝 루틴.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영양제 타임.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제의 성분 함량이나 흡수율이 아니다. 아침부터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여유롭고 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다. 시청자는 영양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가 놓인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를 소비한다. 셋째, 클릭을 부르는 마법의 단어들이다. 디톡스, 리셋, 장 청소, 항산화, 림프순환, 호르몬 밸런스, 코르티솔 관리. 과학적으로는 정의가 모호하거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조절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몸속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고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 직관적인 쾌감을 준다. 정확한 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대신 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지 모르는 독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바로 그래서 나는 이걸 먹었다는 한 줄짜리 후기와 구매 링크로 이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1분 닥터들이다. 주의! 진짜 의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은 복잡한 인체의 생리를 단 60초 만에 진단하고 처방한다. 피곤한가? 부신 피로다. 살이 안 빠지는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집중이 안 되는가? 뇌에 염증이 생겨서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어김없이 쉽고 단순한 기적의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특정 영양제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혈관이 뚫립니다. 기생충 제거 키트로 만성질환을 해결하세요. 이런 주장들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경우가 많다. 영국의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사이언스 워싱을 경고한다. 사이언스 워싱이란 전문 용어를 섞어 쓰거나 관련 없는 논문을 짜깁기에 가짜 정보를 마치 대단한 과학적 발견인 양 포장하는 수법을 말한다. 문제는 이 단순화된 논리가 대중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검사를 해봐야 한다. 원인이 복합적이다 라며 답답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1분 닥터는 원인은 이것 하나, 해결책도 이것 하나 라고 시원하게 말해준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위안은 없다. 비록 그것이 거짓 위안일지라도.

이미지로 포장된 효능.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광고 문구에는 늘 과로치고 깨알 같은 글씨가 따라붙는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개인 채널은 법망의 회색지대에서 훨씬 과감하게 질주한다. 이거 먹고 2주 만에 뱃살 5kg 빠졌어요. 오후 3시만 되면 기절했는데 이거 먹고

야근까지 컸드네요. 병원 약으로도 안 잡히던 염증이 이 조합으로 잡혔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효능 입증이 아니라 개인 체험담이다. 과학의 세계에서 체험담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라는 무대 위에서 몇 가지 장치가 더해지면 이 경험담은 논문보다 강력한 준과학의 권위를 얻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포 애프터 사진이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칙칙한 조명 아래 찍힌 과거의 나. 그와 대비되는 밝은 조명 아래 복부에 힘을 주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지금의 나. 두 사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말 그 영양제 때문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인간은 시각에 지배되는 동물이다. 실제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보다 두 장의 사진이 주는 시각적 대비가 뇌에 내리꽂는 충격이 훨씬 크다. 여기에 딱 이것만 바꿨다는 내레이션이 쐐기를 박는다. 운동은 숨쉬기밖에 안 했고요. 식단은 평소대로 먹었는데 이 효소 하나 추가했다고 라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주기,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같은 수많은 변수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인과관계보다는 A를 했더니 B가 되었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인과성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이 방어기제를 무장해제시킨다.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차가운 과학자의 팩트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내 피드에 등장해 내적 친밀감을 쌓은 인플루언서가 어머, 언니 믿고 한번 먹어봐. 내가 효과 봤다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호소력은 수천 명 대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압도한다. 플랫폼 속에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로 전달된 이야기가 된다. 여러 개를 겹쳐 먹는 루틴이라는 새로운 표준.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 혹은 비타민 C 하나를 생각날 때 챙겨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틴이라는 단어 하나가 섭취 트렌드를 통째로 바꿔놨다. 아침 공복, 유산균 더하기 미지근한 물은 장 깨우기, 아침 식후, 비타민 B군 더하기 비타민 C 더하기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부스팅, 점심 식후, 오메가3 더하기 비타민 D는 지용성 흡수, 운동 전, 아르기닌 더하기 카르니틴은 부스터, 취침 전, 마그네슘 더하기 테아닌 더하기 콜라겐은 숙면과 재생. 유튜브 속 건강한 하루 영상에는 한 컷 안에 대여섯 개의 영양제 병이 동시에 등장하고 약통에 소분하는 탁탁탁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든다.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색색깔로 놓인 영양제들은 이제 건강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종의 건강 인테리어이자 전시용 오브제가 되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정말 그 모든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다. 더 많은 조합, 더 복잡한 루틴을 수행할수록 나는 내 건강을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끊임없이 이 기준선을 높인다. 이 정도는 30대 기본 루틴이에요. 이건 최소한으로 챙겨야 하는 현대인 필수템 5종. 여기서 필수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이 이 정도는 깔아놓고 먹더라는 인상 비평에서 만들어진다. 방송 매체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모든 영양제에 세세한 시간대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다. 방송 작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맷이기도 하다. 보기에도 구성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며 영양제를 하나, 둘,

방바구니에 담는 쪽으로 움직인다. 언제부턴가 내 몸을 위해 비우는 것보다 더하고 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운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더하기의 결과는 통계 수치로 드러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국의 식이보충제, 영양제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94년 약 4천 종이던 시판 제품 수가 오늘날에는 9만 5천 종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영양제를 먹다 보면 그중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몸 상태가 좋아져도 무엇 덕분인지 알 수 없고 속이 더부룩해져도 뭘 먹고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는 건 불안하니 한 번 만들어진 루틴을 바꾸기 쉽지 않다. 줄이려는 순간 마치 나 자신을 덜 챙기는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루틴과 더하기 문화는 인플루언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약사도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규범에 따르게 된다. 다음은 전문가들마저 이 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건강구독사회는 현대인이 건강을 믿고 소비하는 방식을 과학과 심리의 언어로 해부하는 책입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와 마온자로,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 주사, 식탁 위에 필수품이 된 오메가3와 비타민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약과 영양제들은 성행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나 경고의 정확성은 임의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왜 부작용이 명확한 약은 불안해하면서 효능이 불분명한 영양제는 아무 의심 없이 삼킬까요? 언제부터 먹는 것, 맞는 것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고단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약사는 약은 위험하고 영양제는 안전하다는 익숙한 믿음이 SNS,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짚고, 이제는 오히려 효과가 확실한 약이 영양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무엇을 먹고 맞고 믿어야 하는지를 정답처럼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몸을 소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약과 영양제로 몸을 튜닝하는 시대,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낯선 소리에 소초모들의 표정이 변했다. 정확히 목을 조준하고 날린 자신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지 본 연희의 입이 해벌어졌다.

0: 라투스가 날아오는 연희의 화살을 앞발로 쳐낸 것이다. 좀 전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 놈은 다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라투스는 얼빠진 채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두를 쓸어버릴 듯 길고 굵은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에게 달려오던 라투스는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렸다. 그러고는 예진을 걸쳐둔 나무를 향해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소초모들과 달리 연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팔을 들고 라투스의 뒤를 따라 달렸다.
1: 연희야! 안 돼! 참아! 혼자서는 안 돼! 아까 안 됐잖아!
2: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0: 뉴라의 간절한 외침도 무시한 채 연희는 재빠르게 라투스의 뒤를 쫓았다. 화살로 맞히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채로 놈을 놓칠 수는 없었다. 라투스가 예진이 있는 곳에 멈춰서자 연희도 가까운 곳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올린 뒤 팔꿈치와 어깨,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1: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추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유라의 고함을 들은 순간 연희가 서 있는 곳은 더는 숲속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양궁장, 단체전이 진행되던 그곳이 갑자기 연희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초인이라는 오해 때문에 뒤에서 부원들에게 한참 욕을 먹던 때였다.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서 실수가 연발하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친구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연희와 눈을 마주했다.
3: 연희야, 있잖아. 너 개인전은 잘했잖아. 이거 10점 못 맞히면 오늘 이 경기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다 네 탓이라고. 알지?
0: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시합 내내 그랬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 화살이 맞힌 점수는 9점이었다. 그 시합 이후 연희는 초인인데 아닌 척하려고 단체전을 망친 애가 돼 있었다. 개인전은 완벽하게 잘 해냈기에 친구들의 미움은 더욱 컸다. 그때 그 순간처럼 손이 덜덜 떨려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4: 왜 하필 지금...
0: 눈앞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예진을 들고 도망가려는 라투스의 뒷모습이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4: 맞출 수 있을 거야.
0: 연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4: 할 수 있어. 하던 대로 하면 돼.
0: 연희는 허리에 매단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냈다.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순간 뉴라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을 울렸다.
1: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추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헉하며 연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숨의 리듬이 깨지는 동시에 연희는 화살을 놓쳤다. 화살은 숲을 가로지르며 날아가 라투스 옆에 나무에 박혔다. 누군가 뒤에서 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연희의 귓가를 스쳤다. 라투스의 어깨에 매달린 예진이 순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살려달라는 듯 소리를 질렀다. 연희는 다급히 다시 화살을 뽑아들어 라투스를 겨냥해 쏘았지만 허사였다. 화살은 라투스를 스치며 날아가 버렸고 라투스는 너무나 빠르게 소초모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연희의 손은 계속 덜덜 떨리고 있었다.

0: 충격적인 사실과 단체전에서 했던 실수가 또 한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이 맴돌고 있었다. 연희는 옆에서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는 유라에게도 할 말이 없었다. 초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였다.
1: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가 라투스가 도망갔어요?
2: 내가 무리하지 말랬는데 혼자 잡을 수 있다고 뛰어가더니 이렇게 됐어. 대체 저길 쏜 이유가 뭐야 너? 정확히 라투스를 맞췄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쏘면 또 튕겨내기라도 할 것 같았어? 내가 그러니까 기다리랬지.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지.
0: 유라가 쉴 틈 없이 쏘아붙였다. 연희는 얼빠진 표정으로 유라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1: 다른 데를 쐈어? 연희가?
0: 현우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1: 연희야, 혹시 다른 데 쏜 게 아니라 못 맞힌 거야? 아니지?
0: 예상치 못하게 전곡을 찌른 현우의 질문에 연희는 더욱 할 말이 없어졌다. 유라마저 입을 다물었다.
3: 재령아! 빨리 오라고!
0: 효석이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다. 효석이 있는 곳을 보고 다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쓰러진 란주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 괜찮아? 란주 괜찮냐고?
3: 몰라. 나 손이 너무 떨려서.
2: 비켜.
0: 유라는 눈물 범벅으로 손을 떨고 있는 효석을 밀치고 란주에게 가까이 갔다. 라투스의 발톱은 옷을 찢고 란주의 몸에 깊은 상처를 냈다. 구르며 다친 것인지 얼굴도 긁혀 피투성이었다. 줄줄 흐르는 피를 본 채령이 란주의 팔과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란주의 몸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후 뜻밖의 조 은광구 청소년 실종사건 수사팀에 지후와 일부 퍼스트, 세컨드 요원들이 추가되자 수사에 조금씩 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 실종됐다 살아 돌아온 장서윤의 말에 의하면 실종사건의 범인은 초대형 라투스였다. 하지만 서윤이 목격한 놈의 모습은 일반적인 라투스의 생김새와 달랐다. 지능도 보통의 라투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았다. 지후는 대형 라투스와도 전투를 벌여본 요원이었다. 대형 라투스는 중형과 개체별 특성이 꽤 다르다. 놈이 머무른 곳의 흔적들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지후는 이 라투스가 최소 대형 이상의 변종임을 확신했다. 중형 라투스는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를 매우 좋아해서 놈들이 머무른 곳에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의 흔적이 꼭 있었다. 이 라투스의 네스트에는 오로지 잡아먹힌 동물들과 실종자들의 시체만 있었을 뿐 음식물 쓰레기의 흔적은 없었다. 중형 라투스를 나름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이놈이 머리를 쓰는 변종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예진이 실종된 뒤 지우는 이예진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하며 예진과 라투스가 만났을 경로를 추측했다. 그리고 대형 라투스를 잘 아는 요원들과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수사에서 태곤을 제외하자 이제껏 왜 이렇게 막혔나 싶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초대형 라투스였다. 놈은 치밀하게 자신의 발자국과 흔적을 지워뒀다. 흔적이 있어서 뒤쫓

0: 있다 보면 중소형 라투스의 서식지가 나오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은광천 근처의 두 번째 경로를 조사하던 중 지후와 일행은 강둑에서 놈이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을 발견했다. 출입 불가 지역인 천변숲을 둘러쳐놓은 철조망의 윗부분에 찢어진 미래여고 교복이 걸려 있었다. 그렇게 숲으로 들어가자 뜨문뜨문 놈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놈은 영리한 편이니 주의하라는 특별 지시를 요원들에게 내렸다. 그리고 A와 B 두 팀으로 나뉘어 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A팀을 데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을 무렵 악을 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고? 이예진이 살아있는 것인가? 지우는 요원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우의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라투스와 이예진이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무리와 낯익은 여자아이 하나였다. 아이들은 지후와 A팀이 금방까지 다가왔는데도 쳐다보지 않았다. 낯익은 여자아이는 계속 가운데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있었다. 팀원들이 다가가려 하자 지후는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다. 이윽고 낯익은 여자아이가 건너편에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1: 야, 성난주!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0: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반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누워있는 여자아이 귀에 냅다 소리를 질렀다. 잠깐 정막이 흘렀다.
2: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0: 누워있던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이쯤 되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목을 가다듬고 낯익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3: 채령.
0: 확신이 없는 지우의 목소리에 긴 머리카락의 소녀가 돌아섰다. 소녀의 얼굴을 확인한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채령도 놀라기는 매한가지인 듯했다.
3: 언니? 네가 왜 여기에?
0: 지우는 머리가 멈춘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냥 놀란 채로만 있을 수 없었다. 지우만큼이나 놀란 다른 요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상황을 얼른 정리해야만 했다.
4: 여기는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하나 있네.
0: 굵직하고 능글거리는 불쾌한 목소리. 태곤이었다. 출동팀에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태곤은 B팀과 함께 우거진 풀숲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채령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모습이 매우 수상했다. 요원복을 차려입은 태곤이 위압적으로 묻자 채령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고 태곤을 본 채령의 얼굴은 확 일그러졌다. 채령이 왜 태곤을 보며 불쾌해하는지 지우는 의아했다. 조금은 어리빠진 얼굴로 지우는 채령과 함께 있는 일행을 바라봤다. 그들은 각자 못을 박아놓은 강목과 어설프게 만든 방패를 쥐고 있었고 한 명은 심지어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다. 한 남자의 주변엔 고양이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장서인이 구출된 배수로굴에서 중형 라투스를 처치한 이들, 즉 감식 결과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5: 우선 손에 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건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요.
0: 지후의 말에 채령이 고개를 돌려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6: 그쪽이 누군데 우리가 설명해야 하죠?
0: 쇼컷을 한 여자아이가 냉랭하게 말하며 아이들에게 고개짓하자 아이들은 눈에 띄게 한 발짝씩 자꾸만 뒤로 물러났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범초본 사원증을 꺼내 들어보였다.
5: 우린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이제 손에 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0: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지후와 요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2: 지금이야!
0: 채령이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지후와 태곤 일행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아이들 사이에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채령이 달리는 것을 본 태곤과 지후 그리고 요원들도 그들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B팀 중 빠른 달리기가 능력인 제로 요원이 금세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맨 앞에 있는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허리를 붙들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여자아이가 요원에게 각목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먹였다.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당황한 요원은 놀라 남자아이를 놓쳤지만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려 B팀 요원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의 머리도 두들겨 패고 있었다.
7: 야야야! 성난주! 나야! 나!
0: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는 요원의 소나기에서 남자아이를 잡아 뺀 뒤 무성한 풀숲 안으로 함께 모습을 감췄다. 잠시 보이지 않던 그들은 어느새 하나 둘 철조망 건너편 뚝으로 넘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우보다 한 발 앞서 달리던 이평화 제로가 도망치려던 남자아이의 한 발을 염력으로 잡아당겼다. 남자아이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나가려다 평화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어당겨졌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엄마 아들 이 김유신 풍월주 될 거야.
1: 신라의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신라 최대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미실이 있었다.
2: 날 어모해. 네가 날 어모한다면 총대는 내가 맨다.
3: 남편보다도 손주보다도 내 배 앞에 낳은 내 아들이 최우선이죠.
4: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3: 왕후마마. 귀에 로얄젤리, 로얄젤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5: 오늘 밤도 이곳으로 납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0: 옐로
1: 경고
0: 레드
1: 퇴장 퇴장 경고 퇴장
2: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실
0: 감히 이 미실에게 독수 공방을
2: 진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당시 권력점이 있다는 모든 왕족과 귀족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실을 향해서

0: 추파를 던졌던 진지황.
1: 내가 왕이 되면 왕후는 당신이야.
0: 미실이 왕후의 자리를 놓고 협상을 해올 때도 진지황은 진심으로 미실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진지하게.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니든 뭐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0: 진주왕을 믿고 연대했던 미신. 그러나
1: 지난주, 지난주도 이번 주까지 3주째야 내놓으라는 왕후 자리도 무소식이고, 3주 동안 애꿎은 내 허벅지만 찌르게 만들다니.
0: 왕이 되고 난 뒤 확실하게 취향과 이상형이 달라진 진지왕.
2: 공주님.
3: 깜짝이야. 공주란 왕실의 우궁을 퉁쳐서 부르던 호칭이다.
2: 우리 아름다운 공주님 안에 계시죠?
1: 아, 왜? 내가 저놈의 궁주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2: 기다리시던 업체 사람 도착했습니다.
1: 당장 드리거라.

0: 어린이 좀 만져.
1: 아, 둘, 여섯, 넷, 열, 열둘, 열. 아니, 이 사진들이 전부 많기도 많구나.
0: 자, 이쪽은 전하와 새롭게 내통을 시작한 여인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오래된 여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은 제 사진이에요. 이쁘죠?
2: 진주왕과 여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잔뜩, 어? 그야말로 잔뜩 들고 들어온 전문업체 소속의 파파라치. 근데 지 사진은 왜 들고 돌아?
1: 아니, 여자와 마트에 가서 손수... 카트를 끌어?
0: 아, 예. 자, 이것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 핸드백 들고 기다리는 전화고요. 아니.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여자 운동화끈 묶어주는 거고요.
1: 여자 앞에서 허리를 굽히다니.
0: 그리고 이것은 전화의 손수건으로 여자 머리 묶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자장가지네.
1: 아이고, 지가 현빈이야. 뭐야, 이 손에 집 반에 반도 못 따라간 애를 데리고 뭐하는 거야.
0: 야,
1: 거지?
0: 이것은 손가락 하트 힘을 라지 미줌. 아, 제가 지금 골고루 찍었어요. 아, 이거 어디있더라.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제 사진이고. 아이고, 이것도 제 사진이네요.
1: 뭐야?
0: 어? 자, 아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사진인데, 비 오는 날 여자와 도포 뒤집으시고 100m 달리기 하는 전화예요.
1: 진짜 쟁쟁한.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0: 예?
1: 이것들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0: 아이고, 뭐? 이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1: 아니, 죽을 죄가 아니라 누가 예쁘냐고. 얘들하고 아이고. 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이 말이야.
0: 알려주십시오.
1: 아니, 누가 너 죽인데?
0: 어? 이번 3월 초등학교 입학입니다.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1: 아니, 누가 죽인데? 아니, 누가 뭐라는 거야 얘. 아주. 아니, 누가 예쁘냐고.
0: 우리 집 가훈이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1: 어?
0: 살려주세요.

0: 너라면 어쩌겠느냐?
1: 하, 찢어져야죠. 아픔은 따르겠지만 찢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0: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 아니고 아이 말고 어이 네 남자친구가
1: 예 군주님
0: 다른 여자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막 머리도 막 묶어주고
2: 비용년 난 조부를 뒤집어주고 100m 달리기
1: 달렸어요?
0: 달렸다면?
1: 끝장이죠! 비 오는 날 도포 뒤집어 쓰고 여자랑 뛰는 거! 일종의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0: 그 정도야?
1: 로맨틱 코미디 멜로드라마에서 아직까지도 남주와 여주가 비 오는 날 뒤집어 쓰고 슬로우 모션으로
0: 알지 않아. 글씨 한석규 씨구나. 조인석 손예.
1: 그러니까요.
0: 조인석이네. 조인성 손예진 말이야.
1: 예.
0: 그런 놈하고는 일찌감치 헤어진.
1: 네.
0: 나라고 왜 그걸 모르겠느냐.

0: 좋게 말씀드릴 때 날짜를 잡으세요, 전하.
1: 아, 나는 진짜 아닌데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0: 언제부터 그렇게 여론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1: 안 그래도 조카 왕위를 스트랬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끊이질 않은데 아버지의 후궁을 왕후에 앉힌다고 하면
2: 즉위한 후에
1: 내가 왕이 되면 왕후는 당신이야.
2: 미실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시에 스캔들 자판기가 돼버린 진지왕.
0: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잘되면 남 탓이 못되면 전하 탓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요. 그러니 여론이고 뭐고 눈치 볼 거 없이 이 미실하고의 약속부터 지키세요.
1: 이봐요, 미실. 당신 이 뾰로 통한 얼굴이 오늘은 더욱더
0: 어디서 수작입니까, 전하? 난 전하와 공사만 남은 사람입니다.
1: 무슨 그런 차가운 말씀을
0: 그렇게. 딱 일주일. 오늘부터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1: 일주일? 석 달은 줘야 어떻게 제가...
0: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하. 그럼 전 이만 무릎까지 끈 있는 신발 사러 가야 해서.
1: 미실! 나도 못 신어본 신발을. 내가 왕인데!
2: 아들이 왕이 되자 왕후에서 태후마마가 된 사도태후.
3: 미실아, 전하께서 석 달을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석 달을 기다려야지. 꼴랑 일주일을 기다려놓고.
0: 꼴랑 일주일이라뇨.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전하께서 왕후를 공식 제정하지 않는지. 이쪽 바닥에 고수이신 이모님이 모를 리가 없으실 텐데요.
3: 미실아,
0: 전하는 나를 왕후에 앉힐 마음이 없는 겁니다.
3: 사내는 날 짐승과 같아 잡으려고 쫓으면 쫓을수록 멀리 달아나지.
0: 지금 이 미실한테 남자 꼬시는 법이라도 가르치시는 겁니까?
3: 지금은 전하께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궁사가 다망하시지만 주변이 안정되면
0: 탄핵! 전하를 탄핵해야겠습니다.
3: 미실아,
0: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시니 미리 귀띔은 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3: 네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야.
0: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시죠.

0: 진지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실은?
1: 진지왕을 탄핵하라!
2: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0: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진지왕의 탄핵을 거론했고 그 결과
3: 저희 어린이 판정단 그리고 어린이 재판관 모두가 의견이 일치

0: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피천구인 제25대 진지왕 파면하겠습니다. 망치 꽝꽝꽝.
1: 재위 3년 만에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돼서 폐위되는 진지왕.
2: 아직도 안 나갔어. 전화 방 빼셔야겠어.
3: 환관, 아니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2: 6시가 내 퇴근 시간이니까 5시 55분까지는 부탁해요.
3: 야, 환관, 야! 야, 그래도 I am 킹왕짱!
1: 진지왕이 폐위되자 어리다는 이유로 숙부 진지왕에게 왕위를 갈취당했던
4: 신라 제26대 왕 진평왕입니다.
1: 여전히 미성년자인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5: 잘하셨습니다, 전하. 지금부터는 PC방 가셔도 좋습니다.
0: 오케이!

0: 아니면 킹왕짱, 킹왕짱. 허여.
1: 전하, 그러니까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어야지요. 미실 이명호.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함양선비문화탐방로를 찾아갑니다. 함양선비문화탐방로는 화림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탐방로인데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이맘때 함양선비문화탐방로를 걸으면 실록과 함께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함양선비문화탐방로는 두 개의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구간은 화림동 계곡의 거현정에서 농월정까지 이어지는 6km 길이의 탐방로고요. 2구간은 농월정에서 오리숲까지 이어지는 4.1km 길이의 탐방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거현정에서 농월정까지 이어지는 1구간을 걸어보겠습니다. 함양선비문화탐방로 1구간의 출발지는 화림동 계곡 상류에 있는 거현정입니다. 거현정은 계곡과의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전혀 위태롭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의 자연미를 살리려고 기둥의 길이를 조금씩 달리한 지혜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찍이 거현정의 아름다움에 반한 조선 후기의 학자 임헌회는 영남의 승경 가운데 안의삼동이 최고이고 안의삼동의 승경 가운데 화림동이 최고이고 화림동의 승경 가운데 최고는 거현정이다라는 찬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거현정이라는 정자 이름에는 자연 속에 응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응거하던 조선 중기의 학자 화림재 전시선은 1640년 무렵에 억새 정자를 짓고 화림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고종 때인 1872년에는 화림재 전시서의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정자를 짓고 거현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현정에 이어 만나게 될 정자는 군자정입니다. 거현정에서 150m쯤 떨어져 있는 군자정은 화림동 계곡에 있는 정자 가운데 가장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함양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작가인 일두 정효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두 정효창은 틈이 날 때마다 처가가 있는 봉전마을을 찾아와서는 화림동 계곡의 영규대라는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요. 훗날 이 마을에 살던 정선 전 씨 후손들이 단단한 바위 위에다 군자정을 세웠습니다. 거연정과 군자정을 지나면 본격적인 계곡 산책로를 걷게 됩니다. 두 정자 사이에 있는 다리인 봉정교를 건너면 고즈넉한 탐방로가 나타나는데요. 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번에는 화림동 계곡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정자인 동호정에 이르게 됩니다. 정자 이름인 동호정은 정만리의 호인 동호회에서 따왔습니다. 동호정은 정자 자체도 잘 보존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정자 바로 앞에 있는 너럭바위가 유명합니다. 차이람이라고 불리는 동호정 너럭바위는 오랜 옛날부터 함양의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함양 선비 문화 탐방로 1구간이 끝나는 지점인 동월정은 화림동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손꼽히던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3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요. 12년 만인 2015년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조선 인조 때 도승지를 지낸 지족당 박명부가 지은 동월정은 정면보다는 계곡 하류 쪽에서 가느다란 물줄기들과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무척 운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1구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민심의 선택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득표 상황 전해드리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사과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0: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투표소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해당 투표소에 추가 이송된 투표용지 수, 투표 마감까지 지연된 시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과 관련된 규정,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실 국장이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사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시각 득표 상황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서울입니다.
2: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시장 개표율 현재 0.3%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3%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4.8%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경기지사입니다. 개표율 5.8%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 48%.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46.1% 득표율로 2위입니다.
2: 다음은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1위입니다. 51.7% 득표율.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7.4%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4.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1.1%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7.4% 득표율입니다.
2: 자, 다음 경남지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6.7%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현재 51.1% 득표율로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2위입니다. 48.9% 득표율입니다.
1: 울산시장입니다. 개표 1.2%까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59.9%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김두경 후보 35.2% 득표율로 2위입니다.
2: 다음 대구시장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4.9% 개표율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1.2%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7.8%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경북지사입니다. 개표율 8.6%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득표율 68.3%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득표율 31.7%입니다.
2: 다음은 전남 광주시장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8.7%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82%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2%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전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0.8%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후보 득표율 53.1%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득표율 40.5%로 2위입니다.
2: 다음 대전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6%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9.6%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48.1%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다음 세종시장입니다. 개표율 6.5%. 1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득표율 53.1%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득표율 43.5%로 2위입니다.
2: 다음 충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4.2%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8.1%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41.9%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충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2.9%,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득표율 54.1%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득표율 45.9%입니다.
2: 다음 강원지사입니다. 개표율은 10.3%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4.6%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5.4%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제주지사입니다. 개표율 18.4%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0: 위성곤 후보 득표율 59.2%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문성윤 후보 득표율 37.3%입니다.
1: 다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평택 을입니다. 개표율은 1.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5.5% 득표율로 1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0.5%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경기 안산 갑입니다. 개표율 5.1%.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득표율 49.2%입니다.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가 45.8%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다음 경기 하남 갑입니다. 개표율은 2.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65.3%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용 후보 32.9% 득표율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대구 달성입니다. 개표율 16.4%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68.9%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득표율 31.1%입니다.
1: 광주 광산 을입니다. 개표율은 2.2%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66.8% 득표율로 1위,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12.3%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입니다. 개표율 17.5%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 득표율 68%, 2위는 무소속 김종회 후보 득표율 32%입니다.
1: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개표율은 1.4%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 56.6%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 39.1%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제주 서귀포입니다. 개표율 21.9%까지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득표율 52.9%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득표율 47.1%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전국의 시선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모여졌습니다.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결과를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3, 2, 1
3: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은 11곳에서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1위하는 거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곳은 물론 충청권 4곳까지 중원에서 모두 우세했고, 전남 광주와 울산, 경남 그리고 제주까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거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경북에서만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로도 당선자 예측이 어려운 초박빙 접전지 대구와 부산, 강원, 전북 네 곳이었습니다. 1, 2위 후보 오차범위 내지만 부산과 강원은 민주당이, 대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일단 예측됐습니다. 전북에선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앞서는 걸로 예측됐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입니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경합지를 국민의힘이 모두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1곳, 과반 이상을 넉넉히 달성합니다. 반대로 경합지에서도 민주당 승리가 이어질 경우 최대 15대 1이라는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결과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 성적표의 기준이 될 서울과 부산의 예측 결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였던 서울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밖 5.4%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던 부산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직전 진행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서울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될 걸로 조사됐습니다. 접전지가 워낙 많아 개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입니다.
4: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았던 부산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 역시 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50.2%, 국민의힘 박형준 48.3%로 1.9%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전례 없는 초접전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0.8%포인트 차이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우상호 51.3%, 국민의힘 김진태 48.7% 역시 승패를 예단하기 힘든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선거 전 초반부터 격전지로 꼽혀온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48.5%, 무소속 김관영 46.3%,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접전 양상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격전지 두 곳 출구조사 결과도 모두 접전입니다. 부산 북구 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단 1%포인트 격차로 예측됐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3위를 기록할 걸로 조사됐습니다. 5파전 구도 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1, 2, 3위 후보가 나란히 30% 이상 득표할 걸로 조사되며 초접전 양상입니다. 경합지역의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0: 오늘 투표 열기 매우 뜨거웠습니다. 잠정 투표율 6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2위입니다. 자, 방준영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기자. 네, 최종 집계율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 네, 이번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집계 중인데요. 다만 저녁 9시 기준 61%를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제1회 지방선거 68.4%보다는 낮지만 지난 2018년 60.2%보다도 높은 지방선거론 역대 두 번째 투표율입니다. 오늘 하루 매 시간마다 중앙선관위 투표율 집계에선 동시간대 역대 최고를 기록하거나 지난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30일 치러진 사전투표 역시 23.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는데요. 이처럼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투표율이 높았던 건 진보 보수 진영, 여야 지지층 모두가 결집해 투표장으로 나온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여야가 해석한 원인은 서로 달랐는데요. 여당은 주식시장 상승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해석했고요. 반대로 야당에선 공소취소 특검법 등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반영된 표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세대가 판세를 가를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K-터치 김우준 기자 나와주시죠.
6: 네, 지금부터는요. 출구조사에서 나온 성별, 연령별 표심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20대 이하와 30대는요.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더 많았고요. 40대, 50대는 정원호 후보, 그리고 60대와 70대 이상은 다시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는 비율이 더 많은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50대에서 득표율이 오세훈 후보보다 높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30대와 20대 이하의 젊은 층들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지금 59.7, 56.8, 이 정원호 후보보다 이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한 20%포인트 안팎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선거를 볼 때요.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화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통념을 비춰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지금 빗겨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20대 이하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20대 이하의 이 보수화 흐름은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4년 전 그 2022년 대선 때부터 20대 이하에서는 보수화 성향의 후보를 뽑았던 비율이 계속 좀 앞서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요. 그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지금 20대 이하의 이 보수화 흐름이 이번에도 좀 명확히 관측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40대 이상 먼저 보시면 됩니다.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 간의 이 성별에 대한 표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볼 수 있죠. 이 그래프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같은 경우를 볼게요.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표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이하는 오세훈 후보를 75%, 그리고 여성은요, 정원호 후보를 48% 이렇게 뽑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 20대 남성의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4년 전에 이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도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20대 이하의 남성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했던 답했던 비율이 지금 현재 같은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요, 75로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0대 이하의 남성의 오세훈 후보의 지지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단단하게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누구보다 초조하게 이 방송을 지켜볼 곳은 각 당의 선거 상황실일 겁니다.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자, 이지은 기자,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 먼저 들어볼까요?
7: 네, 지금은 상황실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히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오후 6시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두 이곳에 모여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이 11곳에서 우세하고 특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앞선단 결과가 나올 때는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가 0.8%포인트 차 초박빙이란 결과가 전해질 때는 큰 박수가 함께 나왔습니다.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내내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다 자리를 떴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에도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등 3자가 접전 중이란 경기 평택을 출구조사엔 침묵이 흘렀고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경합이라는 발표엔 다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8: 일 잘하는 이재명
9: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입니다.
8: 힘을 실어주는 그런 민심이 확인된 예측조사 결과다.
7: 민주당은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0: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한 곳 우세로 나왔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10: 네,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만큼 다소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대부분 자리를 비웠고 일부 당직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오후 6시 이곳에서 K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경북 한 곳에서만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상황실에는 적막이 흘렀습니다. 특히 대구에서조차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도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만 응시했고 40여 분 만에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개표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 함께 열심히 해준 후보들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조사 결과를 두고는 원래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은 곳들이었다며 서너 곳이라도 되면 매우 좋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서울의 개표는 일단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혁신당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출마한 평택을 개표 결과가 가장 관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 네,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당직자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평택을 조국 후보 예측 1위라는 결과를 보고 잠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평택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에게 담담하게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13: 지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 기쁘고
9: 조국 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입니다.
12: 조 후보는 지지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선 일단 선거사무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뒤에 다시 선거사무소를 찾을 걸로 보입니다.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 세 후보가 예상 득표율 1%포인트 미만으로 혼전 양상입니다. 출구조사에서도 당선자 예측이 어려운 만큼 개표 막바지 무렵에서야 당선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서황진 혁신당 선대위원장은 조 후보가 선거 막바지 흐름을 잘 만들어왔다고 본다면서 최종 승리할 걸 믿는다고 기대했습니다. 혁신당은 평택을 외에도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곳의 후보를 냈는데 약 6, 7곳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접전지가 많아 각 당 모두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실 분위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입니다. 이 시각 득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5.5% 득표율로 1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0.5% 득표율 2위입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30.2% 득표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 5.1%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득표율 54%입니다. 2위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득표율 38.4%입니다. 3위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7.7% 득표율입니다.

0: 여기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가 숨쉬는 곳 국립중앙박물관에 마련된 K존입니다.
1: 저희는 이곳 K존에서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배경으로 개표 초반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저희 옆에 보이는 이 유물은요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방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해놓은 명부입니다.
1: 이 역사적인 책장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면서 이 시각 전국 시도지사 선거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가장 먼저 수도권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3.6% 현재 1위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4.1%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49%의 득표율로 현재 1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45.2%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0: 네, 수도권의 또 다른 승부처 인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6.3%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2.9%로 현재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 부산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51.9%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6.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이어서 경남지사 선거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1.2%로 현재 1위고요. 민주당 김경수 후보 48.8%의 득표율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다음은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 55.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39.1%로 뒤를 잇고 있네요.
0: 네, 대구시장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3.8%로 1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5.2%로 현재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6.2%로 현재 1위를 기록 중이고요.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33.8%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0: 이어서 호남권 민심 알아봅니다. 전남 광주시장 민주당 민영배 후보 81.6%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2%로 2위입니다.
1: 다음은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52.9%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0.8%입니다.
0: 중원 민심 알아봅니다. 대전입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 51.9%로 1위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45.9%로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세종입니다. 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55%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41.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만나볼 지역은 어딜까요? 충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7%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3%의 득표율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이어서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용한 후보 53.8%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6.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5.3%로 1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4.7%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다음은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는요, 민주당 위성곤 후보 60.1%를 득표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36.5%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지방관리들의

0: 한국 후보 50.2%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 44.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경기 하남 갑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65.3%의 득표율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용 후보 32.9%로 현재 2위입니다.
0: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부산 북갑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53%로 개표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4%입니다.
1: 네, 이어서 대구 달성도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66.6%로 1위,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33.4%로 현재 2위입니다.
0: 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광주 광산 을입니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가 66.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배수진 후보가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만나볼 지역,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입니다. 개표 초반 박지원 후보 67.5%로 현재 1위, 무소속 김종혜 후보가 32.5%의 득표율로 현재 2위입니다.
0: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55.4%로 1위를 기록 중이고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39.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1: 이어서 제주 서귀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52.8%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7.2%로 현재 2위 기록 중입니다.
0: 네, 이렇게 1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도 알아봤습니다.
1: 지금까지 K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이번 선거에서도 연령별로 성별로 표심이 갈렸습니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은 투표 때 국정운영평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심층 출구조사 결과 뜯어보니 연령별로 표심이 갈렸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답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4, 50대에선 민주당 찍었다는 응답 70%에 가까웠습니다. 60대는 오차범위 내였고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후보 선택이 더 많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쪼개보면 같은 세대 안에서도 표심 차이 드러납니다. 20대 이하 남성은 55.8%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는데 20대 이하 여성은 25.7%만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20대 이하 남성은 33%, 여성은 66.4%였습니다. 30대 남성 역시 국민의힘에 투표했던 응답자가 민주당 투표 응답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30대 여성은 민주당 찍었던 응답 63.5%로 국민의힘 32.5%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선 성별에 따른 표심 차이 크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때 국정 운영 평가를 고려했는지도 물었더니 고려했다 75.9%, 고려하지 않았다 17%로 나타나 이번 선거 국정 운영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연령별로 모두 고려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부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 중 어떤 성격이느냐고 물었을 땐 각각 49%, 42.9%로 안정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심층 출구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투표자 3,756명을 등간격으로 추출해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곳 교육감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됐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예측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1곳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혜린 기자입니다.
4: 전국 16곳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 10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3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각각 승리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세종과 제주, 경남 세 곳은 경합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진보교육감 9곳, 보수교육감 8곳으로 균형을 잃었던 것과 달리 크게 달라진 예측 결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현직 교육감 13명 중 9명이 당선되는데 이번에도 현직 교육감 강세 현상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서울에선 현직 정근식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에 통합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현직끼리 맞붙어 관심을 끌었는데 전남 교육감을 맡고 있는 김대중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0: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인천은 현직 교육감의 3선 도전인데 모두 우세한 거로 나타났고 사상 최초 4선에 도전한 부산의 김석준 현 교육감은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두고 유권자 관심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 토론회를 늘려 유권자에게 정보를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지금 교육감은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우리 백년대계 교육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0: 오늘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10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7에서 4.1%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2: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개표율 1.9%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5.5%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경기지사입니다. 개표율 9.9%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득표율 49.8%. 2위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득표율 44.4%입니다.
2: 다음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 2.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6.8%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42.2%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9.5%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득표율 52.1%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득표율 46.3%입니다.
2: 경남지사입니다. 개표율 11.7%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1% 득표율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8.9%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울산시장입니다. 개표율 6.6%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득표율 53.4%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41.4% 득표율로 2위입니다.
2: 대구시장 개표율 9%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3.9%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45.1% 득표율 2위입니다.
3: 경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3.4%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득표율 65.8%, 2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득표율 34.2%입니다.
2: 다음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6.1%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81.8%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1%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전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5.6%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득표율 52.4%, 2위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득표율 41.3%입니다.
2: 대전시장입니다. 개표율 7.6%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5.3%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42.6%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세종시장입니다. 개표율 9.9%, 1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득표율 54.4%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득표율 42.2%입니다.
2: 충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7.7%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7.9% 득표율로 1위, 2위는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입니다. 41.1% 득표율입니다.
3: 충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9.3%,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득표율 52.9%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득표율 47.1%입니다.
2: 다음 강원지사입니다. 개표율은 16.2%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4.4%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5.6% 득표율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제주지사입니다. 개표율 25.3%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득표율 60.8%, 2위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득표율 35.9%입니다.
2: 오늘 투표 종료 2시간 열흘 앞두고 서울 동남권의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기표까지 등장했지만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늦어지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배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투표장 안팎에선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5: 이거 안 하시겠다는 말이 지금 얼마나 부적절한 일입니까?
4: 인근의 또 다른 투표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구 등 서울 동남권 1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6: 야, 이게 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하는 건 살다 보니 처음 봤고.
4: 일부 투표소엔 투표 용지가 추가로 지급됐지만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하기 전에 또다시 투표 용지가 바닥났습니다.
7: 50명을 일단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8: 그다음은요?
7: 그다음은 어떻게?
8: 그다음은
7: 또 우리 상불 지시를 받아야죠.
4: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주기도 했지만 투표 중단은 계속됐습니다.
9: 애초에 유권자 수의 절반을 갖다가 출력해놓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이 참 참담합니다.
4: 결국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고
10: 4, 3, 2, 1
4: 제9회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투표 대기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잠시 대기줄을 벗어났던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1: 시간 기다리다가 밥먹이고 왔어요. 저희가
12: 제가 여기 3시부터 있었는데 끝난 거예요?
13: 말이 안 되잖아.
4: 일부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오늘 뉴스 시작과 더불어 선관위의 사과 성명 발표 장면 보셨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 유린 사태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14: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서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고만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겁니다.
15: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16: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14: 다만 투표용지를 급히 공급해 대기 중이던 유권자는 마감 시간 뒤에도 정상 투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14: 보수민심 강한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 중단 사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꼭 투표해달라 당부하면서 국민 참정권을 강탈한 헌정 유린 사태라고 강한 어조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17: 투표율이 높아지자
16: 정의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17: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4: 투표용지 준비는 선거관리의 기본이다. 변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8: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책임자 문책에 관해서 의원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임을.
14: 민주당도 선관위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2: 자, 다시 한번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개표율 2.8%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5.2%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위입니다. 32.5% 득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경기지사입니다. 개표 10.8%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득표율 49.9%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득표율 44.3%입니다.
2: 다음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은 2.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1위입니다. 57.5% 득표율.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41.5%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10.3%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득표율 51.8%. 2위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득표율 46.7%입니다.
2: 경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12.3%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0.6% 득표율로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49.4%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울산시장입니다. 개표율 10.7%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득표율 52.4%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득표율 42.6%입니다.
2: 다음 대구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0%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4.1%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4.9%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경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5.3%, 1위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득표율 65.5%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득표율 34.5%.
2: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7.3%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81.8%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전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6.9%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후보 득표율 52.5%입니다. 2위는 무소속 김관용 후보 득표율 41.4%입니다.
2: 다음 대전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0.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8.5%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39.4% 득표율로 2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세종시장입니다. 개표율 10.9%, 1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득표율 54.2%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득표율 42.5%입니다.
2: 충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위입니다. 58.2% 득표율, 국민의힘 김태영 후보 41.8%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중국지사입니다. 개표 22.4%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득표율 54.2%, 2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득표율 45.8%입니다.
2: 강원지사입니다. 개표율 18%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4.6%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5.4% 득표율로 2위입니다.
3: 제주지사입니다. 개표율 29.2%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61.1% 득표율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득표율 35.6%입니다.
2: 다음은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개표율 3.5%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위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입니다. 36.7%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3.7%, 3위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24.7%입니다.
3: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 5.1%, 1위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득표율 54%입니다. 2위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득표율 38.4%, 3위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득표율 7.7%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동나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개표에는 문제가 없는지 서울의 개표소를 연결하겠습니다. 허유진 기자, 개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9: 저는 지금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3시간 전쯤 첫 투표함이 도착해서 개표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용지가 부족해 투표 절차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에서는 개표가 시작하긴 했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라 개표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투표율은 2.98%입니다. 서울에는 이곳을 비롯해 개표소가 자치구별로 하나씩 모두 25곳에 마련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을 포함해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개표 절차를 보면 우선 테이블에 이 7장을 펼쳐놓고 색깔별로 분류한 다음 투표 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후 선거 사무원분들이 이 투표 용지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치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의 최종 점검까지 거치면 개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현장엔 1,000명 가까운 개표 사무원들과 약 80명의 참관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이르면 자정쯤, 후보 간 격차가 팽팽한 경우에는 내일 새벽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산 개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원 기자, 개표 작업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20: 네, 투표가 끝난 지 이제 4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이곳 부산 동래구 개표소에서도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곳 동래구 개표소를 포함해 모두 16곳에서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면서 부산의 경우 부산시장 선거 개표율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부산 지역 최종 투표율은 62.1%를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합으로 나타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시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북구갑 국회의원

0: 의원, 구군 기초단체장 16명, 광역의원 48명, 기초의원 182명 등 모두 249명을 뽑습니다. 부산시장과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합 중인 만큼 당선 윤곽은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래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선거 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 각 당 권력 구도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정청래 대표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2: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 승리예상. 4년 전 5-11을 완전히 뒤집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3: 네 곳은 아주 접전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3: 아직은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2: 서울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등 핵심 승부처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전국을 누비며 선거를 이끈 정청래 대표 체제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재도전이 예상되는 정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경합으로 조사된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나선 가운데 정청래 대표 신임을 묻는 듯한 구도로 선거가 진행돼 왔습니다.
5: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4: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6: 민주당 지지층께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4: 정청래
6: 생각하지 마시고
4: 총괄
6: 민주당
4: 후보에게
6: 투표해 주실 것을.
2: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 입성해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7: 전라북도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4: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2: 김민석 총리 역시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데 송 전 대표와 손을 잡는다면 당권 경쟁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혁신당 조국 대표의 당선 여부는 여권 권력 지형의 또 다른 변수. 결과에 따라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당권 경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세 지역이라며 받아든 숫자는 경북 딱 한 곳입니다. 아직은 예측 결과긴 합니다만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마저 민주당에 내줄 경우 장동혁 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8: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9: 접전 지역에 대해서는 개표 마지막까지 결과를 봐야만이 알 수가 있겠다.
8: 일부 경합으로 조사된 곳에서 승리하더라도 승리 지역은 서너 곳. 잘 싸웠다 자평 확인 어려운 성적표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도 경합. 선거 기간 가장 공들였던 충남은 패배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대신 원톱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해온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 내내 정권 심판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 커피 한 잔의 자유 6월 3일
4: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입니다.
10: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십시오.
8: 당내 이른바 윤어게인과의 결별 등 노선 변화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11: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8: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전략이 표심을 움직이는 데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12: 변화와 핵심 쇄신을 가져가지
4: 김성태
12: 못한 채
4: 전 국회의원입니다.
12: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또 그대 입법권 민당을 상대로 한 그 부분이 뼈아픈 실정입니다.
8: 게다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돼 원내에 입성할 경우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내용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맞선다면 갈등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3: 자, 다시 지역별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32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문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14: 네, 저는 대구 수성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는 이곳 수성구 개표소를 포함해 대구에서 총 9곳, 경북에서 2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20분 기준 대구의 개표율은 6.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부근 후보가 53.34%의 득표율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5.64%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18.6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대구의 잠정 집계된 투표율은 64.2%로 직전 지방선거보다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건데요. 그동안 보수정당이 독식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예상 밖 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예상했던 초박빙 결과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대구 경북에서 총 550명이 배출됩니다. 대구시장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자정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수성이냐 무소속의 돌풍이냐를 두고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북으로 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훈 기자, 현재 개표 상황 전해주십시오.
15: 네, 저는 지금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곳을 비롯해 15곳 개표소에서 숨가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투표율은 62.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북 도지사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여 투표율기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각 전북의 개표율은 1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2.6%, 무소속 김관용 후보가 41.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와 개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출구조사를 확인했던 두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 후보가 대리비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이른바 친청과 반청 구도가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접전 선거구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KBS 뉴스 박궁입니다.
13: 이번 개표 방송에서도 KBS의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플러스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을 더욱 고도화해 당선인의 윤곽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 투표 종료 3시간 만인 밤 11시 6분 KBS 개표 방송의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플러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유력을 정확히 판정했습니다.
17: 네, 디시전 네. K플러스 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 판정이 떴습니다. 현재
16: 2002년 16대 대선 개표 방송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족집게 예측. 올해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인 윤곽을 가려냅니다. 개표 시작과 동시에 선관위 개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을 시작합니다. 각 선거구의 투표율과 지역별 특성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역대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처음으로 디시전 K플러스의 알고리즘에 사전 투표 관내, 관외 득표율 변수를 분리 입력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18: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교수입니다.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됐다.
16: 예측 결과는 확률에 따라 3단계로 나옵니다. 당선 확률 95%부터는 유력, 99% 이상일 경우 확실, 2위 후보가 남은 표를 모두 가져가도 역전할 수 없다면 당선 판정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 개표 상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입니다. 개표율 6.1%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입니다. 38.1% 득표율. 2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2.8%. 3위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23.8%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독갑입니다. 개표율은 8.7%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1위입니다. 53.4% 득표율로 1위.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6%로 2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8.1% 득표율로 3위입니다.
19: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 지금까지

0: 지금 시각 9시 58분입니다. KBS
1: KBS 58분 날씨.
2: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1도,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이자 동시에 제80주년 농아인의 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날과 농인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농아인의 날은 조선농아협회가 설립된 1946년 6월을 기념해서 제정이 된 날인데요. 숫자 6은 6월을 뜻하고요. 숫자 3은 귀의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로 농아인과 수어 그리고 농문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농인 사회의 역사와 권리를 되새기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또 선거는 모든 시민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만큼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완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 민주주의와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은 고양시와 용인시 등 17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250곳인데요. 수요 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복지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비용의 100%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바리스타 취미 과정이 진행됩니다.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번 달 6월부터 11월까지 바리스타 취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교육은 매주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커피와 음료 제조 실습과 바리스타 이론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에 바리스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5일까지 전화 02-8116-3644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날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에서 2026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에 참여할 장애인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합창단이면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비장애인 단원은 전체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합창단은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오는 6월 5일까지 협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번 2026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는 오는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발달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공유해 주시나요?
1: 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점 차이라는 건데요. 제가 수년간 많은 보호자들과 자녀 발달을 위해서 어른의 역할을 다루고 코칭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애를 쓸 작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구나 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이 S만에는 좀 마음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어릴수록 그런데요. 단기간에 집중 치료 교육해서 정상 발달 범주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다른 분은 아 발달이 느린 이 상황이 지속이 되겠구나 장기간. 그렇다면 길게 볼 때 이 유아기의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지금 우선일까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0: 예, 부모의 마음이 어떤 쪽이든 자녀에 대한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자녀의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양육해 나가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맞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모두 어차피 최선을 다할 작정인데요. 이 애씀의 내용이나 방법, 결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발달을 위해서 집중해서 애쓰는 기간 설정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영유아기라면 초등학교 가기 전 몇 년을 단기 목표로 두고 애쓰는 부모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너무 애쓰려다 보니 조바심이 극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2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근데요. 한편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안 그래도 이 아이가 인지력이나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 부분이 좀 느리다 보니 다른 건 놔두고 집에서 생활하고 씻고 먹고 어린이집에서 동료들과 지내는 것도 사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데요. 아, 내 엄마 아빠를 보니까요. 내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미 좀 분명한 것 같고 느낌상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갑자기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아이는요. 어린이집 마치고 오후에 엄마랑 같이 마트도 가고 집 놀이터에도 가고 뭐 이것저것 엄마는 집안 일하고 나는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치료실, 복지관 이렇게 어린이집 마치고 하루에 두세 가지씩 하니 아이는 피곤하기 쉽고요. 짜증이 늘어나고 집에 와서도 엄마가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를 말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집에 와도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0: 조기 개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의 조바심이 앞설수록 치료와 교육이 과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그 적절한 그 시간과 양이 적절해야지 정말 되는데 부모가 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예.
1: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치료와 교육이요. 가서 상담받아보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전부 다 시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인지력도 올려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의사소통도 뭐 이 연령대보다 좀 낮다. 또 올려야 되죠. 또 의사소통도 어렵고 인지력 낮다 보니 당연히 사회성이 좀 또 낮은 거죠. 또 뭐 신체 조절력 민감성 뭐 이런 부분도 느리다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지나치십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만나는 그 부모를 만나는 모든 전문가들이요. 한 분야 국소부위 전문가라 하더라도 뭐 아이 발달 전체를 좀 보고 일상을 전체를 보고 이 아이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 종합적으로 보고 수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면서 부모님한테 적절한 코멘트를 주는 게 중요한데 아마 그렇게들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 담당자라면요. 제게 찾아온 보호자의 자녀를 봤더니 평가해 봤더니 체력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좀 우선인 것 같고 이 약한 체력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당장 오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주 2일, 3일 오기보다는 하루만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수면이나 식사나 휴식을 좀 우선으로 하면서 어린이집부터 좀 편안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니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난 다음에 체력이 좀 올라오고 안정이 되면 그때 또 다시 한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와봐라 해도 되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조바심을 낸다면은 어린이 선생님하고 제가 좀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린이집 안에서 인지력과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아이 발달 상황과 아이 일상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1: 네,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요,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경제활동을 하고 외벌이 가정인데요. 아이의 발달이 늦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검사 결과 조기에 어떻게 집중 투자를 하면 발달을 확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조바심이 나는 그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요. 본격적으로 돌입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의 그 대부분의 수입을 아이 치료비로 모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금세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가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생활비로 충당하고 집중 투입까지 했는데요. 정작 아이는요. 갑자기 감당 안 될 정도의 그 일상을 맞이하면서 짜증이 늘고 화도 늘고요. 그다음에 인내심도 줄어들고 소리 지르고 거부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까지 나타나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줄이자. 가장 급한 건 뭘까 한번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택해보자 이렇게 상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0: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들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기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 상황을 고려해서 과하지 않은 적절한 개입이 꼭 필요하겠죠?
1: 네, 꼭 해야 되는 교육부터 일단은 한두 가지 정하고요. 나머지 어린이집 마치고 비어진 시간에는요. 사실 많은 치료를 넣을 경우 치료가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데리고 있는 시간이 불안해서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내가 치료실 데리고 다니지 않는 동안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좋은 반응법을 배워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막 주입식으로 집어넣으면 다 아이가 소화시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렵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는 더더욱 학습동기나 학습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뭔가 실행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어렵죠. 그 다음 중요한 요소면 아이가 흥미로운 것,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런 걸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놀이처럼 하다 보면 놀이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이 되고요. 그 끼웠다가 안 들어가면 바꿔보고 이러는 중에 크기 개념, 그다음에 수 개념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움이요. 의외로 어린이집이나 집에서나 외부에서나 일반화라고 하죠. 어디 가든지 간에 발휘할 수 있는 인지력이 되기도 합니다.
0: 예,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오늘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발달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의 주제가 말을 바꾸면 운동이 달라진답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나요?
2: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현장에서는 보통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이 응원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 상태가 매일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추석 이후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평소보다 숨이 더 차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운동보다는 내 몸 상태를 존중하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신장장애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 맞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쪽 피로감은 굉장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무심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하루 에너지를 거의 다 사용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강하게 하기보다는 몸 순환을 깨우고 근육을 조금씩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단계별로 좀 배워볼까요?
2: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 순환을 깨우고 그 다음 하체 근력을 사용하고 상체를 열어둔 뒤

0: 마지막에는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몸이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순환 깨우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주세요. 앉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발끝을 천천히 들어볼게요. 종아리와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들어주고, 둘, 숨은 편안하게 이어가고, 셋, 내 몸 속도에 맞춰 움직입니다.
1: 예, 저는 지금 앉아서 따라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동작인데도 다리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우리의 발목과 종아리는 몸 순환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목만 움직여줘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들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무릎도 동일하게 들었다 내립니다. 이때 높이 드는 것보다는 허벅지를 들어올리는 느낌, 배에 힘이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천천히 들고, 둘, 내릴 때 쿵 내려놓지 않습니다. 셋, 이때 숨은 참지 않아요.
1: 예.
0: 지금 몸에게 이제 움직여도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몸이 조금 더 깨어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다음 단계는 어떤 동작인가요?
0: 자, 이번에는 2단계 하체 근력 단계입니다. 자, 먼저 의자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볼게요. 하나,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둘,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고, 셋, 이때 무릎은 너무 꽉 잠그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 움직임과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1: 예, 이 동작은 조금 힘이 드는군요. 허벅지가 금방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지금 내 몸에 큰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벽 스쿼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발은 한 걸음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굽혀 보겠습니다. 자,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느낌입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가고, 둘, 내 허벅지 힘을 느껴봅니다. 셋, 발바닥, 바닥을 밀며 다시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이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주 얕게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 느낌입니다.
1: 하체를 계속 이렇게 쓰고 나니까 하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인데요.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계 상체 열기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 볼게요. 그리고 양손을 벽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벽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자, 하나, 두 손으로 벽을 밀고, 둘, 이때 등이 넓어집니다. 셋, 어깨 힘은 툭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몸 앞쪽만 많이 쓰고 등은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처럼 등을 열어주면 호흡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보겠습니다. 가슴 앞쪽이 활짝 열린다는 느낌입니다. 자, 하나, 양팔이 길어지고, 둘,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내듯, 셋, 숨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1: 예, 이렇게 상체까지 열리니까 자세가 예, 훨씬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꾸 웅크러지고 호흡도 얕아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열어주는 움직임만으로 몸 전체 긴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가슴을 여는 동작 한 번만 더 이어갈게요.
1: 예.
0: 자, 하나, 양팔 양옆으로 활짝 가슴이 길어지고요. 둘, 이때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내듯. 셋, 숨 내쉬며 천천히 돌아오며 상체를 열어줍니다. 자, 이 상체의 개운

0: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뒤꿈치로 바닥을 꾹 밀어내고 둘, 내 종아리 근육이 길어지는지 느껴봅니다. 셋,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어때요? 다리 뒤쪽이 좀 풀리시나요?
1: 정말로 다리 뒤쪽이 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이번에는 다리 힘을 툭 털어내 보겠습니다. 양 다리를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무릎도 살짝 털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크게 한번 으쓱 올렸다가 숨 내쉬며 툭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힘 주는 것뿐만 아니라 힘 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동작 우리 함께 이어가 볼게요. 하나, 어깨 올리고, 둘, 내쉬며 힘 빼고, 셋, 턱 힘까지 같이 풀어냅니다. 몸은 이렇게 마지막에 긴장을 정리해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오늘은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지친다, 덜 지친다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특히 신장장애처럼 피로와 컨디션 변화가 큰 경우에는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순환을 깨우고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회복까지 연결하는 흐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단 오늘 내 몸 상태를 잘 살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오래 가는 것이라는 걸요.
1: 예, 운동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오래 가는 것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장혜와 피트니스, 지금까지 대한 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리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정연순의 저 기차.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그 꿈을 무대에서 펼쳐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장애예술인들의 특별한 도전과 성장을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제3회 특별한 취업 뷰 앙상블 콘서트인데요. 이 공연은 장애예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뷰 앙상블 소속 연주자들이 선보인 무대였습니다.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또 연주자들에게는 꿈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0: 예, 피아노 선율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관객분들도 공연에 정말 푹 빠져들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방금 들으신 연주가 피아니스트 이강현 씨가 동료 연주자와 함께 포핸즈로, 그러니까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건데요. 그만큼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선율도 풍성하게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날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모두 뷰 앙상블 소속의 전문 연주자들입니다. 뷰 앙상블은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7개 기업에 28명의 장애인 연주자가 취업을 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뷰티풀 마인드 유수현 국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뷰 앙상블은 뷰티풀 마인드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적 재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활동 모델을 찾기 어려운 장애예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전문 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21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예술인들이 공연 기회를 일회성으로 얻는 경우가 많았다면 뷰 앙상블은 기업 소속의 아티스트로서 되게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음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각 기업의 일원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사내 행사, 사회공헌 연주, 장애인식 개선 공연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술활동의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속감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자들이 단순히 공연을 하는 사람을 넘어 기업의 일원이다,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연습할 수 있고 무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으면서 음악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또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경험이 연주자들의 삶에 그리고 연주자들의 부모님들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음악이라는 꿈을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참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1: 맞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피아니스트 이강현 씨 역시 어린 시절부터 뷰티풀 마인드와 인연을 맺어온 연주자입니다. 음악을 배우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 연주자로 성장해서 무대에 서고 있었는데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이강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뷰 앙상블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기업 소속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직장이 된 느낌도 있고요.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고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연주를 많이 하고 다니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하고 같이 하는 비전피아노 앙상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함께하는 그 친구가 작곡가거든요. 그 친구가 곡을 만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포엔즈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쓴 곡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뷰 앙상블 연주의 날 포엔즈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연주 좋게 봐주신 거는 물론이고요. 저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물론 힘들고 괴로웠지만 요즘 연주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재미가 더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끝으로 더욱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로 활동 많이 하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복한 연주자로 이루고 싶습니다.
0: 예, 이강현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요. 다음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엄희준 씨를 만났습니다. 엄희준 씨 역시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희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 단원을 하고 있는 엄희준이라고 합니다. 직업 연주에 1회, 2회 다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멘델스존 곡이 제가 예전에 형들과 같이 했던 곡이어서 이번 연주회 때 후배랑 하게 돼서 그때 그 곡이 생각나서 더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연주자가 되면서 어디에서든 연주를 하면서 소속감과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연주를 한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 연주하는 음악은 마음으로 담아 연주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연 많이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이어간다는 게 참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1: 네,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엄희준 씨는 어린 시절부터 11년째 뷰티풀 마인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음악의 길을 걸어온 끝에 최근에는 전문 연주자로 첫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주 활동은 물론이고 자신처럼 음악을 꿈꾸는 후배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공연을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넷 뷰티풀 마인드에 있는 엄희준 엄마입니다. 이름은 윤현정입니다. 어릴 때는 재활로 피아노를 하게 되면서 시각장애 학교를 가면서 초등학교 때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뷰티풀 마인드의 도움으로 그래도 직업까지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저희 아들이 정말 어딘가에 취직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막연한 꿈이었는데 지금은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항상 무대에 올라가면 뿌듯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직업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보다 친구들, 후배,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을 되고자 해서 그 길을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장애 예술인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무대였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은 장애를 갖고 있는 전문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이 무대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제3회 특별한 취업 뷰 앙상블 콘서트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바로 이제 세종시대에 뭐 훈민정음 장자 반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청주에 초수리가 한 그런 내용까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세종시대는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것에 대한 뭐 자부심이라든가 애정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1: 예.
2: 뭐 우리의 농법, 과학, 문화, 음악에까지 정말 우리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성과물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성과물은 대부분 백성들을 위한 것.
1: 아.
2: 그래서 이 세종은 누구보다도 민생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직접 실천하는 왕이었다.
1: 아.
2: 이런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 세종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성과물이 나온 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대표적으로 1429년에 농사직설이
1: 나옵니다. 예, 예.
2: 이 소위 말해서 농사짓는 법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의 독자적인 농업서가 없고 중국에서 수입된 농서인 농상지표라는 책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조금 아무래도 생산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그 상황에서 세종이 정말 우리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사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찬하게 한 책이 농사직설이었습니다.
1: 농사직설.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사책이 나온 거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농사직설을 간행하기 전부터 이런 그 정초 병기랑과 같은 학자들을 시켜서 이 그 지방에서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도 특별하게 농사 수확량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있겠죠.
2: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음식점 가면 줄 서는 맛집 있듯이 그래서 이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 많은 이런 농부들이 짓는 농사법을 다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가서 또 그것도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표준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표준 매뉴얼이라 할까요? 그래서 농사직설은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한 책이었고 그래서 그 서문에 천지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작물에 따른 농법이 따로 있어 예책과 내용이 맞지 않음을 아시고 각도의 관찰사, 요즘에 도지사이겠죠. 고을의 지혜 많은 농부들이 경험한 바를 모두 적어올리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1: 농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후와 토질이 중요한데요. 세종은 우리 땅에 적합한 농사책을 완성을 하셨군요.
2: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꼼꼼하시게 직접 그 궁궐 후원에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보는 친경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이거 뭐 KBS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그 드라마 보시면 세종이 직접 농사를 짓는 그때 한숙규 배우가 그 장면이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게 결국 세종이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는 그런 친경의식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조금 오버한 장면은 세종이 똥걸음지게 지시고 농사를 짓게 그렇게 연출이 되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1: 그건 아니다.
2: 아무리 그래도
1: 그거는 약간 뭐 드라마적인 재미를 위해서.
2: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또 수확을 해보고 그 효과를 판단을 해서 또 뭐 이렇게 뭐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해 나가면서 이런 장면들은 왕이 직접 실천해 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그 보급회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챙겨서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그 파악한 후에 이 농사직설의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보급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현실을 알고 인생을 챙긴 그런 장면입니다.
1: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겠죠. 의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죠.
2: 비슷한 패턴인데 의학 분야에서도 그전까지는 주로 뭐 백성들이 병이 생기거나 하면 중국산 약재를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일단 이 중국 약재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종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 향약입니다. 이것을 잘 이제 그 분석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법을 제시한 책이 향약을 통해서 요거를 잘 모아서 처방법을 완성한 책. 그래서 향약 집성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바탕으로 그 처방법을 제시한 책, 향약 집성방, 맞죠?
2: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좋고 효과도 훨씬 좋죠. 우리 뭐 흔히 신토불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요 향약 집성방을 통해 가지고 크게 57개의 큰 항목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안과, 외과, 내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해당하는 외과 같으면 뭐 화상을 입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다리를 다쳤을 때 959개의 소항목을 달아서 각각에 맞는 그 약재,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이 조선시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들이 잘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뭐 영아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거 이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농업 생산력 향상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1: 예, 향약이 우리 향토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의미하는 예. 거죠. 예, 그렇군요. 세종시대에는 또 과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들이 있었죠.
2: 그래서 이제 과학하고 농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어쨌든 농사에서 농시라 그래가지고 이 천문 관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예.
2: 시간 개념도 중요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이 이거 만화권 지폐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1: 온천이 예, 기억이 나요.
2: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구일구 해시계 솟붓자요 솟치 위로 향한 그 해시계라는 뜻이요. 안구일구. 그래서 이런 그 해시계가 또 대거 만들어지면서 이 농사를 짓는 그 시간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바로 요 해시계는 좀 한계가 있죠.
1: 그래서 해시계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장영실이 발명한 물시계가 맞죠?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계는 실내라든가 야간 이런 데는 작동하기에는
1: 그렇죠.
2: 한계가 있다 보니 이 세종이 수원 사업이 전천후 작동하는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장영실인데 또 감동적인 게 장영실은 신분이 천민 출신이에요.
1: 아, 맞아요.
2: 그 당시에 그

0: 강영실의 어머니가 부산 동래연의 관계였다 이렇게 나왔다.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 기생은 천민 신분이고 그 신분이 세습되니까 자식도 천민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관직에 등용될 수 없지만 세종이 그 능력을 보고 최고의 과학자로 만든 그런 또 사례입니다. 또 장영실은 아버지도 기록에 보면 중국의 소주 항주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다문화 가정의 이런 그 청소년 이런 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정말 능력을 보고 발탁을 했고 그 세종의 기대에 부응해서 물의 힘으로 작동한다. 물이 스스로 시간을 알린다 해서 스스로 자 칠격 그렇게 해서 자경루라고 불리죠.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 세종께서는 그 인재를 보는 안목에 있어서도 뭐 신분보다는 그 능력을 보고 예. 그 사람을 발탁을 했고 최고의 그 또 과학자로 만든 이런 점에서도 뭐 또 이 세종이라는 왕이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뤄낸 농업, 의학, 과학 분야의 성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소에 가면 먼저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게 되죠. 기표소 안에는 기표 용구가 있는데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사람 인처럼 생긴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람 인이 아니고요. 한자로 점복, 복자입니다. 자, 근데 하필 투표 도장에 왜 점복자를 쓰게 된 걸까요? 1985년 이전까지는 동그라미 표기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잉크를 묻혀서 도장을 찍고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이 동그라미가 반대쪽에 묻어서 다른 후보에 투표한 걸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무효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제14대 총선부터는 동그라미 표시 안에 사람인 무늬를 넣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사람인 무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 첫 글자인 시옷을 암시한다는 논란이 생겼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점복자로 표기를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점복자는 거북의 등껍질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옛날엔 거북의 등껍질을 태웠을 때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점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점복자로 찍은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당선된 분들, 제발 그 무게를 잊지 말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요. 자, 6월 3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10cm가 부릅니다. 너에게 닿기를.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기념일 전문가인 우리 지상진 씨가 이런 날을 그냥 보내지 않겠죠, 그죠? 우리 사회의 일꾼을 뽑는 오늘 같은 날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을 추천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일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오디오북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석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 등 6월에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여러 기념일이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번 6월엔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상할 영화,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네. 상진 씨는 혹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 투표를 하던 날 기억하세요?
1: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임용된 다음 해부터 3년간 모든 선거를 경험했었거든요. 네,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참여했었죠. 덕분에 투표의 과정은 익숙했었어요. 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첫 해에는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투표를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요.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최종 투표율이 66.2%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도 나중에 알았었지만요.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직장에 복직하고 나서였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었던 동료가 해준 안내가 도움이 되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0: 그 시각장애인은 동반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투표할 때 점자 투표 보조기구를 사용하죠.
1: 맞아요. 각 투표지마다 덕시워 고정시키는 점자 투표 보조구가 있어요. 특수 봉투 형태인 보조구 겉면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고 그 오른편에 기표용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손끝으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보면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점자를 읽기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 테지만요. 장애가 있든 없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책을 그런 책을 들고 왔습니다.
0: 네.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1: 네. 최재천 교수의 숙론입니다.
0: 숙론.
1: 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간의 치열한 토론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0: 네네. 네.
1: 저자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대화법으로
0: 대화법?
1: 네, 숙론을 제안합니다. 숙론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의 답을 찾아서 함께 숙성시켜가는 깊은 대화를 뜻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틀이라면 숙론은 그 형식을 채우는 알맹이가 될 텐데요. 서로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요.
1: 바람은 할 수 있잖아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재천 교수 유명한 생태학자시잖아요.
1: 맞아요.
0: 생태학뿐만 아니라 또 이런 대화에 관련된 책을 내셨네요.
1: 맞아요. 최재천 교수는 평생 자연과 인간을 관찰하는 생태학자이자 학문간 경계를 허무는 통섭의 전도사로 불립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를 거치면서 동물의 행태를 탐구했었고요.
0: 네. 네,
1: 한국에 돌아와서는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국립생태원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의 수많은 갈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교수님은 개미와 침팬지 같은 동물의 사리에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을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해 왔는데요.
0: 거기가 낫지 않을까요?
1: 평화롭고 수십 권의 저서와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실천해온 만큼 인간이 가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고도화된 방법으로 숙론을 제시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좀 단어가 낯설어요.
1: 네.
0: 야, 우리 숙론해보자 이런 말은 안 해본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토론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랑 숙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1: 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이 상대를 공격해 굴복시키는 언쟁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해요. 토론의 한자를 살펴보면 칠토의 논할 논이라고.
0: 칠토의?
1: 네.
0: 친다?
1: 너? 친다.
0: 내가 너 친다 할 때.
1: 그러니까.
0: 아, 네. 예.
1: 토자는 원래 공격하고 정벌한다는 거친 뜻을 품고 있죠. 반면 숙론은 여럿이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질을 함께 해결하려는 진지한 담론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의 얘기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다듬는 숙론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0: 저는 이제 80년대생이어서 토론 수업 같은 걸 많이 안 했는데 네. 요즘은 진짜 토론 수업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0: 이 책에는 이 배움의 현장에 대한 통찰이 또 담겨 있다고요.
1: 맞아요. 작가는 배우는 이유도 모른 채 입시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안타까워해요. 반면 진정한 배움이란 배우는 동안 배우는 줄도 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의식으로 주입되는 지식보다 함께 논의하는 숙론의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가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일화를 예로 드는데요. 그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후 관련 다큐멘터리로 성공했던 비결이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였던 배우 토미 리 존스 덕분이었다고 짐작합니다. 당시 책으로만 발표하려고 했었던 불편한 진실은 영상화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0: 네.
1: 두 인재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0: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가미된 토론이 아니라
1: 네.
0: 함께 논의하는 숙론.
1: 네.
0: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1: 맞아요.
0: 예, 예.
1: 자연의 섭리도

0: 이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진화론의 거장 윌리엄 해밀턴은 자연에는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네. 단언합니다.
1: 순수를 네. 혐오한다?
0: 맞아요. 네. 끊임없이 섞이면서 다양해질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의미죠. 네. 네.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교육의 형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디언 학교의 일화가 인상 깊은데요. 네. 시험을 보려는데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자
1: 시험인데 칸막이 없고
0: 그러니까요. 그럴 때 교사가 떨어져 앉으라고 주의를 주게 되겠죠. 그러자 아이들은 의아해해요. 네. 어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논의하려고 배웠다면서요.
1: 야, 이거 이 친구들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0: 똑똑한 거죠 이게. 네. 네. 자연에서도 적자 생존이란 1등만 살아남는 학살의 기록이 아닙니다. 네. 서로 돕고 버티는 상대적인 공생의 방식이죠.
1: 아 네. 그러면은 네.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최 교수님 최재천 교수는 네. 실제로 강의실에서 시험 볼 때 만약에 학생이 네? 칸막이 내리고 교수님 같이 하자 순론하라면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1: 네네.
0: 최재천 교수님 평생 생태학자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자연이란 손잡은 생물들이 아직 미처 손잡지 못한 생물들을 물리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1: 네. 네.
0: 수업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학성어인 경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팀을 꾸려서 공동의 성과를 내야 하는 동시에 그러한 감상을 에세이로 남기는 개인의 역량도 평가받게 되는데요.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함께 나눈 자료를 읽고 쓰고 말하면서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네. 결국 학생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1: 만약에 모두가 손을 잡으면
0: 그럼 도움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0: 네, 책에는 승론을 이룩한 실질적인 방법과 저자가 겪은 수많은 사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1: 네. 네,
0: 하지만 최재천 교수는 말합니다. 소통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이 한 표 역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1: 네. 네.
0: 점자 보조구를 만들고 투표소를 점검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한 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오늘입니다.
1: 네. 네.
0: 성숙한 어른으로서 누리는 이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죠.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낼 소중한 지침서로서 이 책을 추천드려요.
1: 최재천 교수의 숙론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강서 점자 도서관에서 음성 자료와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뭘 할까 궁금합니다. 네,
0: 숙론과 투표 둘 다 자신의 말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네, 이석훈의 어른이 됐고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애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독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근데 작년에 4학년이 끝나서 지금은 5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지만 사실 제 메인은 복수전공인 일본어학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만큼은 제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저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먼저 많이 듣고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전자가 와도 딱히 곤란하지 않고요. 한자를 뺀다면 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어민 교수님들이 계세요. 일본인인데 그런 수업도 그냥 이제 평범하게 듣고 그렇습니다. 일본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취업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취업도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창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저의 영혼을 자극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캐릭터나 스토리를 창작을 하거든요. 또 그림 선생님이 그러길 저만의 그림체가 있다고 합니다. 저만의 독특한 창작자로서 성장하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학과 일본어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 대학생 최소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 독학을 했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야, 정말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계획을 세우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서 애니메이터의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타임캡슐.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남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네. 오늘은 첫 순서로 2016년에 개봉한 이재한 감독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했어요.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 달 만에 낙동강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긴 상황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8인의 첩보 부대를 투입하죠. 대북 첩보 작전에 투입된 해군 첩보 부대 대위 장학수는 배우 이정재, 또 인천 방어지구 총사령관을 맡은 인민군 림계진은 이범수, 맥아더는 리암 니슨이 연기했어요.
0: 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네. 리암 니슨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
1: 맞아요.

0: 네, 네. 림계진은 최고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자기가 한다면 내주지 않아요.
1: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작전이 성공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뢰 부서해도 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0: 네. 네. 장학수 일행은 켈로 부대한테 전보를 해서 북한군의 현황을 보고하고 전달을 받은 맥아더는 해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 네.
0: 림계진은 이념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개인의 몫이라고 애매하게 답을 하는 장학수를 미심쩍어하고요. 최고사령부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박남철의 왼쪽 목덜미에는 흉터가 있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장학수는 정치장교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작전부를 긴급 점검해서 해도를 찾아보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림계진을 찾아가요.
1: 화면 해설 영화 인천상륙작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해설의 김두리 성우, 더빙은 탁원재, 송두석, 이상헌, 권성혁 성우입니다.
2: 방어사령관 동지, 이거의 나이트홀론 보고서입니다. 길의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수로마다 제대로 깔았는지 내 직접 확인 나갔습니다. 해도 주십시오.
3: 림계진이 이승만 표적을 쏘아 맞추고 총알을 새로 끼운다.
4: 이보 박동, 기대에 관심이 천만수. 어째 기대에 그렇게 집착한매?
2: 내가 여기 온 목적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내 말했지비. 거기는 내사 직접 평양에 보고하게 됐다고. 기뢰도 보고 싶네?
2: 사령관 동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어째 기뢰에게만 남은 꽁지를 빼십니다.
3: 림계진이 장학수 코앞에 총구를 겨눈다. 장학수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림계진을 노려보는데 총구가 장학수의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내려간다. 림계진이 총끝으로 옷깃을 젖히고 왼쪽 목덜미의 상처를 확인한다. 그제야 림계진이 총을 내리고 싱그웃는다.
4: 미안하오.
3: 림계진이 허리춤에 찬 총집에 권총을 꽂는다.
4: 사방에 워낙 첩자들이 많아서. 비준을 까레스케시피온 밥슛.
3: 동경 연합군 사령부.
5: 상륙작전들에 대한 교란 정보를 날려라. 특히 원산과 주문진, 군산 일대 확실히 도청되게끔 하고 허위 정보를 대량 살포해.
6: 네.
5: 아, 뭔가
6: 기뢰 정보를 아직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7: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천의 좁은 수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6: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5: 명령이라. 신에게 연결해서 맥아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해.
3: 맥아더가 인천과 월미도의 입체 모형 지도를 들여다본다. 평양 김일성궁 중앙정보관제실에서 군복 차림의 여비서들이 무전과 전화 내용을 타이핑한다. 9월 2일 원산 폭격 예정, 10월 14일 주문진으로 상륙하라. 9월 19일 120척 함대 군산 집결, 9월 12일 영덕 장사동 상륙.
8: 중위 동지, 9월 6일 연합군이 고배항으로 집결, 락동강 전선으로 합류해 총공세를 펼친다는 전신입니다.
3: 보고서를 받은 여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비서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최고 사령관에게 전문을 건네준 뒤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돌아서 나온다.
9: 쟤 어디로 온다는 게야?
3: 누군가의 무전 내용. 림계진을 포섭하라. 림계진의 신임을 얻어 주요 정보를 획득한 뒤 빠르게 철수하라.
10: 대장.
3: 첩보 부대원들 숙소.
10: 림계진을 포섭하랍니다.
3: 림계진이 집무실 창가에 있던 보드카를 한 병 집어 들고 오더니 장학수에게 한 잔 따라준다.
4: 박동문은 맥아서가 어디로 올 것 같소? 응? 인천이 분명한데.
3: 림계진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장학수를 쳐다본다.
4: 평양에 가서 돌대가리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한 방이 부족하매.
3: 장학수가 태연하게 보드카를 마신다.
11: 박남철 동무.

0: 총리 시절 정보관리국에서 복무한 걸로 아는데 들은 거 좀 없어? 아, 그 수련회나 중공에서 긁어모은 것 말이며.
1: 상부에서는 인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디요. 제 생각에 메카다는 인천으로 올 겁니다.
2: 림계진이 흥미롭게 쳐다본다.
1: 미제놈들이 점치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디요?
0: 5천분의 1?
1: 불가능이디요. 헌데 확률이 적은 인천으로 왜 오갔습니까?
0: 영웅으로 남고 싶어서. 어? 그들 그리 노르망대 다음에 조선 반도에서도.
3: 말대로라면 진짜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작전을 강행했던 메가더의 그 안목과 의지가 대단한 것 같네요.
4: 그렇죠. 네. 네, 그 조수 간만의 차나 해안에 쌓인 높은 방벽 있고 또 기뢰의 문제까지 해서 실패 요소들이 많았는데 메가더는 전쟁터에서 본 맨몸의 한 소년이 총을 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소년병의 나라를 꼭 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최고사령관과 회의하던 림계진은 메가더가 원하는 건 미국 대통령일 거라며 인천으로 들어올 게 확실하다고 하죠. 한편 림계진의 단골 이발소 사장 최석중은 켈로 부대원이었는데요. 네. 장학수가 다음날 자정까지 해도를 가져올 때 운반책을 마련해 주기로 해요.
3: 장학수와 부대원들이 뭔가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군요.
4: 네. 장학수가 장교클럽에서 림계진과 유장춘과 함께 있는 사이에 부대원 남기성은 인민군 사령부에서 보초병들의 군기를 잡고요. 네. 그 사이에 조인국이 림계진의 사무실에 침투를 해요. 혼자 사령부로 온 유장춘은 남기성과 조인국에게 제압당해서 해도가 든 금고를 열고 라이터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총격전이 시작되고 불타는 해도를 들고 달아나려던 조인국은 결국 류장춘의 총을 맞아서 죽고요. 네, 남기성은 조인국의 시신과 해도를 다 포기하면서 도망칩니다. 류장춘은 바로 림계진에게 전화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며 남조선 첩자들이라는 걸 알려주죠.
3: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계속 만나보시죠.
2: 림계진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0: 박남철이,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무 소련파지. 우리 소련파들끼리는 서로 다 아는 얘기가 있지. 어떤 놈이 있었는데 지 애비가 부르주아 반동 분자라 쏴 죽이라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가 쏴 죽였더니 지 동지들을 다 쏴 죽이고 남조선으로 도망쳤지. 소련 유학파 얼굴을 내가 다 아는데 내 그놈 얼굴만 몰라요.
2: 림계진이 긴장한 장학수의 얼굴을 보며 권총집에 손을 얹는다.
0: 이름이 뭐였더라?
2: 림계진이 권총집 단추를 풀고 장학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1: 장학수.
0: 그래, 장학수. 장학수.
2: 장학수도 권총집 단추를 연다.
0: 장학수, 네 어째 여기 있니?
2: 장학수와 림계진이 동시에 일어서며 총을 겨누는데 주위의 장교들도 반사적으로 일어나 총을 겨눈다.
0: 대답해라, 장학수.
2: 천달중과 오대수도 총을 겨누고 있다.
5: 기다리라.
2: 이때 양판동과 송상득이 뛰쳐들어오며 인민군 장교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한다. 림계진이 바닥에 엎드려 총격을 피하는 사이 장학수와 대원들이 문 쪽으로 후퇴한다. 천달중이 구두닦이 소년을 피신시키고 어무사격을 하는데 장학수가 나가라며 등을 떱니다. 림계진이 마담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 방패로 세우다니 양판동에게 조준 사격을 한다. 양판동은 기관총을 쏘며 뒤로 넘어진다. 격분한 오대수가 마구잡이로 총을 쏴대는데 송상득이 샹들리에를 쏘아 떨어뜨린다. 천달중과 송상득에 이어 장학수가 기관총 난사를 하며 뒷걸음질로 클럽을 빠져나간다. 이때 인민군들이 달려온다.
5: 나동님이 안에서! 내려놔!
2: 장학수가 인민군들을 클럽 안으로 유인해 밀어넣고 뒤에서 기관총 사격을 해 몰살시킨다. 장학수와 송상득, 천달중이 문 양쪽에 붙어서서 계속 사격을 한다. 이때 남기성과 강봉포가 지표를 타고 온다. 오대수가 클럽 안에 혼자 고립돼 있다. 이를 본 천달중이 안으로 뛰어든다. 남기성과 강봉포도 지프 위에서 대응사격을 한다. 가세하러 달려오던 인민군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천달중이 오대수를 들쳐매고 빠져나오는데 어무사격을 하던 송상득이 다리에 총을 맞는다. 장학수는 부상 입은 송상득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은 인민군의 수류탄을 안에 던져놓는다.
5: 빨리 와!
2: 장학수와 송상득이 골목에서 나타난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이는데 송상득이 등에 총을 맞는다. 장학수가 송상득 쪽으로 뛰는 사이 클럽 안에서 인민군들이 나온다.
6: 가란 말이야!
2: 송상득은 혼자서 적들을 맞아 싸우다 또 가슴에 총을 맞는다. 남기성은 장학수를 억지로 끌어다 지프에 태우고 송상득은 쓰러진 후에도 마지막 힘을 짜내 방아쇠를 당긴다. 지프가 출발한 직후 방아쇠에 건 송상득의 손가락이 툭 빠진다. 뒤어 나온 문계정이 지프를 향해 총을 발사하지만 끝내 놓치고 만다.
3: 아이고, 이거 대원들이 여러 희생됐는데 결국에 해도는 손에 넣지 못하고 상황만 안 좋아졌네요.
4: 네. 림계진은 보초병을 사살하면서 분노하고요. 미제총을 갖고 있다가 잡힌 소년에게 총을 누가 줬냐고 물어봅니다. 김일성 시계를 차고 있던 사람이라는 답에 림계진은 자기가 시계를 선물했던 최석중이 간첩인 걸 알아채죠. 최석중은 조카 한채선에게 재갈을 불려서 장학수 일행을 집 지하 밀실에 숨겨주고 이발소로 가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던 림계진이 총을 겨누어요. 인민군들은 최석중을 끌고 와서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하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장학수 일행은 벽돌 한 장을 빼서 집 밖을 지켜봅니다.
3: 이대로라면 최석중은 진짜 죽은 목숨일 것 같아요.
4: 네. 예. 그 림계진과 안면이 있던 한채선은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장학수에게 부탁해서 밖으로 얼른 나가지만 최석중은 간발의 차이로 총살되고 말아요. 장교는 반동죄로 채선을 폭행하지만 림계진은 그만하라고 명령하고 떠나고요. 장학수 일행은 서진철이 이끄는 켈로 부대원들과 접선을 하고 마지막 작전으로 기뢰 부설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류장춘을 직접 납치해서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네. 작전 직전에 장학수는 먼 발치에서 어머니를 본 뒤에 발길을 돌리고요. 간호사인 한채선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로 위장하고 병원에 잠입하죠.
3: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 작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시립병원에서 채선이 약품 쟁반을 들고 표정 없이 복도를 걸어와 병실에 들어선다. 장학수는 의식 잃은 의사를 옮기고 림계진은 병원 계단을 올라온다. 대원들은 약제실에서 수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대원들이 복도로 나오다가 림계진을 발견한다. 대원들은 재빨리 등을 돌리고 걷다가 아무 병실에나 들어간다. 뒤에 따라온 림계진이 병실 편말을 올려다본다. 채선이 주사기를 들고 망설이는데 림계진이 병실에 들어온다.
7: 수고가 많소.
2: 류장춘이 입원해 있다.
8: 사령관 동지.
7: 응.
2: 옆 병실의 대원들.
9: 이장 갑니까?
7: 한채선 동무. 최석중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이번 기회에 한채선 동무의 당성을 더 높이시오. 이념은 피보다 더 진하다 전소?
2: 채선이 눈을 질끈 감으며 분노를 누르고 주사기에 담은 약물을 류장춘의 링거병에 투여한다.
8: 조금 졸리실 거예요.
2: 류장춘이 고개를 끄덕인다. 채선은 차분하게 침대 바퀴를 푼다.
7: 어디 갔매?
8: 엑스레이 촬영해야 돼요. 총알 파편이 남아있거든요.
2: 림계진이 도와주려 한다.
8: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2: 림계진이 머쓱해진 표정으로 손을 거두고 채선을 바라본다. 채선은 병실을 나서기 직전 멈칫 림계진을 돌아본다.
8: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시겠어요?
7: 좋소.
2: 채선이 류장춘의 침대를 밀고 나가자 부관 하룡이 병실 문을 닫는다. 림계진은 병실에 있는 라디오를 켠다. 병실 앞 복도에서 대원들이 류장춘의 침대를 채간다. 림계진은 병실에 앉아 러시아어로 쓴 책을 읽고 있다. 채선도 대원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남기성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류장춘에게 주먹을 날리고 장학수는 도중에 마주친 인민군을 소음총으로 사살하는데 다른 인민군에게 발각된다. 장학수가 경사로 난간을 훌쩍 넘어 내려와 어무사격을 한다. 채선은 대원들과 함께 침대를 밀며 이동하고 장학수는 그 뒤를 따르며 총성을 듣고 달려온 림계진에게 대응사격을 한다. 침대가 1층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9: 대장 빨리!
2: 인민군들이 무더기로 몰려온다.
9: 빨리 오라! 여기요.
2: 김하균이 차를 대기해 놓고 있다.
9: 뛰어.
2: 트럭에 탑승 완료. 김계진이 지프에 탄다.
9: 조심해!
2: 트럭 짐칸에서 대원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무기를 챙긴다.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서 있다. 김학균은 트럭을 돌진시키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달려나간다. 인민군들이 탄 지프와 장갑차가 뒤를 쫓고 있다. 트럭이 코너를 돌아 달려가는데 무전 연락을 받은 인민군들이 건물 옥상에서 사격을 해댔다. 여기에 화영이 대응 사격을 한다. 장학수가 짐칸 천막을 벗기고 림계진이 탄 차량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한다. 화영은 차 밖으로 상처를 입고 길가 벙커에 있던 인민군을 쏜다.
3: 자, 일단은 류장춘을 납치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 총격전의 결말 어떻게 되나요?
4: 아, 오대수와 천달중은 인민군들에게 잡히고요. 켈로부대원 김화영도 총을 맞아서 죽고 말아요. 장학수 일행은 김화영의 묘를 마련해주고 수송기 한 대가 갈고리를 내려서 류장춘을 잡아갑니다.
3: 네네.
4: 메가더는 류장춘의 발설로 길의 부설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장학수와 켈로부대원들에게 팔미도 등대를 장악하라고 명령해요. 장학수 일행은 오대수와 천달중이 인민재판에서 즉결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고요. 그 와중에 림계진은 장학수를 찾지만 발견하진 못해요.
3: 네, 장학수는 이제 희생당한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네. 더 결의를 불태우겠네요.
4: 맞아요.
3: 네.
4: 이제 그렇게 9월 14일 밤에 연합군 함선들은 폭풍우를 뚫으며 인천으로 향하고요. 메가더는 전투기와 함포들을 동원해서 인천에 사전 포격을 명령합니다. 켈러 부대가 팔미도 등대로 접근하는 사이에 장학수는 남기성과 강봉포와 함께 월미도로 방향을 틀고 접전 끝에 자주포 장갑차를 확보합니다.
3: 네.
4: 서진철은 몇 명의 대원들을 잃었지만 팔미도 등대를 장악하고 바다를 불빛으로 비춰요. 마침내 유엔 연합군 상륙정들이 월미도로 출항하죠.
3: 네. 화면 해설 영화 인천 상륙작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2: 9월 15일 0시 40분 림계진이 망원경으로 상륙정들을 확인한다.
10: 와라, 날려와라. 이 인천 앞바다에 모조리 쓸어 넣어 죽었어. 날려와라!
11: 사람아 동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 부관 하룡이 병사들과 함께 분주히 달려나간다.
11: 따라오라!
2: 상륙정들이 거센 물살을 타고 전진해오는 그때 포연이 피어오르는 산 언덕에 자주포 전차가 나타난다.
10: 드디어 때가 왔다. 미제놈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전투 준비!
12: 전투 준비!
10: 가자!
2: 불바다가 된 월미도 요새에서 인민군들이 전투 준비를 서두르며 지하 요새로 물자를 나른다. 자주포 전차가 월미도 진지로 접근한다.
11: 정지! 정지! 정지!
2: 남기성이 망원경을 눈에 대고 해안 쪽을 살핀다.
11: 대장! 빔! 빔!
2: 장학수가 망원경을 넘겨받아 같은 방향을 살핀다. 인민군들이 해안에 폭탄을 매설하고 있다.
11: 메가더씨도 알고 계십니까?
1: 우리가 보고 안 했으면 모를 겁니다. 연합군들 들어올 때 저거 터뜨리면 다 죽습니다.
11: 어떡하죠? 우리가 터뜨리는 겁니까?
1: 우리가 해야죠.
11: 엄마야!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2: 자주포 전차가 속도를 높이며 달려간다. 인민군들은 바다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포탄들이 함대 주변으로 날아와 떨어져 거대한 함정들이 흔들린다. 작은 상륙정들도 요동을 치고 있다.
0: 함선 두 척과 선발대 한 척이 파괴되었습니다.
13: 없으지 못한 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를 돌릴까요?
0: 아직 만조 전입니다. 안 됩니다. 선발대가 이미 상륙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 대응 사격할까요?
14: 선발대들의 속도를 높여 최대치로.
13: 예, 속도 높여.
2: 상륙정들이 속도를 높인다.
11: 뭐야? 해포 불빛 받지? 예, 포문 앞으로, 포문 앞으로.
2: 장학수는 포문 쪽을 보느라 남기성이 부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기성은 장총 한 자루를 메고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뛰어내린다.
11: 형님!
2: 장학수가 그때서야 놀라 돌아보지만 남기성은 벌써 해안 절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때 장학수가 뭔가를 발견하고 자세를 낮춘다.
11: 대장! 대장! 대장!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 강분포가 자주포 전차의 속도를 줄인다. 전차는 인민군들이 북적이는 진지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장학수는 자세를 낮춘 채 주변을 살핀다. 남기성은 절벽을 다 내려와 해안으로 달리고 자주포 전차는 거대포가 설치된 포문 가까이 접근한다. 남기성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TNT를 매설 중인 인민군들을 살핀다.
11: 저쪽으로! 저쪽으로!
2: 포문이 시야에 들어온다.
11: 정지!
2: 자주포 전차가 포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며 멈춰선다. 인민군들은 전혀 아랑곳 없이 주변에 박격포를 설치하고 있다. 장학수는 전차 창문으로 거대포 쪽을 주시한다.
10: 메카더는 무조건 맨 앞에 있을게요.
2: 장학수가 팔뚝보다 굵은 포탄을 자주포에 장전한다.
10: 맨 앞에 선 것부터 때려부수라!
15: 가로 3.5도! 위로 2.3도!
2: 메가더는 월미도 쪽을 주시하고 장학수는 자주포 발사 준비를 한다.
15: 오, 1발 장전!
12: 1발 장전!
2: 거대포가 발사되기 직전 장학수가 먼저 자주포를 발사한다. 포탄이 요새에 적중해 지하 요새에 흙더미가 쏟아진다. 장학수가 다시 발사 준비를 하는데 림계진이 망원경으로 장학수의 얼굴을 확인한다.
10: 장학수.
2: 장학수가 발사한 포탄이 지하 요새 안 포탄 상자에 꽂힌다.
3: 야, 지하 요새를 붕괴하는데 성공했을까요?
4: 장학수가 네. 기관총 세례를 퍼붓고 수류탄을 던지는 사이에 전차를 운전하던 강봉포는 폭발한 파편을 가슴에 맞고 중상을 아이고. 입어요. 네, 남기성은 적들을 칼로 베고 몸싸움을 벌이고요. 결국 다리에도 총을 맞은 남기성은 땅에 파놓은 참호로 들어가서 발파 장치를 눌러서 자폭하고 맙니다. 요새의 폭발에서 살아남은 림계진은 탱크를 타고 장학수의 자주포를 공격하지만 네. 곧바로 장학수가 쏜 포탄에 탱크는 반파되고 말아요. 장학수는 정신을 잃어가던 강봉포한테 조명탄을 받아서 네. 총으로 밤하늘에 세 방을 쏘죠.
3: 아, 그러니까 작전은 성공을 알리기 위한 거죠. 하늘에 땅땅땅 쏘는 게.
4: 맞습니다.
3: 네, 맥아더의 상륙 작전 시작되겠네요.
4: 네, 그 사이에 탱크에서 살아나온 림계진이 강봉포를 총살하고요. 장학수와 총격을 벌이면서 겨우 버티는데 사격을 하려는 순간. 네, 총알이 없어서 장학수의 총 두 발을 맞고 죽게 돼요. 장학수도 죽은 부대원들과 어머니를 떠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요. 한편 한채선과 켈로부대 연합군이 월미도에 도착합니다. 맥아더와 장교들은 전사한 장학수의 시신을 향해서 경례하고 네. 한채선은 오열을 하죠. 장학수의 모친과 남기성의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국군 환영 행사를 나가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어요.
3: 아, 슬프네요. 자, 혹시 영화 속의 인물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걸까요?
4: 아, 장학수의 모티브가 된 고 임병래 해군 중위는 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에 네, 해군 첩보대원들과 같이 북한군한테 포위됐다고 해요. 아, 네. 네, 임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다른 대원들을 탈출시키고 작전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영화는 실제 엑스레이 작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의 사진이 뜨면서 끝이 나고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까지 탈환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3년 동안의 긴 공방전을 이어가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뤄지면서 양측에 300만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리게 돼요.
3: 네, 영화 인천상륙작전 지금까지 화면에서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마지막 곡으로 하현상의 등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오스트리아 출신의 지휘자 카라야는 평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휘자가 필요한 순간은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습할 때다. 그래서 그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연주? 알아서들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연주에 맞추겠습니다. 라고요. 진정한 프로는 무대에 서기 전까지 죽을 힘을 다하지만 무대에 설 때는 고생한 티를 안 낸다고 합니다. 혹시 남들이 안 볼 때는 펑펑 놀다가 남들이 볼 때만 안간힘을 쓰는 척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할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첫 곡은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지휘자 카라얀이 했다는 지휘자가 필요한 순간은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습할 때라는 말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프로는 안 보일 때 열심히 하는 법이라는 사실. 남들 보는 데서는 머리 조아리고 정작 잘해야 할 때는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바쁘게 인사하면서 다녔고 안간힘 쓰는 모습 뭐 지난 몇 주 동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후에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힘을 쓰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냥 잘 하겠거니 이젠 끝났으려니 하며 관심 놓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살펴야 되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 마련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합니다. 박상민의 지중해 그리고 Y2K입니다. 헤어진 후에

박상민의 지중해, Y2K의 헤어진 후에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박준영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또 김영남님께서는 출체, 출석 체크. 좀 있다가 7시 출근이어서 라고 적어주셨어요. 김영남님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셨나봐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또 문광철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건축가나 약제사가 되고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건축가와 약제사. 예, 좋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문광철님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가죠.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어서 김추자입니다. 거짓말이야.

한국인 특유의 소울을 타고 치명적인 도파민 속으로 안내하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정겨운 우리 트로트 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희재의 노래 우야노를 준비했습니다. 경상도 방언 우야노를 재치는 키워드로 삼아서 사랑하는 이에게 푹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수줍고도 설레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반복적인 훅이 인상적이죠. 김희재 특유의 간드러지면서도 깔끔한 음색, 또 섬세한 표현력이 노래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하는데요. 이 곡은 특히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김희재 특유의 끼 넘치는 퍼포먼스가 노래의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또 함께 들을 곡은 남진의 너마리아입니다. 뭐 자타공인 영원한 오빠, 남진 특유의 젊은 감각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신나고 경쾌한 리듬에 남진만의 시원시원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이 얹어져서 단번에 흥을 돋우는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팍팍할지라도 그냥 크게 한번 웃으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보자고 외치는 아주 유쾌하고 낙천적인 인생곡입니다. 이 노래 역시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남진 특유의 세련된 제스처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부르는 남진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뭐 님과 함께 둥지 같은 곡을 부르는 남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젊은 카리스마를 뽐내는 남진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김희재 우야노, 이어서 남진입니다. 너 말이야.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주 정겨운 트로트 두 곡 가져왔습니다. 먼저 1986년에 발표된 주현미 3집 수록곡 이태원 연가인데요. 같은 앨범의 타이틀곡은 눈물의 브루스였는데 타이틀곡이 크게 히트한 후에 오늘 들으실 이태원 연가가 그 사랑을 이어받았죠. 이 노래 역시 주현미의 탄탄한 보컬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그가 부른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서울의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한 정통 트로트곡입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입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리는 마음을 노란 손수건이라는 상징을 내세워서 애틋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여기서 왜 노란 손수건이 기다림과 그리움의 매개체가 되는지 알아보면 1973년에 발표된 토니 올랜드 앤 던의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드 디 올드 오크 트리가 시작입니다. 곡 제목은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라는 뜻인데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남편과 그를 기다리는 아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될 때 리본이 손수건으로 번역돼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와 노래가 같이 히트가 되면서 태진아의 노래를 비롯해 노란 손수건이 기다림 뭐 또는 용서의 상징으로 쓴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절의 트로트 가요 들어볼까요? 주현미의 이태원 연가 그리고 태진아입니다. 노란 손수건.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김희재의 우야노, 남진의 너마리아, 그리고 주현미의 이태원 연가에 이어서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두 곡 더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모세의 사랑인걸 이어서 지오디입니다. 0%.

0: 이제부터 앞으로 내 곁에 쭉 머물러 줄 것 같은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파스타 드실 때
1: 네.
0: 토마토 소스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크림 또는 뭐 오일 파스타를 좋아하세요?
1: 제가 정확히 숫자로 지금 비율을 생각해보니까 네. 오일을 한 7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3 정도 네. 먹는 것 같고요. 네. 크림은 정말 극히 드물게 먹는 것 같아요.
0: 거의 오일이 압도적이네요.
1: 그러게요.
0: 7대 3 정도로.
1: 네.
0: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남자분들도 네. 토마토 소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토마토 4, 크림 4. 5일 2, 그 정도잖아요. 네.
1: 다음에 같이 먹게 된다면 제가 토마토로 맞추겠습니다.
0: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죠.
1: 네. 네.
0: 또 나눠서 드시면 되죠.
1: 네네.
0: 오늘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유나의 4집 슈퍼소닉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음원 차트에서 먼저 선공개 싱글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 존박과의 듀엣곡 우린 달라졌을까가 먼저 나왔던 그런 앨범인데요. 예. 이 앨범은 이제 브리티시 락의 전자음악 악기를 좀 더하는 그런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했던 타이틀곡인 런이란 곡을 비롯해서 유나가 이제 앨범 전반적으로 조금 음악계에 포진한 좋은 작곡가, 작사가들을 고르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앨범인데요. 네. 이 타이틀곡인 런의 작사가로 이제 라디라는 뮤지션을 기용한다거나 뭐 타이거 JK나 박재범을 이제 피처링으로 기용해서 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도들 속에서 꼭 좋은 곡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앨범의 아홉 번째 트랙인 크림소스 파스타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네. 이 곡은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맡은 이제 작곡가 겸 프로듀서가 직접 쓴 곡이에요. 스코어라는 작곡가인데요. 이 스코어가 이 유나와의 이 작업을 통해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걸그룹 르세라핌의 메인 프로듀서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스코어가요?
1: 네. 이 곡의 작사는 또 조규찬이 맡았습니다. 이 최신의 감각을 가진 그런 젊은 작곡가랑 이제 90년대 가요계의 주요 음악가인 조규찬의 가사가 만난 굉장히 묘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곡이 네. 네. 이 조규찬은 사실 유나의 3집에 스트로베리 데이즈라는 곡을 미리 써준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근데 당시에 멜로디랑 가사를 다 조규찬이 써서 들어보면 오히려 유나보다 조규찬의 색깔이 좀 분명하게 느껴지는 곡이었다면 예. 이 크림소스 파스타에서는 이제 본인이 조규찬 본인이 곡을 쓰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0: 가사만 작업했으니까요.
1: 네. 이 크림소스 파스타가 이 곡에서 굉장히 반전을 상징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이 헤어진 연인과 이별 후에 어떤 극과 극의 나뉘는 그런 모습이 크림소스 파스타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 반전 매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럼 바로 유나의 크림소스 파스타 이 곡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유나의 크림소스 파스타,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박미님, 오늘 2주 만에 하모니카 교실 가는 날인데 하필 통장 청소봉사라 못 갈 듯이요. 통장 청소봉사는 빠지면 벌금 내야 해요. 지난번에 남편 병원 가느라 벌금 낼 걸랑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한 박미님이십니다. 하모니카 교실까지 가고 청소봉사도 하시고. 예, 하모니카 교실 가야 되는데 벌금 좀 아깝죠. 벌금 내면 아깝잖아요. 아쉽지만 예, 청소봉사는 가셨겠죠?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박민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은주님께서 노디의 시원한 웃음소리, 저는 이제 으쌰으쌰해서 2시간 후에 출근했다가 내일 올게요. 제게 기분 좋아지는 요일은 쉬는 날의 하루 전날이랍니다. 그날이 제일 좋죠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휴일보다도 휴일을 기다리는 전날 또는 전전날이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좋죠. 그나저나 제 웃음소리가 좋으시다니 자주자주 웃어야 되겠네요. 전은주님, 오늘은 쉬는 날이실까요? 아니면 전날이실까요? 아니면 일을 하시는 날일까요? 네. 전은주님, 언제라도 늘 기운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다들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애호박 하나, 사과 하나를 골라도 상처는 없는지, 색깔은 어떤지,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면서 신중하게 고릅니다. 식탁에 올릴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는데,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곳의 살림과 행정을 책임질 사람을 고르는 일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6월 3일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모두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요. 트윈폴리오의 노래입니다. 축제의 노래.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에세이 가족 사진을 소개합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는 건 왠지 머쓱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남는 건 사진이야. 누군가 부추기지만 사진관에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부터 어색해진다. 하지만 사진사 앞에서는 누구나 순종해야 한다. 머리에 손을 얹거나 콧구멍을 후벼 파서는 곤란하다. 고개를 휘젓거나 눈을 깜빡거려서도 안 된다. 턱을 너무 쳐들지 마시고 하면 재빨리 턱을 아래로 내려야 하며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세우시고 하면 지체 없이 왼쪽 어깨를 세워야 한다. 사진사에게 순종해야만 가족의 평화가 인화지 위에 새겨진다. 부모가 가운데 앉고 자식들이 그 둘레에 빙 둘러서서 찍은 가족사진은 언제 봐도 경건하다.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함께 찍은 기념사진의 버금가는 위력을 발한다.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혓바닥을 쏙 내밀었다가는 한 대 쥐어 박히게 마련. 한 시절 가족이 행복했다는 물증이 바로 가족사진이다. 가족사진은 절대로 슬픔이 앉아있을 자리를 마련해놓지 않는다. 가난도 드러내지 않는다. 팔꿈치가 해진 저고리도 없고 엄지발가락이 삐죽이 나온 양말도 없다. 마른 버짐이 일어난 얼굴로 떼쓰는 자식도 없고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쟁쟁거리는 잔소리도 없다. 가족을 최대한 평화롭게 담아내는 게 가족사진의 임무다. 사람은 늙어가도 가족사진은 늙지 않는다. 네, 원 플러스 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네, 이미자 씨를 발탁해 최고의 여가수로 키워낸 작곡가 하면은 백영호 선생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동백 아가씨, 여자의 일생, 섬마을 선생님을 함께 발표하면서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로 콤비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런 백영호 선생이 딸처럼 아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여가수. 오늘 가요인물 열전에서는 새벽길을 부른 가수 남정희 씨를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남정희 씨의 본명은 방경숙입니다. 남정희란 이름은 백영호 선생이 직접 지어준 예명이었지요. 남정희 씨는 1950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노래에 대한 재능만큼은 남달랐다고요. 그녀가 평생의 스승이 된 작곡가 백영호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백영호 선생의 동생과 군대 동기였던 인연 덕분에 지구레코드를 찾아가서 노래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남정희 씨가 부른 노래는 현미의 떠날 때는 말없이였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지요. 당시 백영호 선생은 문주란 이후 또 한 명의 신인을 찾고 있었는데 남정희 씨를 보자마자 충분히 키워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정희 씨의 노래들 몇 곡 들어보시죠. 데뷔곡이었던 새벽길 준비했고요. 이어서 혼자 가는 길, 총각 뱃사공, 짝 잃은 원앙새 이어집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새벽길의 가수 남정희 씨입니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들어봤어요. 새벽길, 혼자 가는 길, 총각 뱃사공, 그리고 짝이른 원앙새였습니다. 남정희 씨는 지구레코드와 3년 계약을 한 것과는 별도로 백영호 선생과는 5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백영호 선생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확실하게 키워볼 심산이었지요. 여고 1학년이었던 남정희 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교복 차림 그대로 백영호 선생의 집을 찾아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백영호 선생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게 변했지만 백영호 선생은 어쩌면 그 음색이 이미자와 문주란의 장점을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신 새벽길은 1967년 가을에 개봉한 동명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신성일, 남정임, 고은하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지요. 영화는 1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주제가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남정희 씨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인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요계에서는 이미자를 능가할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명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지구레코드의 임정수 사장은 이 노래를 이미자에게 주자고 했지만 백영호 선생은 레코드가 조금 덜 팔리더라도 좋은 신인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남정희의 노래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 잘 맞아떨어졌지요. 노래 새벽길은 남정희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곡이 됐고 백영호 선생의 안목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남정희 씨의 노래들 먼저 순정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가는 정 오는 정, 미운님 고운님, 라일락꽃이 피면 네 곡입니다.

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듣고 왔습니다. 순정, 가는 정, 오는 정, 미호님, 고운님, 그리고 라일락 꽃이 피면이었습니다.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수죠. 남정희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남정희 씨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야말로 여고생 가수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문주란, 정훈이, 그리고 남정희 씨까지 각기 다른 음색과 개성으로 사랑받은 10대 소녀들이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지요. 스승이 같았던 문주란 씨가 먼저 데뷔했지만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를 의식했던 모양입니다. 무대 밖에서 두 가수가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일담도 있었으니까요. 남정희 씨의 가장 큰 매력은 구성지고 애소띈 음색이었습니다.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가창력으로 노래를 더 맛깔나게 살려준다는 찬사를 받았지요. 데뷔곡인 새벽길 이외에도 총각 뱃사공, 가는 정, 오는 정, 순정, 갈등 같은 명곡들을 남겼지만 새벽길만큼의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67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50여 곡의 노래를 취입했는데 주로 드라마나 영화 주제가를 많이 불렀고 백영호 선생의 곡을 가장 잘 소화하는 가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콜롬비아 레코드사를 통해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멀리 떨어져서도 백영호 선생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어느 날 참으로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정희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였지요. 향년 29세,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유족과 팬들의 안타까움 말할 것도 없었고 스승이었던 백영호 선생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이 만개하지 못했던 것에 오래오래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새벽길의 가수 남정희 씨를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더 준비했는데요. 먼저 엄마의 노래, 사랑하지 마세요, 단발 기생, 그리고 울어야만.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2년 6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축구 황제 펠레 내한. 세계 축구 황제 펠레가 1일 오후 4시 반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했다. 브라질 축구의 명문 산토스 팀의 동남아 순방 경기의 일환으로 함께 온 펠레는 다른 선수 15명, 임원 7명과 함께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일본 홍콩 등지에서의 경기와 먼 여정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펠레는 그를 보러 나온 한국 축구인 및 학생 등 3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 산토스 팀은 2일 오후 7시 반 한국 상비군과 한 차례의 경기를 갖는다. 네, 바로 그날 당시 서울운동장, 지금의 동대문운동장에서 브라질의 명문 클럽 산토스 FC와 우리 국가대표 상비군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무려 3만 5천여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결과는 산토스 팀의 3-2 승리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펠레는 후반 13분에 추가골을 넣었고 우리나라도 후반전에 차범근과 이회택 선수가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끝까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요. 당시에도 최고의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문정선의 노래입니다.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문정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래 걸어야 하는 날은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날이 궂은 날은 비에 젖지 않을 신발을 고르겠지요. 하루 종일 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참 중요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을 텐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기현의 햇빛 쏟아지는 들판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탄 승객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군 좀 더 속력을 내서 빨리 가길 원하고 누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하나 직접 노를 잡진 않습니다. 선장을 믿고 그저 맡겨둘 뿐이죠.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탄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표도 그렇게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훌륭한 좌표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곡 뱃노래 김용우와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치의 노래입니다.

노영나영, 양지은의 노래였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 뱃노래, 김형우와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 속에서 누군가의 존재는 든든한 표지가 되어주곤 하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기보다 함께 흔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명예가 대단한 선비는 틀림없이 대중의 미움을 사더라. 이름 얻기 진실로 쉽지 않지만 이름 속의 처하기란 더욱 어렵네. 명예가 한 계단 올라가면

지방은 10층계나 높아지지. 얼굴빛 을젓하면 오만타 하고 농이라도 할라치면 얕본다 하며 눈이 둔해 얼른 기억하지 못하면 모두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야. 다산 정약용의 시 집을 그리는 70운 해장에게 붙이다 일부였습니다. 해장은 스님인데요. 정약용이 이 스님을 봤을 때 솔직하고 꾸밈새가 없으면서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해장을 귀히 여기지만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으니 시를 지어 전한 거라고 합니다. 명예가 대단할수록 미움을 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진가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평조회상 중령산 문흥관의 대금 박영승의 검은고연주입니다.

평조회상 중령산, 문흥권의 대금과 박영승의 검은고 연주로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가곡 평조 두거, 구름이 무심탄 말이, 예찬거는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평초 두거, 구름이 무심탄 마리, 예찬건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연석이 작곡한 어느 섬, 현아강상부 초콜릿의 연주 함께 하시죠.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평시조 월출산을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윤선도의 작품을 노래한 것으로 3장으로 구성된 사설에서 1장과 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월출산 높더니만은 미운 것이 안개로다. 천왕 제일봉을 일시에 가리워다. 월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안개가 끼니 가장 높은 봉우리 천왕봉도 단번에 가려졌단 말입니다.

평시주 월출산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두어라 해 퍼진 후이면 안개 아니거드랴.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질 테니 가만히 두고 지켜봐도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시조는 임금과 관련된 노래라고도 합니다. 산이 임금, 안개가 간신인 건데요. 임금이 간신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져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도 언젠간 다시 밝은 진실이 밝혀지고 간신도 물러날 거란 말인 거죠. 그럼 평시조 월출산을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평시주 월출산 김월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런겐마당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국악 혹은 퓨전 국악이라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산과 역사,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팀이죠. 런겟마당의 연주로 련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내일 마주할 풍경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뒷짐지고 서 있는 방관이 아니라 기꺼이 참여해서 표현하고 또 표현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은이 작곡한 곡 준비했습니다. 바람의 언덕, 김경미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전할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면 옆에서 슬슬 바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 같았으면 벌써 했겠다. 내가 너라면 그냥 하고 만다. 말은 이렇게 해도 자기도 못할 거면서 괜히 부추기는 거죠. 부모는 자기가 못한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미혼의 연애에 더 흥분합니다. 내가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는 해내는 걸 보고 싶은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없죠. 나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줬으면 하는 일. 그래서 자꾸 바람 넣고 싶은 일. 여러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용의 바람이래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쇼핑 온 분들 보면은 그렇게 옆에서 바람을 넣습니다. 야야야, 이거 너한테 딱이다. 네가 안 입으면 누가 이걸 입어? 이거 너희 집에 잘 어울리겠다. 진짜 좋다. 정작 본인더러 하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면서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게 그러신가요? 저는 별로 이렇게 부추기는 편이 아니어서.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조용필의 노래 여행을 떠나요 듣죠.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이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까지 들었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또 역대급일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들 실감하고 계시나 봐요. 도명옥님께서 반갑습니다. 무자히 덥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장희숙님께서는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땀이 줄줄이네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챙기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또 박보경님께서는 베란다 화장실 청소했더만 덥네요. 에어컨 이제 껐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은님께서는 이사하면서 서큘레이터가 없어졌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버린 것 같아요. 새 건데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나요 김은님,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지? 만약에 못 찾으셨다면 어쩔 수 없죠. 새로 장만하셔야죠. 올여름 더위, 이미 뭐 5월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잖아요. 다들 그러려니 하면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장희숙님 말씀처럼 컨디션 관리 잘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도명옥님, 장희숙님, 박보경님, 김은님 모두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인아가 부르는 만약에, 이어서 이은미입니다. 애인 있어요.

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해?

0: You wanna dance?
1: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며 어이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빌런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현실에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 노래라서 그나마 용서가 되는 곡들.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는 너무 슬픈데 당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뒷목을 잡게 되는 노래,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입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심취해서 듣다 보면 배신감이 듭니다. 너무나 애절해서 버림받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인가 싶은데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고 결국은 우정보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노래거든요.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한다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친구 입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곡은 엄정화 2집 수록곡이고요. 댄스 가수로 인기를 얻었지만 발라드도 잘 소화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곡이죠. 뭐 연기자라서 그런지 미워할 수 없게 노래도 잘 표현했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인데요. 이 노래는 정통 힙합 그룹 업타운의 1집 타이틀곡이고요. 한국형 힙합과 소울의 어머니라 불리는 윤미래의 시작을 알린 노래인데 노랫말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별을 고해놓고선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만나달라 애원하는 곡이거든요. 그야말로 진상 중에 진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래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람 그리고 업타운입니다. 다시 만나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연애 빌런들이 주인공인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쿨의 2집 타이틀곡 운명입니다. 1집의 반응이 흐지부지했었기 때문에 팀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체를 해야 할지 그야말로 그들의 운명이 이 한 곡에 달려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톡톡 튀는 이미지로 사랑받은 걸그룹 티티마의 프리즘을 가져왔습니다. 티티마 1999년에 데뷔해 2002년에 해체된 팀인데 멤버 소희는 라즈베리 필드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고 통역도 하고 진행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헤이의 동생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프리즘의 노랫말을 보면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인공은요, 오랫동안 짝사랑한 남자가 친구의 애인이 됐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남자 역시 주인공을 원래부터 좋아했다 말하고 결국에는 친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남자 진짜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좋아한다면 바로 주인공에게 고백을 했어야지. 왜 그 친구를 만난 건지. 예, 이런 남자 별로죠? 그럼 악당들, 빌런들이 주인공인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쿨의 운명 그리고 티티마가 부릅니다. 프리즘.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주인공인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쿨의 운명, 그리고 티티마의 프리즘이었는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최고의 빌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원준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모두 잠든 후에.

0: 잊고 있던 기억을 조용히 깨우는 선율, 신샘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샘이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방이 크건 작건 이것만은 꼭 갖고 다닌다는 필수템 있으세요?
1: 제가 이제 집이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네. 어디를 가도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볼 책 한 권.
0: 그렇죠. 아, 예.
1: 이어폰.
0: 예.
1: 심무료함을 달래줄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가끔은 게임기도 들고 다니면서 게임도 합니다.
0: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타면은 요즘에는 그 줄 있는 이어폰보다 네. 블루투스 이어폰 쓰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저는 예.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줄 있는 이어폰을 쓰는데.
0: 아, 그러세요?
1: 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린의 2015년 9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해봤습니다.
0: 예.
1: 이 린이 이제 데뷔 이후로 뭐 사랑했잖아라는 히트곡도 만들어내고 이후에 뭐 발라드, 댄스, R&B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이제 성장해 왔는데요.
0: 그렇죠.
1: 사실 초반에 이 R&B 가수로 이미지가 좀 굳혀지나 싶었지만 이후에 굉장히 꾸준히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왔던 그런 흔적들을 린의 앨범에서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0: 최근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 네, 그런 도전 정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
0: 맞아요.
1: 전향을
0: 네.
1: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발표한 5집부터는 이제 린이 보사노바나 재즈 장르를 향한 그런 관심들을 또 보여왔는데요. 이 9집 앨범에서 린은 이제 완전히 재즈에 그 깊숙이 들어갑니다.
0: 네.
1: 이 재즈 안에도 사실 다양한 장르가 갈래가 나뉘는데요. 이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사랑 그렇게 또 다른 누구에게라는 곡은 이제 재즈 중에서 이제 집시들의 음악인 그 집시 재즈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0: 네.
1: 이 수록된 9곡 모두 뭐 블루스, 탱고, 스윙 이런 다양한 재즈의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런 스타일들을 그냥 찍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곡마다 장르마다 다 장르가 달라질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도 갈아 끼우면서 그 재즈 보컬들의 스킬을 구사하는 또 린을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바로 9집 앨범인.
0: 예.
1: 오늘은 이 9집 앨범에서 두 번째 트랙인 이별주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곡은 이제 완전히 정통 재즈를 구사하는 린을 만나볼 수 있어요. 두 대의 기타, 베이스, 드럼 연주에 맞춰서 이제 정통 재즈 보컬처럼 기술도 보여주고 감정도 보여주는 어떤 린의 색다른 모습 느껴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참 많은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린의 이별주 전해드리면서 신샘이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린의 이별주, 오늘 소개드리는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평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한 후에.

사랑한 후에 여명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옥수사진관의 노래입니다. 푸른 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농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전문가도 피하기 어려운 플랫폼의 룰
2: 그래도 의사나 약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다르지 않을까?
1: 기대를 안고 들어가 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전문가들조차 이 거대한 플랫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알고리즘이 정한 냉혹한 룰을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언어의 전쟁이 벌어진다. 확률의 언어와 확신의 언어의 싸움이다. 전문가의 언어는 태생적으로 확률이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체의 복잡함을 알면 알수록 단정적인 말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2: 하지만 이런 신중함과 정직함은 60초짜리 쇼폼 영상에서 금세 지루한 소음으로 처리된다. 조회수는 처참하고 댓글에는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짜증 섞인 반응이 달린다. 반대로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언어는 확신이다. 이거 하나면 종결입니다. 무조건 드세요. 효과 없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1: 단정적이고 시원한 말투가 주는 사이다 같은 쾌감을 이기기는 어렵다. 불안한 대중은 가능성을 논하는 전문가보다 거짓말이라도 정답을 찍어주는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문가 유튜버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제목과 썸네일을 세게 잡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 되고 그렇다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실보다 메시지가 한 단계 더 극단으로 포장되어 쇼닥터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쇼폼 영상은 구조상 전제, 예외, 주의사항, 한계점까지 담기에는 분량이 턱없이 모자라다. 결국 플랫폼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맥락은 생략하고 한 줄 결론만 말하라고 압박한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진짜 근거 기반의 크리에이터 한 명당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대형 크리에이터가 5-60명은 된다고 토로한다. 거짓을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리지만 그것을 반박하고 검증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정보는

0: 거를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장 간단하게 비록 틀렸더라도 정리해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의 뇌는 정보의 정밀함보다 결정의 편리함을 선호한다. 플랫폼은 인간의 이런 게으른 본능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다.
1: 자,

0: KBS 오디오북
1: 슈퍼푸드와 파우더로 채워지는 식탁. 건강 콘텐츠를 오래 보다 보면 현실의 식탁과 화면 속 식탁의 풍경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다. 화면 속 식탁에는 김치찌개나 나물 반찬 대신 낯선 이름들이 한 구석을 차지한다. 아사이베리,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위트그래스 파우더, 콜라겐이 섞인 커피, MCT 오일과 버터가 들어간 방탄 커피, 전해질 파우더를 탄 물, 프로틴 파우더로 만든 팬케이크. 물론 이런 식품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거의 항상 공포 마케팅과 세트로 묶여 다닌다는 점이다. 요즘 마트 채소는 영양가가 없어요. 토양이 망가져서 미네랄이 고갈됐거든요. 일반 밀가루와 설탕은 독소 그 자체예요. 몸이 항상 염증 상태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말들에는 1%의 사실과 99%의 과장이 섞여 있다. 하지만 60초짜리 영상에서 팩트체크는 중요하지 않다. 평범한 밥상과 제철 채소는 이미 오염되고 결핍된 것처럼 묘사되고 공장에서 가공된 슈퍼푸드 파우더와 영양제는 이 오염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방어막처럼 격상된다. 그 결과 역설적 장면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피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고도로 가공되고 농축된 형태의 식품인 파우더와 캡슐을 섭취한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17세 인플루언서 에이바 노우가 초가공식품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가공된 초유 보충제와 우지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값비싼 슈퍼푸드로 가득 차는데 정작 식탁 위 진짜 음식의 자리는 좁아지고 근거의 밀도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식탁의 모습이다. 건강해 보이는 나를 사는 소비. 이쯤에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SNS에서 보고 저장하고 결제하고 다시 인증샷을 올리는 이 수많은 영양제들, 정말로 성분표의 함량과 논문의 근거를 보고 선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고르고 있을까? 플랫폼이 파는 것은 단순한 상품 정보가 아니다. 이상적인 자아의 이미지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하는 갓생너, 시험 기간에도 피부와 멘탈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기관리 끝판왕,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 몸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스마트한 엄마. 영양제는 늘 이런 서사의 핵심 소품으로 등장한다. 책상 위에 예쁜 비타민 보틀 하나, 가방 속에 콜라겐 파우치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를 끊는 일은 단순히 제품 소비를 중단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공들여 쌓아온 자기 이미지의 일부를 허무는 일처럼 느껴진다. 원래 이런 거 꼼꼼히 챙겨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사는 사람 같잖아. 이 루틴을 줄이면 내 삶의 통제력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건강 판타지는 이렇게 작동한다. 처음에는 몸을 위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하고 쌓게 만든다. 추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만 약 5만 명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비결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인기 있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100명의 게시물 중 3분의 2는 건전한 조언이 아니거나 오히려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기능 향상이 아니라 오로지 마른 몸과 특정 체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홍보하는 식이다. 미디어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르네 앵겔르는 소셜미디어 건강 콘텐츠의 상당수가 건강을 가장한 깡마름에 대한 자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체형을 장려하는 이미지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은 신체 만족도, 기분, 그리고 스스로 인식하는 성적 매력의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섭식 장애와도 관련된다. 앵겔른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계정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계정을 구별하는 것은 연구자들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서가 한편으로는 스쿼트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튜토리얼을 올리면서 동시에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보조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영양제를 산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스타그램 속 그들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0: 자연이라는 마지막 방어막. 지금까지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건강 콘텐츠의 문법을 만들고 영양제를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놓으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이미지와 서사를 소비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이 거대한 판타지의 정점에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강력한 단어가 있다. 영상 속 영양제와 슈퍼푸드들이 앞다퉈 달고 나오는 그 수식어다. 천연, 오가닉, 클린, 논톡식, 식물성, 무첨가, 자연유래.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강력한 등식에 기대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은 안전하고 좋은 것, 인공적인 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 병원 약보다 영양제를, 현대의학보다 자연치유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연은 곧 안전이라는 신화가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연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인지 아니면 또 다른 판타지의 가면인지를 함께 들여다보자.
1: すいません。あ、え、あの、 KBS
2: オーディオブックはどこですか?あ、あの、あ、최고의 클립.
1: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0: 살을 빼는 약인가? 몸을 해킹하는 약인가? GLP-1 위고비 마운자로가 가져온 대격변. 들어가며 오해를 피하기 위한 선언.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이해 충돌 문제부터 정리하자. 비만 신약의 장점을 설명하다 보면 을에 따라붙는 시선이 있다. 저 사람 혹시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닌가? 나는 비만 신약을 만드는 어떤 제약회사와도 금전적 관계가 없다. 강연료나 자문료를 받은 적도 없다. 이 글은 오직 공개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독자들과 함께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록이다. 불편한 진실,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솔직해지자. 미디어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개 부작용과 위험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다. 우리는 뇌를 흥분시키는 방식의 고전적 다이어트 약물인 펜터민 등이 남긴 중독과 오남용의 상처를 기억한다. 한때 기적의 약이라 불렸으나 심장마비 위험이 뒤늦게 밝혀져 퇴출당한 관절염 약 바이옥스처럼 비만 신약도 시간이 지나면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계의 분위기는 대중의 공포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LP-1 호르몬을 흉내낸 약을 인류가 사용한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최초의 GLP-1 약 바이에타가 FDA 승인을 받은 건 2005년이다. 지금의 비만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지의 신물질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축적된 임상 경험 위에 올라선 계열의 약이다. 코펜하겐의 충격.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탄생했나? 최근 과학계의 화두는 안전성을 넘어선다. 이들 약이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노화와 함께 오는 만성질환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2025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노화 연구 및 신약 개발 회의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는 노보 노디스

그와 일라이 릴리의 과학자들이 연단에 올라 청중을 들썩이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GLP-1 약물이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는 GLP-1 약물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다양한 추가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심지어 무릎 관절염과 수면 무호흡증까지 개선한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위고비는 대규모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약 20% 낮췄다. FDA는 이를 근거로 위고비를 체중 감량에 더해 심혈관 위험 감소용으로도 승인했다. 미국에서 마운자로의 비만약 버전인 제바운드 또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았다. 결과가 너무 빠르게 쌓이다 보니 해외에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수돗물에 약을 타서 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FDA는 아직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약이 예방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은 거들 뿐.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 약이 몸을 고치는 방식이다. 흔히 살이 빠지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다. 2025년 발표된 대규모 임상 분석에 따르면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 중 허리둘레 감소 같은 체중 감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일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약물이 직접적으로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항노화 기전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제시한다. 여기서부터 비만약은 체중계를 벗어나 건강한 대사를 회복하는 약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이 약은 비만 환자가 아니더라도 대사 질환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사 리모델링 도구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저속 노화의 대가는 무엇인가? 상황이 이렇다면 질문도 바뀐다. 이 약이 위험할까? 라고 걱정하기엔 약이 주는 잠재적 혜택, 즉 심장 보호, 수명 연장, 노화 방지가 크다. 만약 이 약이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새로 세팅하는 프리미엄 엔진 오일과 같다면 우리는 이 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장에서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이제부터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냉정하게 저울질해보려 한다. 약이 주는 빛, 대사적 이득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우는 그림자,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건강을 둘러싼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진 시대에 생각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주는 책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저 X자 표시가 얘들 짓이었구나.
1: 수색 완료! 이동하자!
2: 알았어.
3: 아, 근데 조장, 얘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4: 내가 붙잡고 있어. 걱정 마.
3: 야, 너 뛰어봤자 벼룩이거든? 까불면 죽는다.
4: 오영배, 네 앞가림이나 잘해.
3: 아이, 잘하고 있어. 맨날 나한테만 그래.
0: 가만, 저 2층 집 어젯밤에 언니랑 같이 들어갔던 곳인데 아직 있을까? 여기서 소리치면 언니한테 들리겠지? 아니야, 그럼 언니까지 위험해져. 설사 나온다고 해도 둘이서 10명을 상대할 수도 없고. 그럼 언니랑 이대로 이별인가? 영원히? 어떡해?
4: 왜 그래? 어디 아파?
0: 실은 아니야, 아무것도.
5: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어 지하철 입구 같은 곳에 도착했다. 덩치 큰 아이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6: 빨리 들어가.
7: 스톱! 수확물 가져와.
8: 납부할게. 미조 사러 와. 참치캔 250g 3개, 커피 믹스 20개짜리 한 통, 곽티슈 2개, 핫바 5개, 끝.
7: 잠깐만,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8: 데워서 먹으면 돼. 밀봉돼 있잖아.
7: 좋아. 대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
8: 그래도 고마워.
7: 다음!
9: 비조, 박해솔. 패딩 조끼 2벌, 운동화, 비타민 젤리, 감기약 진통제, 끝.
0: 이러니 온 동네가 텅텅 비어있었지. 언니는 이것도 모르고 또 어딘가를 뒤지고 있을 텐데.
7: 야, 너 지금 장난해?
3: 아, 이거 진짜 금이야, 순금. 아, 개비싼 거라고.
7: 이 판국에 이딴 금덩어리가 뭔 소용인데. 이거 먹고 금똥 쌀 거야? 이거 받고 물이나 통조림 내주는 머저리 있음 그때 다시 가져와.
3: 에이씨.
7: 이건 또 뭐야? 배당 줘봐.
10: 다이아몬드 아니야?
7: 이 쓸데없는 거 참 꼼꼼하게도 주워 담으셨네. 진짜 너 아닌걸.
3: 아이, 진짜야. 금고에 들어있었어.
7: 우린 당장 먹을 식량과 깨끗한 물이 필요해.
3: 아, 그래도 갖고 있어야 언젠가 쓸 거야.
7: 언젠가? 그게 언젠데? 언젠데?
3: 나야 모르지.
7: 이딴 걸로는 네가 쓰는 시설 사용료도 안 나와. 알았어? 비조 실적 시. 씨도 수확해 준 거야. 길바닥에서 자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
1: 우리 아직 안 끝났어.
5: 조장이 나를 문지기 앞으로 데려갔다.
4: 얘도 목록에 추가해줘.
7: 얜 뭐야?
4: 바이러스 면역력이 있대.
7: 그래? 너 특기가 뭐야? 기술 있어? 의학이나 로봇공학 아님 미용기술이라도?
4: 없는데.
7: 농사 지어본 적은? 요리해본 적은?
4: 없어. 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7: 에휴, 젠장. 하나같이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다 살아남아가지고. 얘 일단 데려가봐. 그래도 아직 씨야. 얘는 값어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4: 평균값을 다시 계산해봐. C는 아닐 거야.
7: 왜? 아직도 안 내놓은 거 있어?
4: 더 할 건 없지만 뺄 건 있어. 쟤.
7: 쟤? 오영배?
4: 쟤를 내 조에서 빼버리겠어.
3: 야! 무슨 소리야? 나 빼다니!
4: 너 뺄 거야. 네가 빠지면 우리 조 평균 실적이 B는 될 거고.
3: 아야, 진짜 1억이야? 아, 조장!
4: 얘들아! 제 몸 수색해봐.
3: 야, 이거 뭐야? 뭐라고?
4: 오영배.
3: 조장, 저게 그게
4: 너 내가 몇 번 경고했지. 적당히 하라고. 세상이 끝장나 버렸는데 저딴 금덩어리가 공동체의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먹을 걸 딴 주머니로 빼돌려?
3: 그게 너무 급해서 이렇게 배당에 넣는다니까 까막하고.
4: 내가 왜 너를 내 죄에 계속 둘 거라 생각했어? 어? 툭하면 불평불만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매사 부정적이고 삐딱한 태도로 애들 기빨리게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팀 분위기까지 망친 인간을 왜! 조장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3: 아이, 저기 이제부터 잘할게. 한 번만 봐줘. 시호야.
4: 이미 늦었어. 넌 절대로 바뀌지 않을 놈이야.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필요 없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3: 시호야, 이러지 마. 제발, 시호야. 어? 조장. 제발. 이제부터 잘할게. 제발.
2: 저것도 다 거짓말일 거야.
3: 알았어. 가졌다. 가면 될 거 아니야.
4: 오영배는 배낭에다 금붙이들을 쓸어 담고 초코바와 사탕까지 챙겨서 달아놨다.
3: 야, 니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0: 잘했어. 새끼가 말을 하면 알아먹어야지. 한두 번 진상 부린 것도 아니고. 더 받아주면 골치 아파. 쟤 저러다 사고라도 쳤음 니네 조 전체가 처벌받았을 거라고.
1: 평균 등급이나 올려줘.
0: 오케이. C 아니고 B. 참, 그 조장 회의할 때 우영배건 반드시 보고해줘. 그래야 차후에라도 다른 조에 어물쩡 끼어서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을 테니까.
1: 알았어. 이제 문 열어줘.
0: 오케이.
1: 얘들아, 내려가자. 아, 차로아.
2: 어.
1: 지금부터는 얘 네가 안내. 난 조원들 챙길 테니까.
2: 알았어.
1: 가자. 어.
2: 참, 우리 아직 자기 소개 안 했지. 난 차로아라고 해.
1: 차로아?
2: 난 할아버지가 영국인이야. 머리카락은 그래서 은발이고. 이 눈동자도 잿빛이라 오해도 많이 받아. 외국인이냐고.
3: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2: 편하게 대해줘. 내려가자.
1: 온통 콘크리트네. 땅 밑에 누가 이런 걸 봐.

0: 만들어놨지?
1: 아,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야.
0: 여기서 산다고? 니네 전부 다?
1: 안엔 더 많은 애들이 있어. 세상에 모든 쓸만한 인간과 쓸만한 물건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다고 보면 돼. 바로 이 문 안에.
0: 이게 뭐야?
1: 벙커. 들어본 적 있어?
0: 벙커?
1: 10년쯤 전 북한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전국 곳곳에 거대한 대피소가 지어졌대. 여긴 그 벙커들 중 한 곳이고.
0: 아, 어릴 때 TV에서 봤어.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2: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단군 이래 최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 일컫는 벙커를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유사시에 약 10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총 넓이 495제곱미터, 그러니까 150평 규모에 높이 약 2.5미터의 꽤 넉넉한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이곳은 회의실인 것 같습니다. 소파와 회의 탁자,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긴 침실이군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침실이 이 복도 끝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지나가면, 네, 대형 식당입니다.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고 배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밖에도 샤워실과 도서관, 헬스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벙커를 전국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사회적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벙커 현장에서 KBS 뉴스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가 그 벙커라는 거야?
1: 맞아, 거기야.
0: 그럼 이 불은 어떻게 켠 거야? 전기가 들어와?
1: 아, 여긴 반영구적인 자체 발전기가 돌아가거든.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대. 이쪽으로 와. 자, 여기 들어가.
0: 뭔데?
1: 소독실. 공동생활이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
0: 일로 들어가면 돼?
1: 들어가서 서 있음. 얘가 알아서 해.

0: 있으니까.
1: 그래도 나가서 다행이야.
2: 샤워를 마치고 옷까지 갈아입은 뒤 공동 공간이라 불리는 곳으로 나왔다.
3: 야, 씻으니까 딴 사람 같은데? 참, 소개가 늦었어. 난 비조 조장 은시호야.
2: 은시호. 아, 난 루미야라고 해.
3: 알아. 로아한테 들었어.
2: 근데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3: 로아가 설명 안 했어?
2: 아니, 벙커라는 건 들었는데 니들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고 살게 됐는지 궁금해서.
3: 그게 피터팬 바이러스가 돌고 어른들이 다 죽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TV에서 봤던 벙커를 떠올렸어.
2: 그랬구나.
3: 살아남은 친구들하고 같이 여길 찾아내서 들어왔지. 차츰 애들이 많아지면서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갖춰나갔어.
2: 그럼 너흰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벙커에서?
3: 그럼 어디서 살까? 세상은 망해버렸는데.
2: 하지만 니들이 살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생존자들은 굶어야 해. 쓰레기 봉지를 뒤지는 어린애도 봤어.
3: 모두를 살릴 순 없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
2: 하지만 여기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3: 글쎄,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나름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음식과 의약품, 그 밖에 필요한 것을 모으고 농사도 준비하고 있고.
2: 애들끼리 그게 가능하다고?
3: 어른들만 못하겠지만 밖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것보다 여기서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나아.
2: 위험하진 않아? 이상한 애들도 있을 텐데.
3: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 행동하는 애들은 철저히 걸러내는 거야. 한두 번 징계하다가 안 되면 쫓아내는 거지.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서로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고.
2: 그치만 그렇게까지.
3: 그렇게까지 뭐?
2: 쫓겨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
3: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 개인보단 공동체가 중요해.
2: 그럼 난 뭘 해야 돼?
3: 네 몸만 해내면 돼. 그러면 벙커는 네가 필요한 걸 제공할 거야.
2: 내 몫을 하라고?
3: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영배를 내보내고 새 조언으로 드릴 생각이었어. 아무리 초짜라도 그 녀석보단 나을 테니까. 여긴 천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옥도 아니야. 그건 믿어도 돼.
2: 근데 조장,
3: 왜?
2: 나 실은 일행이 있어.
3: 누구?
2: 언니.
3: 어디 있는데? 위치 말해.
2: 빈집에.
3: 그래. 그럼 찾아야지.
2: 정말?
3: 가자, 찾으러.

0: 왕이 되고 난 뒤 확실하게 취향과 이상형이 달라진 진지왕.
1: 자, 이 쪽은 전하와 새롭게 내정을 시작한 여인들.
2: 끝장이죠. 비 오는 날 도포 뒤집어 쓰고 여자랑 뛰는 거.
3: 여론이고 뭐고 눈치 볼 거 없이 이 미시라고의 약속부터 지키세요. 진지왕을 탄핵하라.
4: 신라 제26대 왕 진평왕입니다.

와이파 한국인 175번째 풍월주 김유신 11번째

0: 아, 왜 못 보냐고. 가, 가까이. 아, 거, 쏴! 가, 가, 가, 가! 온다, 온다, 와! 어, 쏴!
1: 신라 제26대 왕 진평. 진평왕은 즉위식을 마치자마자 조퇴를 쓰고 서랍을 뒷골목에 있는 PC방으로 출동.
0: 아, 넘겨. 나 왕자거든. 이게 다 죽었어.
1: 게임을 하다가
0: 닭갈비랑 참치우유랑 주로 불치즈 감자. 갈비완두 먹어야지, 갈비완두. 그리고 컵라면도 시키고.
1: 무인 주문 기계로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0: 야야야, 가자, 가, 가, 가. 위에. 어야, 왼쪽 위에.
1: 또 게임하고. 또 먹고. 또 게임하고.

0: 아직도 입궁을 하네? 밤 12시가 넘었는데?
1: PC방은 24시간 영업입니다, 세주님.
2: 진평왕이 즉위하면서 미실의 호칭은 공주에서 세주로 바뀐다.
0: 임금의 인감도장이 내 손안에 있어.
2: 자, 세주란 왕의 인감도장인 옥세를 관리하던 공식 직책이다. 신라 왕실의 옥세를 손에 쥐고 임금의 버금가는 권력을 틀어진 미실.
0: 시간 가는 줄은 몰라도 배꼽 시계는 돌 텐데.
1: 아, 요즘 피방 음식이
2: 피방 음식으로 불리는 PC방 음식
1: 설찬하거든요. 웬만한 맛집보다 낫다니까요. 안 되는 메뉴가 없어요. 제 친구는요, 먹으러 PC방 간대요.
0: 그래? 24시간 영업에 끼니까지 해결이 된다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냐.
1: 뭐, 그쵸. 왕이 되셨으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0: 전하께서 그렇게 PC방을 좋아하신다면 전하 가장 가까운 곳에 PC방을 만들어드리는 게 신하 된 도리.
1: 전하 가장 가까운 곳이면 왕궁인데. 아이, 대신들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0: 내가 하겠다는데, 보고 있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데?
1: 그건 그러네요. 세주님, 전하 집무실을 PC방으로 만드시게요?

0: 哎呦，咱们这红穿队呀！
1: 咱们这红穿队！
0: 咱们这红穿队！
1: 呀呀呀！
0: 呀呀呀！哈哈
2: 哈！열심히들공사하시네진평왕의집무실을나의 PC방으로개조하는미신
1: 게이밍의자
0: 중엔이제품이
1: 로얄입니다
0: 180도로등받이를
1: 접었다폈다
0: 접었다폈다
1: 다다다
0: 취침도가능한데
1: 앞으로취침
0: 뒤로취침어떻게
1: 직접체험해보시겠슝
0: 아이기계가사업을제일큰
1: PC방에있는무인자동주문기계그거
0: 음료수영업용
1: 냉장고
0: 얘가또죽는분위기를
1: 살리는애거든요
0: 음매기주문
1: 음매기사로
0: 중 식아이고중식
1: 한식
0: 분식
1: 서양식
0: 간이식
1: 간이식
2: 그결과
3: 와와와
2: 호호오른지감탄사만연발하던진평왕이내뱉은첫마디는
3: 알았어알았어나세주가하라고하는거뭐든다할게
4: 그럼당장게임속으로들어가세계를청복하세요
3: 오케이
4: 오케이
2: 그렇게집무실 PC 앞에앉은진평은
3: 나작아졌어나점프를못해잠깐만

0: 신라의 조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다다 미실.
1: 더 높이 머리 위까지 더 높이.
0: 옥새를 손에 쥔 미실의 위세.
2: 줄을 서시오.
0: 미실 앞으로 헤쳐 모이는 조종의 대신들.

0: 아니, 전화!
1: 어머!
0: 이 어미가 면회 신청합니다, 전화!
2: 자, 진평왕이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줌마?
0: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만 쥐고 흔드실 겁니까?
2: 자, 와이파이 한국인 풍월주 김유신 초반에 들었던 그 목소리인 것 같기... 아니, 뭐 누구지?
0: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지만 내일 모레면 성년이에요.
2: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 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3: 만명아! 만명아! 아휴, 진골과 결혼을 하면 진골이 되는 거야.
2: 만명 부인과 김소연의 결혼을 반대했던, 응, 그래, 바로 그 김유신의 외할머니 되시겠다.
0: 정신 차리세요, 전화! 이러다가 바지 전화 되세요.

여기서 잠깐 김유신의 외할머니인 만호태후의 결혼 경력을 성걸 출신인 만호는 진흥왕의 큰아들 동윤태자와 첫 번째 결혼에 꼬리를 합니다.

0: 동윤 태자와의 사이에서 허니문 베이비 진평왕을 출산하는 만호. 만호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
1: 먹자. 어른해.
2: 자, 따닥하자. 자, 어머머, 따닥.
1: 넌 맨날 고수도 마치냐?
2: 아, 어? 남의 스케줄이 날 거 없고 피 한 장 주셔야죠, 전하.
1: 그건 나 피박인데.
2: 그래도 주실 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톱.
1: 아이, 못 먹어도 고지.
2: 어머머, 흔들기까지 했네.
1: 아니.
2: 아우, 노름판에서 성질 나온다고 정말 이런 식으로 성질 부리면. 침착하거라. 태자 전하, 저와 함께 병풍 뒤로 잠깐.
0: 자, 코스톱을 치던 미실과 동년 태자가 병풍 뒤로 몸을 숨기자.
3: 동작 그만! 민자 중지!
4: 다 어디 갔어?
5: 누구요?
4: 여기서 웬 남녀가 고스톱을 친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5: 아, 보시다시피 소녀 혼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잠시 화투로 운수 떼고 있는데 이건 죄 아니죠? 님이야! 님 떨어졌어! 혹시 당신이 나의...
4: 내가?
0: 미실의 시녀가 단속반의 주의를 끄는 동안 왜 이런다니? 가열차게 나대는 동륜 태자의 심장.

0: 화투장을 두드리다 눈이 맞는 바람에 미실과 입까지 맞춘 동년 태자는 깊은 밤 구슬 피우는 철 모르는 한 마리의 소쩍사가 돼가지고 미실의 방문 앞에서 지적여 대고요.
1: 소쩍! 소쩍!
0: 마법처럼 열리는 미실의 방문?
2: 빡극! 빡극! 빡빡극! 빡극!
0: 같은 시간!
3: 아이고! 아유, 울지 마라. 제발 자라. 취침 시간이야.
0: 다른 여자 방문 앞에서 남편이 소쩍거리는 동안 낮밤이 뒤바뀌어 응애거리는 훗날의 진평왕인 아들 백정을 업고 달래는 만호 부인.
3: 아유, 자장, 자장, 자장.
0: 아기가 겨우 육아에서 해방시켜주자.
4: 전원이 꺼져 있어요.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할게요.
3: 아니 또? 아니 몇 시야? 아니 새벽 2시.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내가 그렇게 이성 간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건만.
4: 제가 아까 안내 드렸잖아요. 네 남편 고객님이 휴대전화 꺼놨어요. 새벽 2시 넘었는데 피로감 밀려오게 자꾸 이러지 마세요.
3: 아유.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내가 찾아가지고 부셔버릴 거야.

0: 꼭 깸짱이 돼야지. 진평왕 김자연.
1: 어휴, 나는 신여랑 요한이 뒤에 얘기가 궁금하다. 허예은.
2: 게임장 요한이 하니까 프로게이머가 생각나.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성모도를 찾아갑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강화군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성모도 역시 강화군을 대표하는 좋은 여행지입니다. 예전에는 성모도를 찾아가려면 강화군의 외포항에서 배를 타야 했는데요. 지금은 지난 2017년에 완공된 성모대교를 이용해서 쉽게 성모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모도의 행정구역상 지명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인데요. 삼산면이라는 이름은 성모도 안에 해명산, 상봉산, 낙가산 등과 같은 세 개의 산이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사실 성모도는 그동안 관광지로서보다는 기도의 성지로 더 많이 알려졌던 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섬 일대의 한적한 풍경과 함께 보다 편리해진 교통편으로 인해서 주말 여행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성모도를 대표하는 명소는 우리나라 3대 기도드량 가운데 하나를 손꼽히는 보문사입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창건을 했는데요. 보문사 뒷산인 낙가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봉황이 날아와 집을 짓는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성모도 보문사에서 가장 이색적인 곳은 커다란 바위 안에 있는 석굴법당입니다. 이 석굴법당은 자연동굴 속에다 조그만 감실 22개를 만들어서 조성했는데요. 이들 감실에는 각각 작은 석굴들이 하나씩 모셔져 있습니다. 보문사 석굴법당 옆에는 420여 개에 이르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10분쯤 오르면 눈썹처럼 생긴 눈썹바위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바위 아래에 성모도 최고의 명물인 마해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m 높이의 이 마해불은 1920년대 초에 이화흥 스님이 조성을 했는데요. 당시 이 마해불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금강산 여러 사찰의 스님들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보문사 마해불 옆에서 간송 전영필과 관련된 명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모도는 산행 명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능선에 오르기만 하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도에서의 산행은 일반적으로 전두기 고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전두기 고개를 출발해서 해명산과 낙가산을 거쳐 상봉산에 이르는 산행거리는 총 7.3km입니다. 성모도에서의 산행코스는 해발 고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워낙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많아서 체력 소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구간을 걷기 힘든 경우에는 낙가산에서 보문사 쪽으로 내려오는 하산 코스를 선택해도 됩니다. 성모도에는 강화 나들길의 11코스인 성모도 바람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칠면초 군락지에서는 지금 이맘때 새순이 올라온 칠면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갯벌에서 자라는 칠면초는 계절마다 칠면조처럼 색깔이 변한다라고 해서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여진 염생식물입니다. 성모도 서쪽 바닷가에는 한적하게 바닷가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민모루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백사장의 길이는 약 1km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해질 무렵이면 이곳 민모루 해수욕장에서 멋진 낙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성모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치매는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서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세포 손상이라는 건 맞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하는 기전은 물론 원인도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위험인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혈관성 치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도 혈관성 치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성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나 네.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사실 전체 치매를 놓고 봐도 대략 한 45% 정도의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45%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경우라면 네.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나의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년기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 검진을 통해서 네. 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그래도 일단 발병하면 네.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로 회복되긴 어려운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뇌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0: 네.
1: 회복은 어렵습니다.
0: 아.
1: 이 망가져버린 뇌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지
0: 네.
1: 생긴 이후에 완치라든지 회복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 네.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알츠하이머병을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 발병률에 대한 위험도 높은가요?
1: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엄밀하게 완벽하게 구분하자면 대략 국내에서는 20% 정도까지 비율이 줄기도 하지만
0: 네.
1: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가 혈관성 치매를 추가로 겪기도 하고요.
0: 아.
1: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는 환자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또 중복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있는 환자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35에서 40%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에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알츠하이머 질환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예방이 참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좀 절망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혈관성 치매만큼은 그래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혈관 질환의 문제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는 왜 생길까요?

0: 우리 뇌에서는 인지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저희들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인지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팔다리에 마비는 전혀 없었는데 인지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관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망가졌느냐 또 그 크기가 하필이면 그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좀 안 좋은 위치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네. 일단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뇌졸중 하면은 크게 뇌출혈 또 뇌경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고 있었던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그 먹여 살고 있었던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게 됨으로써 다시는 신경세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1: 또 신경세포 손상의 공통점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좀 다른 거죠?
0: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성 물질 단백질 쓰레기라고 부르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서서히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고 나서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전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힘으로써 일순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생길 수는 있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오히려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1: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맞습니다.
1: 혈관성 치매의 진행 속도는 어떨까요? 뭐 알츠하이머병보다 좀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0: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사실 아주 조금씩 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소모전 정도가 되겠죠. 조금씩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계속 뇌가 망가져가는 거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는 어쩌면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뇌졸중을 한번 겪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혈관이 막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뇌졸중 재발의 2차적 예방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2차적 예방치료를 위해서 뭐 항혈전제도 먹고 평소 먹던 고혈압약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거나 고지혈증약도 좀 더 용량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 등 치료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이런 혈관성 치매 또 뇌졸중의 재발도 7,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학계 정설입니다.
1: 네. 뭐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전략적 인지력의 요충지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면은 정말 갑자기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혈관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잘 버텨내시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발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혈관성 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평생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1: 그럼 혈관성 치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뇌졸중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나요?
0: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는 정말 큰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충격 때문에 뇌도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

0: 있다고 판단을 하고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인지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뇌졸중 치료 초기에도 인지력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뇌졸중 발생 시점으로부터 대략 두세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뇌가 어느 정도 충격에서부터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인지력 평가와 함께 저희가 치매 진단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MRI나 CT를 찍었을 때 뇌졸중 진단했을 당시 이 부분이 인지력에 대한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인지력 검사를 해서 후유증으로 치매를 겪게 되시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이 진단 과정이죠.
1: 네. 인지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뇌졸중 환자들은 뭐 CT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CT나 MRI 촬영을 뇌졸중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보통 대개 한두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손상된 세포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지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하는 인지력 테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에 조금 더 특별화되어 있는 인지력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1: 또 혈관이 막힌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사진상으로 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는 건가요?
0: 네. CTA라든지 MRA와 같은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뇌졸중이 발생한 위치에 혈관이 얼마나 협착도가 심한지 또 추가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혈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CTA, MRA 같은 검사를 하는데요. 전체 혈관에 약 5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7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재개통하는 치료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도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일순간에 인지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분들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조금 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썼던 치료제를 혈관성 치매 환자들한테도 적용은 시킬 수는 있지만 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상에 있어서도 큰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의 혈관을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진행을 늦추는 약물은 있나요?
0: 아무래도 이제 혈관성 치매는 재발이 좀 잦을 수가 있고 재발할 때마다 확확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을 늦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재발을 막아서 악화를 막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런 약으로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1: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피해갈 수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혈관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0: 네. 뇌혈관뿐만 아니라 전신혈관도 다 함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했다면 말초동맥이라든지 또는 심장동맥이나 관상동맥이죠. 또는 콩팥. 신장 쪽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에 들어가는 혈관도 이 뇌혈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뇌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에게는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이죠. 신장 그리고 망막 쪽에 대한 검사들도 다 함께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하는 편입니다.
1: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사 외에도 증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0: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는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하지만 뇌졸중에 관련한 대부분의 임상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이 걸음걸이가 조금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발이 좀 땅바닥에 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 실행 능력이라는 것,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0: 어떤 일 처리 능력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1: 네.
0: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재료를 쓰고 순서가 다 있는데
1: 네.
0: 갑자기 이런 재료를 쓰는 방식이나 순서가 좀 헷갈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전두엽 기능 장애 중에서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네.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갑자기 전두엽 쪽이 좀 안 좋아진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쪽에 좀 손상이 될 수 있는 뇌졸증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증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뇌졸증을 의심해서 이제 병원을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 또는 어떤 일 처리하는 순서나 그런 능력들 또 감정 통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의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선망과 같은 증상으로 가족들이 당황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네. 경우도 많은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에 놀란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이 뇌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졸증 이후에 뇌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 혈류가 원만하게 다 돌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흔히 이제 선망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은 혈관성 치매를 간병하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선망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밤에 이제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심하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1: 네.
0: 윽박 지른다거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이렇게
1: 네.
0: 막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1: 네.
0: 충분히 들어드리고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밤에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조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완전히 깜깜하게 다 조명을 다 꺼버리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또 선망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좀 주무시기 직전까지는 좀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1: 네.
0: 주무신 이후에도 수면등 같은 것들을 좀 켜두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또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뭐 요로계 감염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죠. 이런 아주 가벼운 감염 증상 때문에도 확 심하게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생 상태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상태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0: 그럼요. 이 초기에 발견할수록 뇌졸증의 위험 요소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뇌졸증 재발을 워낙 잘할 수 있는데
1: 네.
0: 재발 위험률을 낮춤으로써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이럴 때는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이 혈관성 치매 중에 환자분들 중에 약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1: 네.
0: 것들을 저희들은 혼합형 치매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서로 간에 악화시키는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이 노폐단백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알츠하이머가 같이 병발하게 되면 훨씬 더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요.
1: 네.
0: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 아.
0: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혈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의 혈관성 위험 요소를 다뤄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1: 네.
0: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시켜주는 주사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이런 혼합형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오해랄까요?
0: 네.
1: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짚어주시죠.
0: 일단은 무조건 나의 건강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1: 네.
0: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상이더라도 수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수치가 보이면 이러다가는 2, 3년 내에 내가 당뇨약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좀 식생활에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조금은 좀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이 뇌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환은 골관절염을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의 하나인데요. 관절염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의심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고요. 네. 신체의 노화 때문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혹은 골관절염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으로 노화가 가장 우선되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네,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발생한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하고 분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항상성이 점차 깨지고 분해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를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연골이나 뭐 반활판 연골 등과 같은 무릎 내부 조직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해지고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국에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런 어떤 자극들이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에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관절의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관절의

0: 젊었을 때는 생산성이 유지될 때는 이런 비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생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무릎의 어떤 조직들이 약해지면 이런 비만이 이제 무릎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1: 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이제 무릎이지만 척추나 손가락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모든 조직에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뭐 척추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두 관절 모두 뭐 척추나 아니면 손가락 모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부담이 이제 좀 많이 가해지는 관절 중 하나다 보니까 네. 손상이 잘 발생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1: 네. 자,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무릎이 무겁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0: 네, 무릎이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주된 증상은 이제 관절의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죠.
1: 아, 네.
0: 관절통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뭐 한 3, 4주 정도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런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좀 쉴 때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의 이제 위치도 중요한데 무릎의 앞쪽이나 위쪽보다는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관절선 부위 약간 만져진 움푹 들어간 부위 그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 부위를 좀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면 관절염 가능성이 높고요.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좀 악화되게 되면 무릎이 잘 펴지거나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또 걸을 때 뼈가 맞닿는 듯한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0: 예,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관절염 환자에서는 그 반대거든요.
1: 아,
0: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흔히 체중의 한 5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진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은 뭐 허리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 내려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계단 내려오는 게 더 힘드냐라는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때 더 힘들다 그러면 아 이게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별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포인트로서 진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것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0: 네,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면 무릎이 이제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 관절 특히 이제 안쪽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의 내부 구조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 이런 자세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면 이런 자세가 이제 무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이 관절의 통증이 이제 활동할 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운동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0: 네,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움직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휴식을 좀 취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무릡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더 커지면서 통증이 악화되거나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좀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환자가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알맞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0: 그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1: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아프다면 그 운동을 피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권유가 되는 게 뭐 평지 걷기 같은 정말 간단한 운동이 권유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시간과 뭐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쿠아로빅이나 뭐 수중 수영, 뭐 수중 보행 같은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런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드는데 또 이제 물의 저항 때문에 다리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본인 환자분들이 가능하다면 네.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적당한 운동으로 무릎의 근육을 키우고 연골을 보존하는 게 무릎 관절염의 예방이자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인 거네요.
1: 네, 정말 그렇고요. 정말 중요하고요. 네. 적절한 운동은 우리가 체중 관리와 함께 관절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치료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절염을 예방하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무릎을 덜 아파하고 관절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평지나 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등산은 어떻습니까? 삼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떨까요?
1: 사실 이제 등산이 전신적으로는 어떤 전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산이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막길도 문제지만 내리막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요. 또 등산하다가 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뭐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증상도 이제 조금 더 아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등산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0: 네.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것도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게 맞나요?
1: 아, 네. 사실은 뭐 굳이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0: 예.
1: 내려갈 때만이라도 무릎의 부담을 줄인다면 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판단을 하나요?
1: 네, 우선은 증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이런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관절 간격이 뭐 좁아진다든지 명확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고비용 검사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엑스레이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겠죠?
1: 예, 물론입니다. 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어떤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관절염에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증상 호전도 좋고 증상이 개선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갑니다. 또 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초기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체중 관리나 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잘 진행하지 않고 확실히 경과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초기 관절염의 기준이 뭔가요?
1: 사실 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초기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0: 네.
1: 엑스레이상에서 무릎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관절 간격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보다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가 K그레드 루레스 그레이드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K의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한 2단계까지가 이런 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K의 그레이드 2단계까지를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방사선학적 어떤 소견도 중요하지만 임상 증상으로도 어떤 초기 관절염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더라도 뭐 30분에서 뭐 1시간 가까이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초기 치료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0: 약물이나 주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 건가요? 또 무릎에 주사도 맞던데요.
1: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 치료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관절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우선 경구용 약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주사 치료가 아니라. 근데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시키지만 심하지 않을 때는 흔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컨드로이틴이나 뭐 글루코사민 등과 같은 관절 보조제를 처방을 해도 환자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구용 약제를 우선 처방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먹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심하지는 않고 경구용 약제로 좀 호전이 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통증을 살짝 좀 더 조절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뭐 되도록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수술이 고려될까요?
1: 약물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 정도일 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한 30분 이상 걷지 못할 때는 집 앞에 뭐 가벼운 어떤 볼일 같은 거 보기도 좀 힘들어하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30분 이상 가능한가의 기준으로 이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을 보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다리도 O자형으로 되는 것 같던데 어떨까요?
1: 네,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이 힘들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고요. 다리 모양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뼈가 이제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해서 다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다리 형태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오다리 변형이 물론 이제 비관상 보기 좋지 않고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체중 부하의 축이 무릎의 안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 안쪽에서 이제 보통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오다리도 좀 교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와 노년을 생각할 때 나이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와 노년의 기준으로 한 65세를 좀 기준으로 이제 삼고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보다 젊은 비교적 활동이 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본인의 무릎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취약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관절경 수술로 이용한 연골 수술이라거나 아니면 무릎의 정렬을 교정하는 뭐 절골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물의 수명을 좀 덜 고려해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좋고 그다음에 무릎의 보존보다는 좀 통증의 완화나 일상생활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인공관절은 그래도 노인들에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가 보죠?
1: 사실은 이제 모든 수술이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술 기법, 그다음에 수술 전에 어떤 통증 관리, 그리고 뭐 출혈을 줄이는 방법이나 재활 방법 등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1: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0: 아.
1: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수술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어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수술을 하면 많이 아프냐, 뭐 재활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많이 힘드냐 등인데 물론 안 아프고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후에도 조심할 점은 많겠죠?
1: 당연히 조심할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하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치아물 주위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져서 잘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행을 하다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치료도 좀 적절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치아물 주위 감염이 발생하면 이건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항생제도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는 다리에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잘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가끔 이제 발에 무좀이 있으시는 분들이 뭐 이런 부위에 발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좀 같은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할 경우에 입에 난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미리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게이리의 또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평소에는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도 명절이라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지요. 모든 식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온 식구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온이란 말을 뒤에 오는 식구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온 식구에서 온이란 말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는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 온 세상, 온 집안 등은 모두 온과 뒤의 명사를 띄었습니다. 온이란 관형사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로 온전할 전자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었습니다. 간혹 전 국민, 전 세계와 같은 표현을 한 단어로 생각해서 붙여 쓰는 일이 있는데 이때도 전과 뒤에 오는 국민이나 세계라는 말은 띄어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구청장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전 경력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 앞전자는 띄어 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서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전이라는 표현 역시 관형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더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별칭을 찾기 위해서 국민공모를 진행합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담은 별칭 제안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름과 그 의미를 제안하면 되는데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6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해서 전자우편 jh26@kodi.or.kr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표현의 적정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결과는 7월 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죠. 이번 공모를 통해서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더 친근한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 하나 드리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권대학생 청년 네트워크가 장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드림로드 2.0을 진행합니다. 장애대학생과 청년들이 멘토가 돼서 장애 청소년과 1대1로 만나서 진로 고민을 나누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오는 6월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멘토링이 이어집니다. 8월에는 장애인 자립과 지원 제도에 대한 특강, 보호자 간담회, 비전 보드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고요. 11월 말에는 수료식 등 그동안의 성장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6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엑스 마곡 컨벤션 센터에서 2026년 구강 복원의 날 기념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돌봄 통합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서 치과 분야의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국민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돌봄 통합 기반의 구강 복원 정책과 방문 진료 관련 학술 강연이 진행되고요. 치과 기자재 전시와 함께 돌봄 통합 관련 용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두소가 농산물 유통기업인 1위 총괄회사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 가치만두소는 스마트 농업시설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가족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기업 5개 팀이 딸기를 재배하고 판매하면서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기관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와 유통 지원을 하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박지윤의 성인식.